0: 선배님 말씀은 참말로 고맙구만이라. 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1: 왜?
0: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어라. 안 그래도 다들 지가 지 실력으로 이 국극단 들어온 거 아니라고 떠들어 싼 뒤 역시 또 쉬운 길을 선택해 불면 그 사람들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게요. 그렇다가 지가 시방 내빼 불면 허영석 고가시네가 진로 손뼉치고 좋아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비웃을 것이요. 하, 그 꼴은 죽었다 깨나도 못 보겠은게요.
2: 그래, 네 선택이 이거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기억해도 정연아, 선택에 따른 후회도 책임도 오로지 다 네 몫이야.
0: 돼가지고 뭔 짓을 한 거예요?
3: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을 포기했지.
0: 잘한 짓이겠지?
3: 미친 짓이지. 다들 못 가져서 안달인 걸 포기했잖아.
0: 아니요! 잘한 거요! 아, 그 대본 받았다가는 문옥경이 TP로 들어온 거 맞다고 확인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지.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서는 시방 내기까지 해보는 것인데. 나는 내 실력으로다가 받아내볼 것이야.
3: 너 대단해. 나 같으면 그렇게 단번에 거절하진 못했을 거야.
0: 아유, 야무지게 질러는 났는디. 하, 방자 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더 모르겠다. 아이.
3: 이런 때 뭐 해야 되는지 알아?
4: 쇼핑.
5: 그럼요!
0: 아따, 참말.
6: 무대에 서려면 화장품이 있어야지. 아, 우선 콜드크림부터 사고. 이거 커티본.
3: 이거 바르고 무대에 서면 얼굴이 세상 뽀얗게 보일 거야.
6: 이게 요즘 인기 폭발이야.
0: 그래.
1: 냄새도 좋네.
6: 짝.
0: 아, 딱 귀여운 거.
3: 정연아.
0: 응?
6: 짠. 내 선물이야.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우리 맹세하는 의미로 하나씩 나눠갖자.
0: 맹세? 무엇을?
6: 우리 우정 변치 않기로.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같이 굳굳하기로.
0: 뭐 그런 것을 맹세치기나 한다냐.
6: 안 하면 나 화낼 거야.
0: 아따, 징한 거 사주겠네.
6: 아, 알았어! 허자!
0: 맹세 허면 될 것 아니여. 저 윤정년이는 홍주란이랑 꼬부랑 할맛이 될 때까진 같이 굿굿을 하고 영원히 우정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됐냐?
6: 응, 됐어.
0: 야? 아, 복부서도 장날이면 저라고 나와서 춤추고 돈 벌던 사람이 있었는데.
7: 아니, 저 사람은 돈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야.
0: 에?
7: 아, 그냥 자기가 춤추는 게 좋아서? 에? 자기 춤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서 저러는 거야. 멋있어!
3: 대단하네. 막 추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0: 막 추는 게 아니야.
6: 응?
0: 어떻게 춤을 추면 구경꾼들이 좋아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사람들을

손바닥 우게 올려놓고 추고 있는 거예요. 나도 무대 위에서 쩔하고 관객들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0: 잠 못 잤어?
1: 밤새도록 대본본이라고.
2: 그러니까 애초에 주제넘게 방자를 하겠다고 덤비질 말았어야지.
3: 박철호, 그만 좀 해.
1: 니는 한마디라도 안 거들면 입에 가시가 돋냐? 아따, 니 나 없으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래?
2: 별 걱정을 다해, 정말.
1: 내가 어째 그 생각을 못했지?
0: 뭐가?
1: 방자도 사람들을 웃기는 놈이잖아.
0: 응?
1: 쉴 새 없이 사람을 웃기는 방자는 말하자면 그러지? 광대 같은 놈이란 말이야. 쉴 새 없이 사람들을 웃기되 관객들 반응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춘향전의 광대. 방자인 거야.
0: 어?
4: 애야, 나 어디 좀 갔다 온다. 나 오늘 연습 빠진다고 전해주고. 아, 정연아, 어디 가는데?
5: 정기 공연 오디션 일정입니다.
6: 대본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지?
5: 네. 저 오디션 대본에 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임 연구생 중에 대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6: 간도크네. 신입생 누구?
5: 혹시 윤정년이야?
6: 네.
7: 윤정년은 참석 안 했습니다.
0: 잠깐 나 좀 보자. 윤정년, 어제 최종 연습도 빼먹었다면서?
7: 네. 너, 윤정년 쫓아내겠다고 아예 공연까지 망칠 셈이니? 내일 개막하고 공연 시작할 때까지 윤정년이 안 오면 너 그땐 어쩔래? 이건 연구생 공연이라도 엄연히 메랑국국단 이름을 건 공연이야. 네 독단으로 공연을 망치게 놔둘 순 없어.
8: 공연을 망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방자 역 제가 할 겁니다.
7: 이몽룡 역을 맡은 네가 방자를 어떻게... 너 설마 1인 2역을 하겠다는 거니?
8: 네.
7: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9: 아이고, 준양아.

0: 이보시오! 남이 편지 다 줬어! 여보, 그런데 당신이 춘향이와 어찌되오? 어찌되어 묻는 것이 아니라 편지 보니 사연도 불쌍하고 게다가 이렇게 혈서를 허였으니 목석인들 보겠느냐? 아니, 이가 누구요? 도련님이시지요? 아, 그렇지요? 도련님이시지요?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소?
1: 이범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 국제극장에서 볼 수 있어. 미래스타들이 준비한 공연 춘향전이요.
2: 오늘 공연은 허영서 동무대가 될 거야. 지금 영서 실력은 연고생들하고 놀 수준이 아니니까.
3: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 잘한다는 건데.
4: 민정년은 아직도 안 온 거야?
5: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리허설도 빠지고
6: 도망간 거 아니야?
4: 아니야. 정연이가 왜 도망가? 방자가 안 오면 오늘 공연을 어떻게 올리자는 건데. 허영서, 네가 말해봐.
7: 윤정연이 시간 맞춰서 안 오면 방자혁은 내가 할 거.
8: 나 조카 늦었지? 정연아! 참말로 죄송합니다. 부부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긴 왔네.
5: 오면 뭐해? 리허설도 빼놓고 호흡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거야?
7: 40분 남았습니다. 다들 빨리 준비하세요.
4: 너 안 오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뭐하다 이제 온 거야?
8: 방자찬이라고 조금 늦었지?

0: 알았네 알았어. 에휴.
1: 쟤 저래서 첫 대사나 제대로 치겠어.

그런 거 있었나 보네. 그러겠네.

0: 아, 어짜여!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잘 지었지라?
1: 워메 워메, 우리 도련님이 그냥 광활루를 보고 벌써 넋이 빠져버렸는갑네.
2: 저 기와꿀엔 둘둘이야. 나는 광활루, 광활루 하기에 아주 굉장히 어련히 허였는데 고작 이것을 두고 그리하였단 말이냐?
0: 그만 말씀이여! 아따 좀 테라가였다고 그라여! 자, 이 다락에 한번 올라오셔갖고 이 사방 경치 좀 봐보셔.
2: 니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나.
0: 그라저잉, 으따 날 좋을 때 그냥 여기서 막걸리를 한 잔을.
2: 아니, 저 자는 누구냐?
0: 을렐레, 무먹어 그라까이.
2: 내 부채 끝을 보아라. 저기 건너 말이다. 오?
0: 아따,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뿌?
2: 네 눈에는 저것이 안 보인단 말이냐?
0: 참말로, 아니, 아니 그럼 이 백주 대낮에 귀신이라도 보인단 말이여?
3: 해도 갔고 달도 같은 어협분 미운이 나온다. 천사 목소를 번듯 틀어 양커네 줄을 갈라주. 사람은 사람
4: 일주일만 스승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셔.
5: 스승님이라니,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배울 것이 있다고요? 나는 요 춤추는 거밖에 모르는 무지랭이요.
4: 바로 그거여라. 춤. 그것 한나에만 몰두해갖고 주변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드는 거. 그 재주를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자 합소.
3: 황자 본 못은 오춘양고로로 건너간다. 가르지고 맵시 있고 태도 고운 처방자, 세수 없고 발랑거리고 멍스런 처방자, 상황 모요지 않은 편지전튼 청조처럼 말잘하고 눈치 있고 영리한 처방자, 세태방자.

0: 날 저기 놓고 중중 중중거리고 건너간다. 조약도 덮었지 마 하늘에 앉은 꿰꼬리 툭차 후천 알려보고 잠소마직도 끈죽장 삼어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준양춘천 하늘 앞에 파도를 드넘들어서 준양을 포로대 건원이 뜨게 안하렸다. 준양아!
1: 아따 향단이, 너는 나하고 놀자. 으쌰.
0: 짝을 찾아서 봄 노래를 부른다. 봄 노래를 부른다. 춘향 아가씨 목명도련님 봄 노래를 부른다.

0: 이게 뭐야? 관객들이 다 좋아하고 있어.
1: 인자가 저런 박수를 받다니. 말도 안 돼. 이거 완전히 윤정연 동무대처럼 됐잖아. 정연아, 너 정말 잘했어.
2: 나 무대 배를 불고 있는 건 아니지?
1: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봐, 관객들이 저렇게 좋아하잖아. 아!

0: 막
1: 목룡 춘향 월매 소리 끝나면 바로 나갈 준비해.
2: 네.
3: 영서야 잘 부탁해. 우리 같이 멋진 무대 만들어 보자.
4: 뭘 부탁한다는 거야?
3: 어?
4: 무대인은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야. 남한테 어물쩡 기대려고 했다가는 무대 일을 망치고 말 거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5: 이리 오너라 헛번 오이자.

0: 으냐 동굴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강릉백청을 따르르르르 부엇이난 발라버리고 풀분점 움퍽 떠 반간 진수롬 버그랴느냐
1: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0: 그러면 무엇을 먹으랴느냐

0: 이번 무대 조심해.
1: 뭐?
0: 이번 무대 조심하라고. 뭔가 이상해.
2: 아이고, 꿈이 대다 대. 아이고, 휴, 얼다 멀어. 아이고, 이거 참. 우샤. 아이고.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어? 이렇게 가면 되지. 아이고, 참말로 성가시게 하네, 정말.
3: 옛말에 토공총총 설부진하야 팽이님발 우계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봉하면 어떻겠느냐?
2: 뭐여, 시방? 무시 휙 지나갔는디? 그 당신 껍딱 보고 말을 들어본 게 꼴불견이네. 내가 꼭 안 보여주려고 허였는디 당신 문자 속이 또 기특하여 보여주는 건 게 후딱 보고 봉해주셔.
3: 너는 저만치가 있거라.
2: 조심조심 보셔. 아이고, 나는 쪼까 쉬어야겠구만.
3: 아유. 아이고, 주향아. 처져.

어여 이것이 무엇이여? 이 아유 아유 이놈의 어른 이놈의 편집이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에이그 음에 들어라 이거 눈물이고 콧물이 다 젖었네 이거 들어가 들어 근데 저 목소리가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그 보이셔? 아이, 아이 좀 보이셔? 아이 잠깐만, 그 얼굴 좀 보이셔?

제발이요.

뜰 때까지 엎어져 있을 거요? 아이 얼른 일어나!

0: 뭐야? 이 상황에 계속 연기를 하는 거야?
1: 뭐냐 방자야, 우지 마라. 내가 춘향이를 구해오겠다. 아이 걱정 말거라.
2: 서방님도 참 저를 다 속이시고 짜 서울서 한가락하고 오신 거잖아.
1: 아이고 이놈아.
2: 또 칠칠 맞게 무엇을 또 떨치고. 에이, 설마 이거 마피 아니야?
1: 누웠다가는 천기 누설을 하겠구나. 이리 따라오너라.
2: 아이고 서방님, 아 좋아서 안 그래요.
0: 가려고? 더 볼 것도 없겠어.

0: 오늘 모두들 고생 많았다. 메란 국극단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공연이었다. 오늘 무대에 서면서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과 맞서 싸웠던 경험들은 너희에게 다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수고했다. 윤정년. 아까 무대 오르기 전에 지팡이 확인했니?
1: 안 했어라.
0: 무대 오르기 전에 분장과 의상 그리고 무대 소품을 스스로 체크하는 건 기본이야.
1: 예.
0: 그래도 빠른 시간에 어떻게 너만의 방자는 찾았구나.
1: 그 말씀은?
0: 도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내일 아침에 단장실로 와서 대본 받아가라.
2: 진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언제 너희들이나요?
1: 사과해.
3: 뭘?
1: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실력 없이 들었다고 한 거 사과하고 문옥경이 뒷배니 어쩌니 그 소리도 집어치우겠다고 했잖아.
3: 뭐도 있는 데서
1: 사과하라고.
4: 미안해.
1: 뭐라고?

0: 사과했음께 내가 넘어가 준다. 그런데 인자부터 또 헛소리 했다가는 나한테 뒤진다.
1: 윤 장녀는 오늘 춤도 노래도 제멋대로였어. 정기 공연에서 저랬다가는 단장님이 불벼락을 내렸을 거야.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게. 열흘 만에 저렇게 자기만의 방자를 찾아올 거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어.
2: 오늘 공연을 보고 나니까 왜 정연이가 내 제안을 거절하고 굳이 방자를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 어쩌면 윤정연은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더 큰 배우가 될지도 몰라.
1: 그래, 윤정연 나쁘지 않아. 하지만 역시 지금은 영서 실력이 제일 출중해.
2: 맞아. 허영서는 오늘 소리 하나만으로도 거기 있는 관객들을 다 휘어잡았어. 근데 허영서 연기를 보니까 알겠어. 왜 단장님이 그동안 그 애를 촛대로만 세웠는지. 내가 궁금한 건 너도 이미 허영서의 한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선 말을 안 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배우 보는 눈이 날카로운 네가.
1: 너네들이 윤정연 지팡이 미리 망가뜨려 놓은 거지? 잡아뗄 생각하지 마. 아까 너네들 이상한 신호 주고받는 거 똑똑히 다 봤어. 앞으로 그런 짓 두 번 다시 하지 마.
3: 너도 윤정연 싫어하잖아.
0: 그래! 너도 윤정연이 알아서 나가게 하려고 일부러 방자역시킨 거잖아.
3: 응, 맞아 맞아.
1: 내가 너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일 벌리는 줄 알아? 난 윤정연이 도망가면 혼자서 1인 2역을 할 준비가 돼 있었어. 너넨 아까 윤정연이 무대 망쳤으면 무슨 대책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딴 짓 하면 그땐 단장님께 바로 말씀드릴 거야.

0: 이식이 아까 나 도와주려고 한 그 고맙다. 니가 영 싸가지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따 나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1: 착각하지 마. 널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네가 망칠 뻔했던 건 내 무대였어. 난 이 춘향전으로 확실하게 눈도장 찍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 그 누구든 내 무대를 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연습도 몇 번 빼먹은 네가 어떻게 오늘 공연에서는 나랑 그렇게 호흡이 잘 맞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설마 네가 잘해서 오늘 무대를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무대 망치기 싫어서 내가 너한테 맞춰줬던 거야. 네 상대역인 내 실력이 좋았던 거지 네 실력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
2: 그러는 너는? 너도 오늘 공연 봤으면 윤정연이 가진 너무 뚜렷한 단점을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오늘 공연에서 윤정연의 장점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거, 그건 윤정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윤정연은 다음 공연에서 자멸할 거야.

자, 뛰어! 뛰어! 너희들 같은 체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기 공연 들어가면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이상은 무대에 서야 하는데 체력이 없으면 연기를 잘하든 노래를 잘하든 말짱 도루묵이야.

자, 무대에서는 액션, 특히 칼 싸움이 아주 중요하다. 허영서, 윤정년, 앞으로 나와서 목검 잡아봐라. 좀 전에 본 것처럼 둘이 합을 한번 맞춰본다. 시작해봐.

0: 그걸 지금 칼싸움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1: 자,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아, 이번에 진짜 이기 자신 있구만이라.
0: 이기기 뭘 이겨? 이게 지금 서로 이겨먹겠다고 힘자랑하는 장면이 아니잖아.
1: 어, 칼싸움인지 이겨야 되는 거 아니대요?
0: 둘 다 들어가고 백도행 나와라. 자명고 제5막. 몽룡공주가 죽고 분노한 호동왕자와 고미걸의 결투가 시작된다. 내가 호동왕자, 백도행이 고미걸이다. 고미걸 이 비열한 놈, 내 너를 죽여 공주의 원수를 갚겠다.
2: 가련하도다 어린 왕자여. 괴롭구나 젊은이여. 너도 원하지 않았느냐. 자명고 찢기를 낙낙을 짓밟고 부수기를. 나는 네 욕망을 이루어줬을 뿐이다. 저승에서 공주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왕자여.
1: 진짜 잘하네.
3: 도행 선배 칼싸움 실력은 최고니까. 아, 괜히 최고의 가닥기라고 하는 게 아니야.
0: 윤정년.
1: 예.
0: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1: 합이 중요한 거구만요.
0: 그래, 합이 중요해. 애정씬이든 싸움씬이든 가장 중요한 건 상대 배역과 호흡을 맞추는 거다. 제각각 아무리 훌륭한 연기를 한들 눈앞에 상대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관객들은 금방 집중력이 떨어진다. 다들 이 점을 명심하도록. 알겠나?
4: 네!
0: 좋아. 다음은 홍주란, 박초록 나와.

0: 선생님 뭐라 하시디?
1: 팔에 금 같대.
2: 한동안 이거 하고 있으래.
0: 아따.
1: 가자.
0: 맨날 밥처럼 그놈의 가시네.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아, 그럼 무학스럽게 휘두를 일이야? 뭔가 한번 맞추면 그만이지. 아따.
3: 아야.
0: 아, 기운 내랑 깨. 그래도 금만 갖다 깨. 그 팔만 안 움직이면은 오디션 효과지는 금방 났을 것이야.
1: 오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정연아, 먼저 들어가. 나 잠깐 들렀다 갈 데가 있어.
0: 어?
4: 저 오빠 왜 그래?
1: 아, 저 괜찮아. 일할 수 있어요.
0: 야! 야, 너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 아니, 너 뭐야? 너 설마 역시 일하는 거야? 야가 간도 크네. 단장님이 백과대에서 일하지 말아 가시던디.
1: 아, 그건 국국단 이름 팔아서 노래 팔지 말라고 한 거였잖아. 나 여기서 그냥 서빙님만 하고 있고 나 국국 단원인 것도 몰라. 옥경 선배나 혜란 선배 같은 주연들이야 돈을 많이 벌지만 국국단에서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은 적으니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몰래 나와 버는 수밖에.
0: 아이, 근께 그게 왜 몰래 일하면서까지 돈이 필요하냔 말이야.
1: 우리 언니 폐병이 있어서 약값이 많이 들어가.
0: 전에 편지 쓴 그 언니? 다 몸이 야가다더니 폐병이 있었던 거야?
1: 나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뛰쳐나온 것도 미안한데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
0: 나 많이 성가시겠다. 이 그래도 아니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만.
1: 야, 늦겠다. 나 들어갈게.
0: 응? 야! 저 발을 해갖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5: 어머, 들어가세요 사장님.
6: 들어가세요.
7: 너 그 한쪽 팔로 무슨 서빙을 하겠다는 거야?
1: 한쪽 팔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든 할게요.
7: 아, 그러다, 어? 손님한테 커피 엎지르기라도 하면. 그리고 이게 다방 안에서 그 꼴로 돌아다니면 보기가 좋니? 어? 지금 안 그래도 진짜 바빠 죽겠는데.
0: 제, 지가 쭈란이 대신 일할게요. 그러면 되지라.
7: 쭈란이 다 나을 때까지 네가 대신 일하겠다고?
0: 예.
7: 너 이름이 뭐니?
0: 윤정년인데요.
7: 아우, 얘가 또 사투리를 쓰네. 여긴 손님들 접대하는 직업인데 사투리 쓰면 곤란하지. 우리 다방 품위 문제도 좀 있고.
0: 아니, 사투리를 쓰는 것이 품위가 뭐지? 인자부터 아니 지금부터 표준말을 쓰면 되지요? 작정하면 서울말도 잘 쓰거든요.
7: 우선 일하는 거 보고 계속 쓸지 말지 결정할 거야.
0: 예.
7: 유니폼 줄 테니까 나 따라와.
0: 예.
1: 너 뭐 하는 거야?
0: 그럼 어쩐데. 친구가 힘들 때는 도와줘야지. 너 아까 본 게 안 잘리려고 용을 쓰더만. 너 났을 때 끄정. 그때까지만 내가 일할게.
1: 그러다 국국단에다 여기 드나드는 거 들키면 네 마음만 내가 받을게.
0: 잘리면 안 된담서. 너 돈 벌어갖고 집에 약값 보태줘야 한담서. 나도 가족들 호강시켜 주겠다고 집 뛰쳐나온 거라서 네 마음이 뭔지 알아.
1: 들키면 너도 혼날 텐데.
0: 걱정하들 말아. 뭐 매랑 국국단 단원인 것만 안 들키면 되지. 그러고 뭐 서빙만 할 것인데 뭐가 걱정이래. 맛있게 드세요. 응?
8: 아가씨 여기 물 한 잔만.
0: 아, 물 드릴까요?
8: 네, 미스윤. 어, 왜, 왜. 저기 안쪽 자리.
9: 양 사장님.
8: 아, 네. 여보님.

0: 저기 저 직원 국극단 단원이죠?
1: 네?
0: 메랑고 극단 단원이잖아요. 얼마 전에 연구생 공연 보러 갔다가 저 직원 봤어요.
1: 아, 정말이요?
0: 모르셨던 모양이네. 방자 역할 했는데 연기를 꽤 잘했어요.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1: 그래요?
2: 필요한 거 있으면 주문하시고요.
3: 네. 네.
2: 아, 나 혼자 해도 되니 왜 넌 자꾸 움직이냐. 아, 쉬어야 팔이 낫지.
1: 나 때문에 너 일까지 하는데 미안해서 그러지.
2: 됐다 함께. 그러고 뭐 해본게 은근히 재밌던디.
1: 난 너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죽겠다.
2: 에휴, 씨야 씨. 아이 내가 할게. 아이 좀. 아이 내가.
4: 내 것도 좀 같이 봐라.
5: 야 박초록이.
2: 닌 주라니 팔 이 모양 이꼴로 맹글어놓고 사과도 안 하냐?
5: 내가 일부러 그랬니? 연습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주라니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대신 나서서 야단이야?
2: 그러고 본게 니하고 나 사이에 아직 계산이 안 끝났지? 어? 너 내가 대본 받아내면 내가 시키는 거 뭐든 한다고 했냐 안 했냐? 아야, 네 그 이쁜 조동아리로 막 갑자기 두 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5: 해! 하면 되잖아! 누가 언제 안 한대?
2: 그러면? 아, 나 앞으로 그 주란이 팔 났을 때 그저 그 주란이가 해야 되는 청소, 빨래, 설거지 그거 네가 다 해라잉? 어? 음에요, 글래질부터 해야 되겠다. 음에. 가자잉.
5: 아 윤정열! 아, 네가 하는 거 마저 하고 가!
4: 어? 어머.
2: 애기들이 냄새 맡고 온 줄 알았네. 아유, 이놈 다들야 냄새 퍼진 게. 됐어, 됐어. 에, 그 니도 쪼까 먹을래?
0: 됐으니까 너나 먹어.
1: 근데 갑자기 찐빵을 사왔어?
2: 너 팔 빨리 나서려면 잘 먹어야지.
1: 찐빵 먹으면 팔이 잘 나는데?
2: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약이 되는 거야.
1: 명언이네.
2: 뭐? 왜? 왜?
1: 나 그만 갈까? 아, 그만 갈게.
2: 거긴 어딜 가요? 취침 시간도 다 멀었는데.
0: 됐어. 내가 나갈 거야.
2: 야, 누가 있네. 지도 찐빵 사 먹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니야?

0: 야, 하영서. 대련에서 날 이긴 사람은 단장님밖에 없었는데. 역시 영서는 허둥왕자로 오디션을 보겠구나.
1: 아니요, 곰이걸로 볼 생각입니다.
0: 님 아이가 아니라 가닥기로 보겠다고?
1: 네.
0: 저번 연구생 공연 때도 이몽룡 맡아서 그렇게 잘해놓고.
1: 나중에 님 아이를 잘해내기 위해선 지금은 가닥기 연기를 해보는 게 저한테 필요해요.
0: 정말 영서다운 접근법이구나.
1: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 이몽룡 연기 선배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글쎄, 넌 이미 완성형에 가까워. 오히려 네가 언제 치고 올라올까 내가 긴장해야겠지.
1: 아, 아직 그 정도까지는.
0: 아니야, 누군가 내 자리를 위협해 주길 정말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네가 제일 근접해 있다. 아, 호동왕자든 고미거리든 그냥 즐겨.
1: 네?
0: 즐기라고. 그러기 위해선 네 스스로를 많이 내려놔야 할 거야.

0: 맛있게 드셔요.
1: 네.
2: 박 PD님 방송국 일은 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정신없죠?
3: 뭐 일은 재밌습니다.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시고 투자받기가 힘들어서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히트작 하나만 생기면 분위기 확 달라질 겁니다.
2: 역시 박 PD님 의욕 있어서 좋아.
3: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2: 가수 지망생 애들한테 노래 레슨 해주고 있어요?
3: 레슨만 하지 마시고 패트리샤도 슬슬 신곡 내고 돌아오셔야죠.
4: 사장님, 오늘 노래하기로 한 가수가 갑자기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전화가 왔는데요.
5: 아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떡해. 지금 어디서 가수를 구하라고. 내가 양희자 씨한테 부탁해볼게.
4: 아니, 양희자 씨 제가 전화드려봤는데 지난주부터 오거리 다방에서 공연하신대요.
5: 그래? 그럼 그 정옥자 씨는?
4: 정옥자 씨 다리 다치셔서 당분간 댁에서 꼼짝 못하시잖아요.
5: 그럼 어떡해.
4: 저기 패트리샤 와있던데 패트리샤한테 부탁해보면 안 될까요?
5: 패트리샤? 아니야. 괜히 패트리샤한테 노래 시켰다가 이 언니한테 일감 줬다고 우리 다방 계란 맞는다.
4: 오늘 하루만 쓰는 것도 안 돼요?
5: 다른 다방들 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살이느라고 못 쓰고 있잖아. 미치겠네. 미스윤!
6: 잠깐만 이리 와봐.
5: 오늘 저녁 공연 무대가 갑자기 펑크나서 그러는데 노래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어?
6: 저 말이에요? 아니요. 저 노래할 줄 모르는데요.
5: 그래? 국극단 단원이 노래를 못 불러?
6: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5: 그러지 말고 오늘 딱 하루만 불러줘. 어? 내가 지금 받는 시급보다 50%는 더 챙겨줄게.
6: 아유, 아니요. 아유, 저 정말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요. 그 서빙만 하러 온 건게 서빙만 하고 갈게라.
5: 안 부르면 지라니까 확 잘라버린다. 정년 씨 때문에 주란이가 잘려도 괜찮겠어?
2: 자, 여러분. 오늘의 초대 가수 윤정년 양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저 친구 목소리 제법 쓸만하네.
1: 그러네요.
2: 윤정현 씨, 아까 노래 잘 들었어요. 나도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정현 씨는 음색이 아주 독특하던데요?
3: 아, 고맙습니다.
2: 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박종국이라고 해요.
3: 방송국이 뭔디요?
2: 정현 씨를 스타로 만들어줄 곳이에요. 텔레비전이 곧 세상을 휩쓸 텐데 우리 방송국이 국내에선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 정연 씨 재능을 크게 키워보고 싶으니까 스타가 되고 싶은 생각 있으면 나중에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해요.
3: 텔레비전?

0: 말씀 좀 물을라요.
1: 아, 예.
0: 메란 국국당 갈라면 어디로 가야스요? 정윤아!
2: 엄니! 여길 어떻게...
0: 긴 말할 거 없어. 가자.
2: 안 해!
0: 소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러냐? 그것이 겉으로 볼 때나 화려하고 번지르르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여.
2: 언니 눈에는 나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갖고 뛰어든 거예요.

0: 것도 알고 고생할 것도 각오하고 있어.
1: 네가 알기는 무엇을 알아?
0: 언니는 뭘 아는디? 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어째 안 된다고만 하냐 말이야. 나도 다 겪어봤으. 겪어봐? 무엇을? 그렇게 소리를 해봤다 그 말이요?
1: 이 말 저 말 할 것 없어. 버트 가.
0: 집에 가.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어? 아니 말을 왜 하다 말어? 아 언니! 아 왜 말을 하다 말어?
1: 집에 가.
0: 아 언니!
2: 홍선아. 오랜만이다, 공선아.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그냥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고 뭔가 자신을 표현하고 남길 수 있는 거를 해보는 것이 저는 스스로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황은 조금 더 색채감 있는, 그리고 공간감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짙은 선이 아니고 되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되게 매료가

음악을 만들고 어떤 공간에서 사람들과 이제 무언가를 나눌 때 사실 그 음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소리에서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이 악기는 뭐 봉황의 울음소리를 닮았다 그래서 생황이라는 그 황자를 붙였다고 하는데 이제 화음을 내는 관악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전통 악기이기도 하면서 동아시아 전역적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악기예요. 생황이란 악기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악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시작부터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 이루어진 재료들, 그 소리가 나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이 생황의 정체성을 좀 다시금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무래도 생황이 많이 예민한 악기이기도 하고 이제 한 관에 하나씩 리드가 달려있다 보니까 그걸 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관리해주는 작업이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생황의 음색을 좀 고르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 더 호흡과 밀접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냥 생황이라는 악기 자체에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제 화음의 그런 느낌 자체로 색칠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악기이다 보니까 제 피리로 할 수 있는 것과 되게 다른 매력들이 있었고.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서 잠시 그 단절되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20년 전부터 어떤 연주자에 의해서 다시 중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이제 연주가 활발하게 더 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던 산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왜 없었을까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산조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결심까지 이어졌는데 이 악기가 아무래도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현 시대에 좀 부응하면서도 전통적인 산조의 그런 흐름과 틀을 지켜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면서 거의 1년 동안 정말 머리를 짜내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0: 이번에 저희가 소리의 몸짓이라는 전시를 하는데 이 전시 연계 퍼포먼스로 이제 즉흥 연주를 30분 정도 진행하는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two wrongs can make a right.
1: Just like 국악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어떤 부분은 어떤 그 질감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리의 질감이 되게 다양하게 나는 것들을

원래는 악보에 쓰여 있는 음을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악보에 쓰여 있지 않은 모든 소리들도 함께 음악이구나

0: it was quite interesting how they've managed to bring out the best elements from both the expertise, how they've managed to illustrate sound using other media, like electronic media.
1: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았던 생황이라는 것을 그 길을 좀 올곧게 가고 있어서 좋은 작업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정말 계속 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주로 하는 어떤 일이고 그 이전에 저는 사람이고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음악을 주로 하지만 사람으로서 계속 일상 속에서 이 음악을 가지고 계속 롱런할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큽니다.

0: 얘기나 해야지.
1: 호철이는 우울했어요. 이번 여름방학엔 바다에 꼭 가고 싶었거든요.
0: 너무 예쁘다. 나도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1: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바쁘셔서 올해도 바다엔 못 갈 것 같아요.
0: 치, 엄마랑 아빠는 맨날 바쁘대.
2: 가면 되잖아.
0: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1: 호철이는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어요.
2: 여기야, 여기!
3: 우리가 데려다 줄게!
1: 세상에, 침대맡에 놓여있던 도깨비 인형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0: 너희들은 누구야?
2: 나는 멋쟁이 도깨비 깨비야.
3: 나는 깜찍이 도깨비 꾸비!
2: 가고 싶은 곳이 여기야?
3: 응, 바다래!
2: 그럼 가야지!
0: 간다고?
3: 그럼!
0: 어떡해?
2: 도깨비 몸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거든!
0: 도깨비 몸? 그게 뭐야?
2: 나는 신통방통 도깨비! 도깨비 문을 열어다오!
3: 열려라 활짝! 도깨비 문!
1: 속옷채를 들어 속옷을 힘차게 두드리자. 눈앞에 활짝 열린 신기한 문이 생겼어요.

0: 얘기를 봐. 나는 동방통 도깨비. 도깨비 배를 만들어다오.
1: 우와.
0: 이리 와, 같이 타자.
2: 나도 엄마 아빠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3: 호철이는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0: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
2: 벌써?
0: 네 마음속 소원을 말해봐. 꼭 이뤄질 거야.
2: 난 말이야,
1: 더 크게! 솔직하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2: 나 아빠 엄마랑 함께 바닷가 가고 싶어. 같이 수영도 하고 보리찜질도 하고 싶어.
4: 어머, 우리 호철이 바다에 가고 싶은가 봐요. 꿈까지 꾸고.
5: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가족여행 갈까요? 바다로. 일은 조금 미뤄두고.
4: 정말요?
5: 그럼, 아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 없죠.
0: 호철아, 잘했어. 솔직히 말한 덕분에 너의 소원이 이뤄진 거야.
2: 애비야, 꾸비야, 고마워. 바다 여행 너무 즐거웠어.
3: 삐비와 꾸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호철이는 꿈결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0: 달려볼까나. 좋을 땐 외쳐보자.
1: 쿵더럭 쿵더럭 쿵더쿵.
0: 웃길 땐 웃어보자.
1: 깨르르르르 깨르 깨르.
0: 재밌을 땐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부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만나.

0: 두둥 두둥 다 이야기가 훨씬
1: 오늘의 이야기는 웅녀 이야기. 웅녀가 누구지?
2: 청아. 어? 수아야, 무슨 일이야?
3: 나 부탁이 있는데. 웅녀, 말할 수 있게 마법 좀 써주면 안 돼?
2: 어?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3: 응, 사람처럼. 너 마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2: 마법의 힘은 아무 때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가 나 엄청 혼나.
3: 그래?
2: 그럼 이 곰인형한테 쑥이랑 마늘을 100일 동안 먹여보는 거 어때?
3: 쑥이랑 마늘? 왜?
2: 너 웅녀 이야기 몰라?
3: 처음 듣는데?
2: 그럼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알게 될 거야.
3: 기대되는데?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임금이 살았어요. 임금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길 좋아했죠.
4: 오늘은 인간들이 어떻게 지내려나? 오, 다들 즐거워 보이는구만.
5: 오, 오, 저쪽은 축제를 하는구나.
4: 나도 매일 여기서 지켜볼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한번 내려가 볼까?
6: 부터 보자고.
7: 좋아. 시작.
8: 나 왜 안 되는 거야?
6: 어, 예. 내가 이겼다.
8: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6: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보라고.
8: 한 판 더 해.
6: 얼마든지. 준비. 시. 이게 무슨 소리지?
8: 그러게.
9: 해피.
3: 호랑이와 곰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소리를 들었어요.
10: 해피하구만. 잔치네요.
11: 아이고.
12: 축제다.
6: 재밌겠다. 그치?
8: 어, 나도 저렇게 재밌게 놀고 싶다.
6: 그러게. 고마. 너는 만약에 네가 사람이라면 뭐 하고 싶어?
8: 어, 나는 태권! 태권도 배울래. 그래서 전국 체전 나가서 금메달 딸 거야.
6: 이야, 진짜 멋있다.
8: 어, 호랑이 너는?
6: 나는 키즈 카페 가고 싶어. 거기서 노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겠더라.
8: 아,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

0: 아침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던 환웅이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1: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2: 있다면 뭐든지 다 할 텐데.
3: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느냐?
4: 환웅님!
3: 그럼 짜잔! 이걸 먹으며 동굴 속에서 배기를 참아내거라. 그럼 사람이 될 수 있을게야.
1: 이건 쑥이랑
2: 마늘이네요.
3: 할 수 있겠느냐?
1: 당연하죠. 100일은 금방이죠.
2: 해보겠습니다.
3: 좋다. 그럼 힘내는 거다. 환웅!
1: 호랑!
2: 곰!
5: 파이팅! 오,
6: 심심했는데 잘 됐네. 뭐? 동굴에서 100일 동안 지낸다고? 그렇게는 안 될 거다. 왜냐? 내가 장난칠 거니까.

0: 여기서 100일만 버티면 사람이 된다 이거지? 호랑아, 나 꼭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1: 꼭 그러자. 나 사람 될 걸 대비해가지고 쇼핑 좀 해줬다.
0: 벌써?
1: 내가 산 것들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은지 골라줘 볼래? 별로면 반품하게.
0: 좋아. 어디 한번 보여주보라고.
1: 첫 번째. 따라따라따. 장보러 갈 때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번 신상이래.
0: 와, 이거 진짜 멋진데?
1: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에이, 나무하러 갈 때 이러고 가면 완전 힙하지 않겠어?
0: 오, 이것도 완전 멋지다.
1: 아, 다 멋있으면 어쩌라는 거야.
0: 두 개 다 사. 반품하지 말라고.
1: 그럼 되겠구만. 아, 배고파.
0: 아, 나도. 우리 이거 마늘 좀 먹자. 자.
1: 아우, 맛없어.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100일 동안 먹냐.
0: 그래도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2: 호랑이와 곰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쑥과 마늘을 먹었어요.
3: 그치, 그치. 원래 이런 얘기지.
2: 하지만 쑥과 마늘은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는 피자를 먹으러 동굴 밖으로 나가기로 했더니.
3: 어? 곰과 호랑이가 동굴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2: 원래 이런 얘기야?
3: 아니지. 분명히 도깨비가 이 이야기에도 장난을 친 게 분명해.
2: 너가 얼른 이야기 속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3: 응, 수아야. 그럼? 나 깨몽이랑 이야기 속으로 다녀올게.
4: 조심해, 청아.
3: 걱정 마.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시청이 심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아우 맛없어. 고마. 나가자. 나가서 피자나 한 판 먹자.
0: 벌써? 아직 하루도 안 지났어.
1: 하루는커녕 숙이랑 마늘로는 한 끼도 못 버티겠어.
0: 호랑아 같이 잘 버텨보자. 응?
2: 그래 좀 버텨봐 호랑아.
3: 어? 너희는 뭐냐?
4: 우리는
2: 청이와
4: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
2: 우리는 너희들이 동굴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어.
4: 그러니까 100일 동안 잘 참아봐.
2: 랑이 랑이 호랑이
4: 구미 구미 곰곰이
5: 버텨라 이겨라 사람 되라 화이팅.
1: 고마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
0: 호랑이랑 나 꼭 버텨낼게.
2: 어, 잘 생각했어.
1: 이게 무슨 냄새지?
2: 응? 이건 피자 냄새 아니야?
4: 맞아, 이건 분명 콤비네이션 피자 냄새야.
0: 어?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1: 우와, 동굴 입구에서 나는 냄새야.
2: 아니, 갑자기 피자 냄새가 난다고? 이거 뭔가 수상한데.
4: 내가 나가서 보고 올게.
6: 100일은커녕 100분도 못 버틸 거다. 그냥 호랑이랑 곰으로 살아. 사람이 뭐가 좋냐? 아니면 차라리 나처럼 도깨비가 되던가.

0: 정아, 큰일 났어.
1: 깨봉아, 무슨 일이야?
0: 동굴 입구에 도깨비가 있어. 피자를 놓고 막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2: 그게 정말이야? 도깨비가 피자 냄새를 풍기고 있어? 확실해?
0: 그렇다니까.
2: 그럼 당장 나가봐야겠어. 어흥!
1: 호랑아, 너도 도깨비 잡으려고?
2: 아니, 피자 먹으려고.
0: 뭐?
2: 꼬마, 넌 피자 안 먹고 싶냐?
3: 호랑아, 지금 여기서 나가면 사람이 될 수 없어. 피자는 사람이 된 다음 실컷 먹으면 되잖아. 지금 나랑 같이 버티자, 응?
1: 호랑아, 너 사람 되고 싶다며.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2: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 취소할래. 맛없는 거 먹으면서 사람이 될 바엔 맛있는 음식 실컷 먹는 행복한 호랑이로 살 거라고. 헹! 피자 먹을래? 피자 먹을래?
0: 호랑아!
4: 오, 꽤 오래 버티는데?
2: 피자죠, 피자.
4: 오예, 호랑이 포기. 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근데 곰은 안 나온대?
2: 안 나오면 나야 좋지. 피자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 맛있겠다. 아이고, 이빨이야.
4: 그거 가짜야, 가짜. 못 먹는 거라고.
2: 에? 말도 안 돼. 분명히 피자 냄새가 솔솔 났는데.
4: 그거 내가 이 도깨비 방망이로 장난 좀 친 거지.
2: 그럼 피자도 못 먹는데 나 동굴 밖으로 왜 나온 거야? 사람도 못 되고 피자도 못 먹고.
4: 나한테 완전 속았지롱 메롱메롱. 아, 재밌다 재밌어.
2: 청이 말 들을걸. 그냥 버틸걸.
4: 방금 청이라고 했냐?
2: 그래.
4: 하, 청이가 저 동굴 안에 있다 이거지?
2: 정이가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두고 봐.
4: 아, 그 전에 내가 청이를 잡아버리겠어.
1: 아, 어쩌지. 아무래도 지금 동굴 밖으로 나가서 도깨비를 잡는 게 좋겠지.
5: 당연하지. 청이, 나, 구미까지 힘을 합치면 도깨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1: 좋았어. 그럼 도깨비를 잡으러 나가자고.
5: 나가자.
3: 잠깐, 나는 못 도와줘.
1: 응? 왜?
3: 도깨비 잡으러 지금 이 동굴에서 나가면 나는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어.
1: 아, 맞다.
3: 미안해.
1: 우리가 네 생각을 하지 못했어. 도깨비는 다음에 우리끼리 잡을게.
5: 그래, 넌 100일 동안 잘 버틸 생각만 해.
3: 이해해줘서 고마워.
5: 이건 치킨 냄새야.
1: 아, 또 도깨비 짓이 분명해. 이건 곰이가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고.
3: 나 냄새 안 맡을래. 냄새를 맡으면 이 동굴에서 나가고 싶어진다고.
5: 곰이를 도울 방법 없어?
1: 당연히 있지. 청이의 이름으로 치킨 냄새야 곰이의 코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얍!
5: 아이, 청아, 이런다고 냄새가 안 나겠어?
1: 아, 이러려던 건 아닌데. 다시. 청이의 이름으로 치킨 냄새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라. 솔솔.
4: 치킨 냄새는 못 참을 거다. 먹고 싶은 냄새. 어? 가만 있어봐. 왜 치킨 냄새가 나한테 오는 거야? 어라, 청이가 마법을 부린다 이거지? 그렇다면 좋아. 이 방법에도 동굴 안에서 버틸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1: 아, 치킨 냄새가 사라졌어.
5: 다행이다.
3: 고마워. 덕분에 고비를 잘 넘겼어.
1: 에이, 고맙긴. 이거 무슨 냄새야?
5: 아우, 이거 소똥 냄새 아니야?
3: 어우, 너무 심한데? 어우, 고약해서 숨을 못 쉬겠어.
4: 이렇게 고약한 구린내를 맡으면서 동굴 안에서 버티지는 못할 거다. 그냥 나오는 게 좋을걸.
3: 소똥 냄새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만 같아.
1: 이대로도 안 되겠다. 청이 이름으로 조각력 바라봐. 거꾸로 불어라. 얍!
4: 이 고약한 소똥 냄새에 비틀거리고 나오면 그때 청이로 확 잡아버려야지.
3: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당했잖아. 정이 너 정말 가만 안 둬.
1: 오늘이 딱 100일째 되는 날, 맞지?
5: 맞아, 청아. 고미가 과연 사람이 됐을까?
6: 됐을 게다.
1: 하루님! 와.
6: 나도 동굴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지 궁금해서 왔단다.
5: 그럼 같이 카운트다운 해요. 다 같이
7: 5, 4, 3,
6: 2,
7: 1, 나와주세요!
8: 청아, 깨몽아, 환웅님.
9: 우와. 아니, 너가 정말 곰이야?
8: 맞아. 100일을 잘 버틴 보람이 있네.
5: 축하해, 곰아.
6: 사람이 됐는데 곰이라고 하니 이상하구나. 이젠 웅녀라고 부르자꾸나.
1: 좋아요.
8: 저도 웅녀 좋습니다.
1: 깨몽아,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돌려놓은 걸로 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5: 좋아.
1: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심청이
5: 깨몽깨몽 깨몽이 고백 호.
1: 오늘은 우리나라의 신화 웅녀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어요.
10: 청아, 웅녀는 그 뒤로 어떻게 됐어?
1: 환웅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바로 당근이야.
10: 아하, 그렇구나. 재미있다.
1: 응, 다음에도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 더 찾아보자.
10: 좋아.
1: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8: 나도 같이 부르자.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줄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장승. 장승 본 적 있나요? 장승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죠. 장승 방향을 날 때도 도움 되죠. 장승 마을의 수호신 장승.

장군, 치하 여장군, 한쌍이 항상 함께죠. 표정은 무서워 보여도 마을의 수호신 장수. 얼쑤. 너희들의 수호신은 누구야? 없으면 나 깨몽이가 해도 되지. 깨몽의 얼쑤구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뛴다. 쭉.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태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추임새입니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가야금 연주단 친구들의 태평가입니다. 태평가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민요입니다. 1935년 태평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가 해방 이후에 경기민요의 태가 이은주가 1945년 태평가라는 제목으로 일부 개사하고 녹음한 것이 오늘날까지 정착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노래를 빼고 가야금 연주곡으로 새롭게 구성한 무대입니다. 그럼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부대부터 정말 멋진 시작이었죠? 가야금 선율의 태평가를 들으니 마음속에서 좋다라고 외치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흥이 나는 선율 덕분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살짝 움직였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깊고 묵직한 국악의 매력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문소율 선배님의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입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와 음악적인 특징은 역동적인 식임새와 호탕한 오른손 술대법으로 남성적이고 굵은 산조로 여겨집니다. 선율 하나하나의 섬세함과 감각적인 선율의 흐름이 아주 매력적인 예술성 높은 곡조입니다. 그럼 문소율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말 숨죽이고 듣게 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거문고의 낮고 묵직한 울림이 마음속까지 깊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오래 기억에 남는 무대는 조용한 울림이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무대는 밝고 환한 분위기에 꽃처럼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북천이 말다컨을 편수되어 몰아는입니다. 고가신조는 옛 가사에 새로운 가락을 얹어 부르는 노래로 주컨 김기수 선생님의 곡이며 현재 전승되는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입니다. 편수되어 보라는 여창가곡으로 다양한 꽃을 사람에 비유해서 노래한 곡입니다. 여창가곡에서 가장 빠른 노래입니다. 그럼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맑고 고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꽃을 노래한 곡답게 무대 전체가 화사하게 느껴졌고 우리 전통 정가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는 이솔민 친구의 박귀희류 가야금 병창 춘향가중 기샘정고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중 대표적인 눈대목이며 변악도가 다른 일을 제쳐두고 기생부터 점고하는 대목으로 진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야금 병창 무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솔민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동원의 좌종후 여봐라 후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인미색이 많다허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 정고부터 허렸다 후방이 희생 점고라라는디

소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몰입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춘향전 속으로 다녀온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다음 무대는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화관무입니다. 궁중 복식에 화관을 쓰고 타령조에 맞춰 한삼을 뿌리거나 감아들이며 추는 화관무는 궁중의 우아함과 화사함이 돋보이는 춤으로 한국 춤의 정, 중, 동과 동, 중, 정의 미학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럼 춤빛 무용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무대였습니다. 꽃처럼 고운 움직임이 무대를 가득 채워서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무대는 모두 함께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무대는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본조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아리랑입니다. 본조아리랑은 맑고 부드러운 가락과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반복 후렴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기 민요입니다. 해주아리랑은 빠르고 경쾌한 장단으로 흥겹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아리랑이며 강원도 아리랑은 느리고 구성진 선율로 구슬픈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세 곡을 이어 부르는 연곡으로 아리랑의 다양한 매력을 한 무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백 어린이 민요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0: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랑이 이렇게 다양한 소리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즐길 수 있어서 더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1: 어머, 벌써 마지막 무대네요. 항상 즐거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0: 지금까지 함께 웃고 박수 보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대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공연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아주 흥겨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무대는 도담도담 친구들의 채상 설장구, 채상 소고놀이와 연희 앞마당입니다. 채상 설장구는 앉은방 가락의 화려한 연주를 서서 다양한 벗음새와 발동작 그리고 화려한 상모놀이가 하나 되어 화려하고 풍성한 작품입니다. 채상 설장구가 끝나면 채상 소고놀이와 다양한 전통 연희놀이를 연이어 진행하며 관객의 흥을 돋우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담도담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태린이었습니다. 얼씨구!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지요?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 지난 한 주도 알 좀 까셨는지요?
1: 깐다고 까는데 네. 까는 게 늘지 않네요.
0: 쉽지 않지요. 네. 알까기 팬들은 저한테 뭐 공격이 좋으냐 수비가 네. 좋으냐 전화로 문자로 차고 있는데도 연락 오고 화장실에 또 일본에도 연락 오고
1: 사생활이 네? 없으시네요.
0: 그렇죠. 그만큼 알까기는 인기라는 얘기.
1: 그렇죠. 네.
0: 고마운 말씀이지요. 네. 알까기 드는 방법 많이 까는 데 답이 있습니다. 많이 까면 됩니다.
1: 그럼 저도 틈틈이 열심히 까보겠습니다. 네.
0: 그러셔야지요.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네.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대국실에 지금 두 분 최강의 프로들입니다. 네. 먼저 윤문식 구단. 안녕하십니까. 해학과 풍자의 대가지요. 해학과 네. 풍자의 대가.
1: 네. 네.
0: 우리나라 마당놀이의 살아있는 전설. 마당놀이의 최고 권위자. 윤문식 구단을 빼놓고는 마당놀이를 논할 수가 없다. 지금도 마당 있는 집에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1: 아, 진짜? 네.
0: 1943년. 아,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1: 오.
0: 건강하지 않습니까?
1: 와, 네.
0: 충남. 충청도 출신이세요. 와. 서산. 충청도 양반이지요. 이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시고요. 이 69년도 연극 미련한 이 팔자대감으로 데뷔했습니다.
1: 네.
0: 야, 69년도에 나는 뭐했지? 아, 국민학교죠. 그때 국민학교 1학년 입학했네요.
1: 귀여웠을 때네요.
0: 김가영 씨는 뭐 했습니까?
1: 저는 이 세상에 없었죠.
0: 아, 그렇구나. 아이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1: 네, 1968년부터 10여 년간 극단 가교에서 활동하셨고요. 또 1985년 극단 미추 창단시부터 현재까지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0: 현재까지?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1: 그다음에 또 1981년 허생전을 시작으로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배비장전, 병강쇠, 삼국지 등 모든 고전문학 작품에 출연하신 마당놀이의 대가십니다.
0: 그렇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드라마!
1: 네.
0: 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지.
1: 네.
0: 와, 여명의 눈동자. 다 뭐 시청을 끌었던,
1: 네,
0: 홈런을 쳤던 작품들이죠. 다모, 포도밭 그 사나이, 추운 오후 대물 등 셀 수 없는 많은 작품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지.
1: 네, 맞아요.
0: 네?
1: 또 영화 출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역전의 명수, 네. 두사부일체, 공공의 적,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투캅스 1, 2, 3 등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0: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 투캅스에서는 최고의 유행어가 탄생했습니다.
1: 네.
0: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런 X까지 없는
2: 이런 X까지 없는 이런 X까지 없는
1: 네.
0: 네? 제가 이걸 별로 이제 안 해봐가지고 저는 네. 잘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X까지 없는 워낙 애드립이 강하셔가지고 네. 말이죠. 이 환희기보다는 웃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 네.
0: 이런 X까지 없는
1: 네, 이에 맞서는 분은 아나

0: 최악의 젠틀맨 한석준 8단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아우, 한석준 8단이 오니까 벌써 녹화장이 환해지네요.
0: 아, 네, 너무 멋있네요.
1: 굳이 뭐 조명이 필요 있겠느냐?
0: 아우.
1: 네?
0: 네.
1: 자체 발광.
0: 네.
1: 고품격 리생남 아나운서.
0: 네.
1: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0: 네.
1: 네? 웬만한 여성분들은 보자마자 이 아이스크림처럼 아... 녹아내립니다.
0: 네, 맞아요. 저도 녹았어요.
1: 그러면 안 돼요. 결혼했습니다.
0: 아, 네. 네?
1: 세라의 딸 사빈이, 아... 귀여운 이쁜이인 네. 사빈이가 있습니다. 네. 1975년생이에요.
0: 네.
1: 와, 명문 그 공려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학사 출신이시고 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 야, 연세대학교 이번에는
0: 와.
1: 이 경제 오. 대학원 기업 경제학 석사입니다.
0: 와.
1: 그리고 2003년 KBS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뉴스를 진행했지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한석준 아나운서 뉴스는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0: 오.
1: 신뢰감이 아나운서 신뢰
0: 네, 중요하죠.
1: 이 99.9%. 이 순금도 99.9%예요.
0: 네. 네.
1: 부족한 0.1%는 뉴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상이 좀 애매할 때 터무니없는 의상을 입고 올 때가 있었어요.
0: 아,
1: 왜 네. 지금 뉴스하는데 네. 저 의상이 맞나 싶을 때.
0: 네.
1: 네. 그거 빼놓고는 뭐 완벽했지.
0: 네. 수상으로는 2007년 KBS 연예대상 쇼 오락 MC 부문 신인상 수상.
1: 네.
0: 네. 그리고
1: 연예대상 네. 네, 신인상을 받았군요.
0: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되어
1: 와, 교수님. 네,
0: 아나운서에게 배우는 성공 스피치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1: 네.
0: 현재는 저희 국악방송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라는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1: 그 말 잘하는 한석준.
0: 네.
1: 8단인데
0: 네.
1: 지금 입이 얼마나 근질되겠습니까?
0: 그렇죠.
1: 갈 수 없지.
0: 네.
1: 떠드는 프로가 아닙니다.
0: 네.
1: 한석준의 문화시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0: 네.
1: 그만큼 신뢰감이 있다.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신뢰감 없으면 안 줍니다.
0: 네.
1: 방송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0: 네? 최양락 사범님도 네. 이름 걸고 14년 하셨잖아요.
1: 네.
0: 최양락의 재밌는 라디오.
1: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방송사에 가보면 네. 프론즈 마우스 걸려 있어요.
0: 와, 진짜요?
1: 네? 근데 그 방송사는 워낙 뭐 오래 있던 진행자들이 네. 많아서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 한 11번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우스 하나 이제 기념으로 네. 받았어요.
0: 와, 네.
1: 내 얼굴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0: 네.
1: 안 걸어놓고 이렇게 벽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0: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1: 네.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은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 네, 그렇습니다. 매너지요. 이해를 중시하는 알까기.
0: 네.
1: 자, 그럼 보석해 주십시오. 여덟 알씩. 네, 똘똘한 알.
0: 네.
1: 여덟 알. 그리고 이제 보석이 중요하지요.
0: 네.
1: 한석준 8단.
0: 위험하지 않나요?
1: 예, 그 모서리 그건 별로 바람직한 수는 아닙니다만은
0: 네.
1: 본인의 이제 알품이지요.
0: 네.
1: 내 스타일이다. 네. 수만 판 알을 까셨던 윤근식
0: 네.
1: 9단. 네, 포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흑선 한석준 8단부터 선공 시작하시죠.
0: 네.
1: 자, 중앙으로 까서 악수 없다. 역시 청석이죠. 중앙에! 야. 네,
0: 네.
1: 첫 수 늘 긴장되는
0: 네,
1: 수입니다.
0: 네, 네, 네. 아직 네. 손이 안 풀려서. 네.
1: 와, 마당놀이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네. 윤문식 9단.
0: 네, 윤문식 9단은 2025년 마당놀이 모둠전을 하셨습니다. 김종혁, 김성녀, 마당놀이 레전드 분들하고요. 연세들이 있으셔서 마지막이라고 해보자고 하셨다는데 건강하셔서 공연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 네, 마당놀이는 현장감이 최고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특히 윤문식 9단은 하이 이 노출 사건이 대박이었지요. 김성녀
0: 네.
1: 선생님이
0: 네.
1: 너무 열연한 나머지
0: 네.
1: 바지를 딱 이렇게 벗기는 장면인데
0: 네.
1: 속옷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0: 아, 네.
1: 그 하이 실종 관중 속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못 볼 게 보여가지고. 하지만 그 전화 위복이 돼가지고 말이죠.
0: 네.
1: 감독님이 거기서 힌트를 찾으시죠.

0: 하셨어요. 평강세다.
1: 네.
0: 평강세 작품의 유무치구단 주인공으로 캐스팅.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일부 관중은 평강세 캐스팅까지는 좀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격.
1: 어?
0: 우와!
1: 와!
0: 와! 와! 저런 식으로 득점을 하는 한석준 발단. 와, 대단합니다.
1: 와.
0: 네, 일단 첫수 성공했어요.
1: 네, 성공했습니다.
0: 자, 그러나 윤문식 구단 여기서 끝날 뿐이 아니죠. 네. 자, 과연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네. 뒷주머니에서 물을 꺼내시는 것 같은데. 물을 꺼내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생리적인 상황이니까 갑자기 코를 푸시는.
1: 아, 저는
0: 시원하시겠습니다.
1: 긴장하셔서 손에 네. 땀을 닦는 건 줄 알았는데.
0: 네.
1: 네. 중요하죠.
0: 저것도 작전입니다.
1: 네.
0: 자, 까시면 되겠습니다. 윤문식 구단. 네. 과연 그렇습니다. 그거 좋네요. 일단 적진에.
1: 네.
0: 네.
1: 괜찮습니다.
0: 장기적으로 네. 가겠다.
1: 네, 괜찮아요.
0: 네, 한석주 발단 워낙 강자니까
1: 네.
0: 쉽게 끝내지 않고
1: 네.
0: 네? 응수다진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동문서답하네요. 온 건 온 거고 내
1: 네.
0: 네,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1: 가겠다.
0: 네, 그렇습니다. 과연 와! 두 번째 성공! 한석준!
1: 와!
0: 한석준 발단이 말이죠. 딸과의 시간이 1순위래요.
1: 네.
0: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1: 딸바보.
0: 딸바보예요, 딸바보.
1: 와, 너무
0: 그렇지만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네. 말이죠. 아이, 아빠가 뭘 알아. 아이, 아빠가 뭘 알아. 하고 이제 지방으로 문 꽉 닫고 들어가. 사춘기들은 왜 그렇게 문을 꽉 닫는지 말이죠. 공통점이에요.
1: 네.
0: 그래서 허무함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온다고.
1: 지금 멘탈이 흔들리시는 네. 것 같은데.
0: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아빠 치킨 시킬 건데 네. 뭐 그러면 이제 언제 그랬는 듯
1: 난 양념
0: 하여튼 대견함이 폭풍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재미로 또 잘 네. 시켜오는 거지요.
1: 그쵸.
0: 그렇게 잘 모르시죠?
1: 네, 저는 아직 모릅니다.
0: 그렇죠. 미혼이시니까.
2: 아이, 아빠가 뭘 알아.
0: 네. 자, 인정사정 볼 것도 이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과연 두 점을 노리는데 치알이 꿰겠네. 본인 알이 꿰.
1: 이게 지금 따님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 멘탈이 흔들렸나요?
0: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겠지요.
1: 네.
0: 힘 안 드리고.
1: 네.
0: 그거 아니에요. 자, 본인 알 아닙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어요.
1: 네.
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
1: 네, 잘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지금은 이제 뭐 네. 초중반이니까
1: 네, 비슷합니다.
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예측 프로!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공격형이에요.
1: 네.
0: 한석준 발단은
1: 네!
0: 끝! 이게 도 아니면 뭔데? 지금 도 낙이 나왔습니다.
1: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똑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윤문식 구단을 돌이켜보면은 이제까지 크게 한게 없고 코 한번 시원하게 풀었을 뿐입니다. 네?
1: 네. 근데 이게 방법일 수도 있죠.
0: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약간 수비형.
1: 네, 수비형. 네.
0: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저거 보세요. 공격을 안 하고 마냥 네. 장구로 가는 거예요. 그거 또 네.
1: 수비형.
0: 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복잡하게.
1: 네.
0: 한석주 발단 머리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떤 작전이야? 네? 뚜렷한 공격도 없이. 역시 공격하지요. 과연 그 수는 성립이 되나요? 안 됐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찬스가 왔어요.
1: 네.
0: 자, 윤문식 구단. 네. 과연 뭘 노리는 건지. 네. 네. 자, 들어온 침공한 백한 점을 향해서.
1: 와, 야! 멋있게!
0: 자유자재입니다!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으로도!
1: 근데 진짜!
0: 와, 끝내주네요. 저 한 손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1: 멋있어.
0: 자,

0: 아, 그래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행이다. 여기서 멋진 공격. 네. 예, 그 한 점을 사주권 안에 들어왔어요.
1: 멋있게.
0: 너무 쓰면 안 됩니다.
1: 멋있게.
0: 적당히.
1: 너무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예.
0: 너무 쓰면 안 됩니다.
1: 멋있게.
0: 적당히.
1: 너무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예.
0: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몰라요. 아직 네. 네 점이나 남았습니다. 네, 네. 네 알이나 남아있기 네. 때문에. 자, 그래요. 오히려 갖다 줬습니다. 이런 싫어합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또 그쪽으로 갔나요? 그 역시 한석준 8단을 쉽게, 손쉽게. 눈개 타법. 눈개, 네. 이거 사석 작전이에요. 네. 이건 유리할 때 쓰는 경우인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네,
1: 나쁘지 않아요.
0: 정말 프로다운 수입니다. 네. 그걸 뭐 본인 살겠다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1: 네.
0: 한 점을 이겨도 이기는 거니까 말이죠.
1: 네, 맞아요.
0: 네. 이 딸바보. 네. 그러나 요즘 사춘기라서 흔들다니.
1: 멘탈을 흔들리고 있네요.
0: 힘이 덜 드나요? 뭐 웃음이 나옵니까? 와, 이거 1타이더! 와! 와! 와, 이거 1타이더! 와! 와!
1: 오늘의
0: 말년자실! 와! 지금 윤문식 9단! 와! 정신을 잃으셨어요. 이럴 수가. 나는 돌이켜 오늘 대국에서 한 게 뭔가? 코만 풀고 가는 건가? 이대로 끝나나? 천하의 윤문식인데. 와, 떨렁 한 알. 네.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1: 아직 모릅니다. 네.
0: 모르긴 딱 보면 알지요. 이 정도면 뭐. 그러나 이번 판은 뭐 연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최선이죠. 네. 그 하나까지. 그래도 끝내네요. 네. 그래요. 그거 하나 질 땐 지더라도. 예. 와!
1: 야, 근데 진짜 잘하시네요.
0: 이제 약으로 바라보고 콜게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저 웃음은 웃음이 아니지요. 속은 얼마나 쓰리시겠습니까?
1: 괜찮으세요?
0: 자,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마당놀이계 윤문식 9단 아나운서 세계의 전설 이 한석준 8단과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석준 8단의 공격입니다. 첫 수. 심각해요.
1: 네.
0: 자, 공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에 끝낼 건지. 와.
1: 진짜 잘하시는데.
0: 잘하시는데요. 지금 왔다 이럴 X까지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네.
0: 이 모양을 보세요. 근데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그게 승부의 세계죠.
1: 네.
0: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사실 윤문식 구단은 애드립의 달인이시고 네. 뭐 코미디언 못지 않으세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리고 한석준 8단도 스피치 일관중 교수로서 얼마나 또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1: 네, 두 분 다.
0: 입도 간질간질. 네. 그러나 이 바둑의 수다 말까기 알담. 네? 알로 대화하는 거지. 대화하는 보답니다.
1: 네.
0: 자. 어느 걸 그 침투한 그 하나를 향해서. 우와! 진짜 깔끔하게 하나만.
1: 진짜.
0: 야, 이런. 아마 이제까지. 네? 말까기.
1: 진짜. 제일.
0: 이 대국자 중에 가장 실수가 없는.
1: 네.
0: 그런 훌륭한 경기인데요. 네. 대단합니다.
1: 네. 윤문식 9단은 결혼 얘기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아내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 다니시는 걸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대요.
0: 얼마나 매가리 없이 다니셨으면 네. 문화재가 부실 때

0: 하는 느낌이 들어 복원해 주고 싶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문학적인 표현이요.
1: 아니 저기
0: 그 살을 그 새를 못 참고 꿰기 나왔어요. 문학적인 표현이요. 대단한 사모님이신데 이 건강하게 멋있어요. 사시는 게 좀 더 건강하지 않습니까? 다 사모님 덕인 것 같습니다. 에이.

0: 셀 수가 없을 정도로.
1: 어머.
0: 네? 어우, 얼마나 얄미워 보이겠습니까? 또 계속 웃어요. 와.
1: 와. 야. 지금 웃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네요.
0: 다시. 또 웃음이 터집니다. 야. 완전 상기 드셨어요, 윤문 씨 구단.
1: 아, 네.
0: 자. 2차전도 웃고 우즐기는 사이에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한석준 8단입니다. 두 점을 향해서 이번에는 왼손 탑법으로.
1: 어? 뭐 어떻게.
0: 역시 뭐지? 익숙하지 않지요. 아까 이제 우연히 걸린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해라. 예, 그래요. 지금 6달 3알입니다.
1: 네. 아...
0: 월등히 앞서고 있는 네. 한석준. 8단 지금 누구의 공격인지 서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지금 윤문식 네. 구단의 공격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신없이 몰아치니까 한석준 8단이. 자, 그 수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을 이건 꽥꽥이 수가 나왔습니다. 꽥꽥이 수. 그러니까 이럴 수가. 눈기 타법이라도 시원치 않은데. 네. 사석적 아니 본인의 내야를 그러니까 각이 안 좋아서 아~ 자세가 안 좋은데 네. 무리수 야 그러면
1: 아 속상합니다.
0: 뭐 그냥 어떤 거로 끝낼까요? 입니다. 자 일단 저 같으면 그냥 사정 없이 뭐 이제 네. 연습자 생각하고 그래 한쪽 와 그래요 뭐 이런 정도 아, 이게 부자의 여유입니다. 가진 네. 자의 여유
1: 아직 많으니까요.
0: 그렇죠. 네. 아직도 다섯 네. 달이다 네. 있다. 윤무식 네. 구단은 수가 없습니다.
1: 아.
0: 필요한 수가 없어요.
1: 잘 도망 다녀요.
0: 그 도망도 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1: 네.
0: 식으로.
1: 네.
0: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좁혀 네. 좁혀도 안 합니다. 그냥 공격을 깁니다. 사정 없이. 한 번만 봐달라는 애처럼 아. 눈빛으로 그런 게 안 통하지요. 이거 아유 과연 통할까요?
1: 아.
0: 자.
1: 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아, 네, 눈을 가리고.
0: 그런 거 없어요!
1: 아니, 근데
0: 91세! 아직까지는 살았습니다. 네, 질긴 네. 목숨 저 한 알. 네. 그렇죠. 아, 공격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모냥 빠지더라도.
1: 네, 도망을.
0: 네. 네. 윤 구단은 그냥 거기서 네. 맴돌아야 됩니다.
1: 네.
0: 네. 공격하지 면아 그런 정도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애처롭고 네 특은하지만은
1: 네.
0: 그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세 점보다는 네. 저 하나 네 그거로 공격을 잘 조준해서 이번에도 그 꽥수가 나오면 3세판이 어우 붙였어요. 네 그래요.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0: 이제 일단 네. 2차 공격을 노리겠다.
1: 네.
0: 네.
1: 아 또 잘 도망가야 돼요.
0: 자, 윤문식 구단 잘 도망가야 됩니다. 잘다 어이구 어이구 도망도 불안하게 가세요. 그리고 살 떨려. 네.
1: 제가 다 놀랐어요.
0: 한석주 발단은 웃음이 많으시군요. 저렇게 가볍게 그냥 끝까지 그냥 낄낄대고 웃으시고 진지하게. 네. 세 점으로 한 번의 공격은 안 하겠지요. 또 붙이나요?
1: 네. 우와.
0: 붙이려고 했던 게 야 너무 건방을 네. 떨었어요.
1: 네.
0: 네. 그만 두 날이 이제 세 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그럼, 저러면 네.
1: 알 수 없어요. 진짜.
0: 야 이게 오늘 히트치겠는데요? 만약에 역전을 하면 이게 뭡니까? 한석준 뭐 야 이거 진짜 웃기는 꼴이 됩니다.
1: 네?
0: 자 흥미진진한데 마당놀이의 윤문식 구단이냐 아나운서계의 한석준 8단이냐 과연 승자는 자 윤문식 구단 과연 어떻게 할지 방법 역시 없지요. 그렇죠. 톡. 네. 아이고.
1: 네.
0: 네. 자 과연 어떠한 수로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신중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날아가라. 기원하고 있는. 자 이왕 이렇게 네. 된 거. 저 하나를 어떻게 처치를 역시 또 도망갑니다. 네. 아 신중. 왜냐면 오른손이 아니니까 자세가 네. 왼손이니까 아 오른손으로 아니 또 답법.

0: 자, 과연 그거 어? 새로운 타법이네요. 네. 어? 검지가 장제를 이용해서
1: 안 했던 거를 실제 대국에서 왜 합니까?
0: 그 연습하고 해야지.
2: 와, 이렇게 되면은
0: 컴박 돌다가 망했어요. 한수옥주 발단. 네? 이거 몰라요. 2대1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배나 많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한 알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2: 네.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망갔고 그러나 나에게는 후퇴가 없다. 그냥 일발필독. 어? 한 방에 끝난다. 아, 다시! 웃기지 마세요. 내가 이거 검지와 장지로 끝내주겠습니다.
2: 아... 네,
0: 본인이 원하면 한번 해보시든지. 네. 네. 아, 왜 좋다 법으로. 그렇죠. 자, 거리가 있는데 과연!
2: 어? 아,
0: 살았습니다! 이야. 살았어요!
2: 우와.
0: 야, 이게
2: 우와, 진짜.
0: 뭔 놈의 좋아야. 네? 아. 자, 그러면 일단 그 한 점은 처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네. 데가 없잖아요.
2: 빨리 살려주세요.
0: 자, 그렇습니다. 네. 유문식 구단! 유문식 구단!
2: 아! 아니, 그렇게.

0: 자, 이렇게 해서 한석준 백단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오, 멋있습니다. 명 PD세요. 아, 이렇게 예, 저도 하겠습니다. 예. 와우, 좋아. 예. 예.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승리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2: 오늘의 승리는 이제 손수건에서부터 비롯됐다. 손수건으로 저를 농락하시길래 정신 차리고 싸워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됐어.
0: 본인의 주관대로 안 흔들리고 그래 이랬다 했는데
3: 내가 몇 살인가 세다 보니까 바둑알보다 더 많이 들은 것 같고 그 나이 좀 들었으면 좀 한 번쯤 양보도 해야 되는 것 같아.
0: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큰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에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는 걸 느껴봅니다.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진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사나와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사나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이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사나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앉아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과 동시에 허리와 골반을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혹시 궁중악기 편경을 보신 적 있나요? 종 대신 기역자 모양의 경석 여러 개를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편경은 영조와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책 국장 도감 의궤에도 등장합니다. 이 편경을 소재로 만든 창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서리서리의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도공 심은산의 여정을 따라가며 도자기 편경의 탄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도자기 편경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자 관악기 송훈과 도자 타악기인 율기,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의 음색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속 도자기 편경을 만나러 서울 남산 국악당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신비의 악기, 도자기로 만든 편경, 도경. 다양한 악기로 그려낸 천상의 소리를 향한 여정. 사라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특별한 무대.

0: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 도자기는
0: 월드 뮤직 그룹 공명을 창단한 송경근이 만든 창작 단체 공간 서리서리가 창작한 공연인데요.
2: 공간 서리서리는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제가 만든 창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 훈을 복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작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콘텐츠로 여러 이제 음악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0: 공연의 주인공은 편경입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깎아 만든 경도를 두드려 연주하는 악기로 두께와 크기를 달리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장례식을 기록한 국장도감 의궤에는 영조와 정조의 무덤에 돌이 아닌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 와경을 함께 묻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2: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 악기 연주법을 도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편경이라는 악기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무거워서 실내악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가 도자기로 한번 편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0: 도자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확한 음정을 맞춰 완성한 도경 32개를 4개의 단에 매달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3: 그곳에는 젊은 도공
0: 공연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에서는 소리꾼의 낭독을 중심으로 7명의 연주자가 이야기를 펼칩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와 함께 마을 사람과 거지, 신하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몇 해째 전쟁과 가뭄이 이어지는 조선. 도공 심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릇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4: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장치가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거지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진 부채를 펼쳐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양인들은 그런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쓰고 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족자 같은 걸 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식을 했고요.
0: 어느 날 심은사는 새하얀 도자기 조각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5: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심은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좀 떠난 또 몽환적인 소리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경에서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품은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조금 더 영롱하게 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도경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내일은 새로운
2: 도공 심은사는
1: 하고요.
2: 꿈속의 소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도경과 북, 피리, 첼로, 디저리두 등 다양한 악기로 그려지는데요.
3: 국악기들이 일단은 가야금, 피리, 장구, 대금, 그리고 제가 복원해서 만든 후지라는 악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발, 나각 같은 그 대치사에 사용했던 또 전통 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디저리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주의 전통 악기인데요. 그 신비한 산에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기가 사용되는데 굉장히 저음의 깊은 음을 쭉 깔아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북이 이렇게 둥둥둥 울리게 되는 효과를 주는 악기인데

0: 남산에서 발견한 흙으로 꿈에서 본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심은산. 흙에서 빚은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1: 좀 더 두껍게! 좀 더 크게! 종결 하나까지 흙에 담아야지.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0: 가마에서 나온 드디어 꿈속에서 들은 맑은 소리를 찾아낸 도공 심은산.
2: 심은산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0: 전쟁과 가뭄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신비로운 악기, 도경. 심은산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도경은 이후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도 누립니다.
3: 창작 악기라는 독특한 소재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소재이지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극에 쓰인 도자기 악기 율기를 연주하며 흙이 빚어낸 울림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4: 제가 알려드릴게요. 2번 패턴.

0: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온기들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악기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새롭게 알게 돼서 네, 좋았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잘 관람하였습니다.
2: 가족을 위해 역사적 기록의 상상력과 예술혼을

0: 또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울림이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1: 네, 편경의 맑고 시원한 소리 잘 들으셨나요?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 대표는 한국 전통악기 훈, 전통 편경 와경 등 전통악기를 직접 복원해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연에 사용한 편경인 도경도 직접 도자기를 깎고 갈아서 하나하나 음정을 확인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잇는 예술혼을 그려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는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있던 도자기의 소리가 전하는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쉰 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거친 소리를 최고의 성음으로 칩니다. 수리성의 세계가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국창 임방울인데요. 임방울 선생이 자주 불렀던 곡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로 특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성에 수리성 특유의 거친 질감을 더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그려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명인 류근화, 명창 장문희부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수리성의 향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2: 대금의 경지, 수리성으로 되살아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 임방울의 외손녀 박성희 소프라노 출연. 국악과 소프라노의 협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여름밤의 국악관현악.

0: 지난 7월 16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이 열렸는데요. 득음의 경지를 이루는 최고의 목소리 수리성을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국악인과 성악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소리의 미학을 찾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1: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단 연주하고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광주는 다른 고장에서 100분 있는 거하고 비견이 안 될 만큼 한 분. 둘째 줄에 우리 판소리 명창 임방월 선생님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우리 고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출연자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그 소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그 극한의 최고의 득음의 소리를 수리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성이란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149회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0: 천부적인 성음을 타고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을 잇는 공연 수리성. 동부민요의 대표 선율인 메나리 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이 그 천문을 엽니다.

이어서 류구나 명인이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해 자신의 심연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황해 어촌 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한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민초들의 생명력을 경쾌하게 펼쳐냅니다.

0: 진짜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임방울 명창입니다.
1: 섬세하고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오늘 무대에선 임방울 명창이 즐겨 불렀던 쑥대머리를 열창했는데요. 웅장한 국악 반연악 위에 더해진 소프라노의 음색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애절함을 색다른 감동으로 전합니다.

0: 이번 수리성 공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사실 외할머니께서 한혜순 명창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전통 소리, 전통의 문화, 전통의 음악을 진짜 세계화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의 마지막은 박승희 예술 감독이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가 장식합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전통 사설에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더해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우리 소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통렬함, 이 강렬함, 그리고 거짓 도치냐 다 쏟아내는 이 소리가 우리 것이구나. 판소리에 정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지, 수리성으로 완성된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 시대를 넘어 울려퍼지는 국창 임방울의 수리성,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0: 꽃돌이, 성악, 탄페라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곡인 쑥대머리는 박승희 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가 작곡한 판페라로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관현악, 남성 합창을 결합해 색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음의 경지라 불리는 수리성, 오랜 수련 끝에야 얻어진다는 소리처럼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 앤 사람. 전통을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20회를 맞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가치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에서 젊음과 패기로 대상을 수상한 팀, 바로 개호주 밴드인데요. 자,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개호주 밴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십니까?
0: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장구 꽹가리 치고 있는 연이자 박주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케오주 밴드에서 대표이자 국악 타악과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입니다.
0: 아, 대표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 리더를 맡고 있는,
1: 네.
0: 예. 두분다 국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그날 무대에서는 드럼을 치셨잖아요.
1: 네.
0: 드럼은 그냥 따로 배우신 거예요?
2: 네, 따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0: 타악은 국악이나 서양 악기나 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게 있나요?
2: 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하게 할
0: 어렵지
2: 수, 네.
0: 않게. 그렇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2: 배운 지는 1년 조금 안 되게
0: 근데 그 정도로 연주를 하신 거군요.
2: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0: 딱히 할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장구하고 꽹과리를 아주 신명나게
2: 아,
0: 쳐주셨습니다. 원래 타악 전공이신
1: 네. 네, 저는 원래 연희과라고
0: 거예요?
1: 이제 뭐 풍물,
0: 네.
1: 탈춤, 뭐 무속 뭐 이렇게
0: 아,
1: 여러 가지.
0: 탈춤도 쳐요.
1: 네, 저희 과에서는 다 합니다.
0: 다재다능한 두 분이 오셨지만 사실 개우주 밴드의 멤버는 더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총 6분이었나요?
1: 네.
0: 그리고 홍일점 한 분이 계셨군요.
2: 네, 허문고하는.
0: 허문고.
2: 네.
0: 예. 그렇지만 오늘 대표로 두 분만 또 나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리더니까 오셨을 거고.
1: 네.
0: 예, 우리 주환 씨는요?
1: 컨택을 받아가지고 리더의 컨택.
0: 아, 그래요? 다른 라디오는 우리 뭐 홍일점인 여성분도 같이 가고
1: 네.
0: 다른 멤버들하고도 갔었는데 오늘은 컨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2: 또 끼도 제일 많기도 하고,
0: 그래요?
2: 네, 말도 잘하고 이래서 같이
0: 오,
2: 나왔습니다.
0: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이름을 듣고
1: 네.
0: 피식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2: 네.
0: 개호주 밴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2: 이제 개호주 밴드는 순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담아보고자 해서 지었습니다.
0: 네. 여섯 분이 다 같이 활동하던 팀인가요?
1: 아니요, 이 팀을 위해서 사실 모였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또 동료들이거든요, 사실.
0: 오, 21세기를 위해서 여섯 분이 뭉친 거예요?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시작을 21세기로 해보자. 네.
0: 아, 그러면 꼭 대회를 나오려고 뭉친 게 아니라
2: 네.
0: 개호주 밴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여섯 분이 모였는데
2: 네.
0: 21세기가 첫 번째 어떤
2: 네, 맞습니다.
0: 대회이자 무대가 된 거군요.
2: 네.
0: 야, 그런데 하자마자 대상.
1: 예, 너무나
0: 너무
2: 감사하게 돼요.
0: 행복하시겠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이 뭉치게 된건 언제부터예요?
2: 이제 올해 2월쯤에 모였습니다.
0: 2월에
2: 네.
0: 어떻게 다들 그럼 알게 되신 사이예요?
2: 이제 처음에는
0: 네.
2: 주한 이 친구가
0: 네.
2: 저랑 같은 연습실 선후배 사이여서
0: 네.
2: 같이 하자 했고,
0: 먼저 두 분이 모아졌고,
2: 네.
0: 네. 그 다음에?
2: 다음에 주한이가 제이 보컬을 이제 데리고 오고,
0: 원래 뭐 친구였어요?
1: 네.

0: 네.
1: 친구입니다.
0: 보컬을 섭외했고,
1: 네.
0: 그 다음.
1: 그리고 이제
0: 기타 있잖아요, 두
1: 네,
0: 곡.
1: 기타랑 베이스는 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렇게 구하게 되고,
0: 하고.
1: 네,
0: 검은고의
1: 검은고는,
0: 홍일점.
1: 네,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0: 네.
1: 검은고를 구하게 됐습니다.
0: 근데 국악기도 많잖아요.
1: 네.
0: 특히 현악기도 뭐 가야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검은고 연주자 혼자 딱 이제 여성분인 것도 특이했지만 혼자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유니크했거든요. 검은고라는 악기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그 락커빌리라는 저희가 그 장르를 잡았는데
0: 네.
1: 그 락커빌리 장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0: 아.
1: 검은고랑 좀 맞겠다라고
0: 오.
1: 생각해서 검은고를 하는 건 어떻냐라고 지산이
0: 오.
1: 형이랑 얘기를 해서
0: 뭐 음역대라고 말하기엔 그렇지만 소리가 좀
1: 네,
0: 비슷한
1: 질감, 네,
0: 느낌을 낼
1: 질감이
0: 수
1: 비슷해.
0: 있어서
1: 네.
0: 아, 그렇게 해서 검은고 연주자를 또
1: 네.
0: 섭외를 하셨군요. 근데 원래 그럼 이 노래 장기타령이었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창부타령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0: 아, 다른 곡이
1: 네.
0: 있었군요.
1: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0: 네.
1: 해서 이제 주환이가 장기타령이 어떻게 했냐 해서 장기타령으로 그러면은 락커빌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만들어
0: 네.
1: 보자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0: 락커빌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1: 그거는 이제 제가 일본을 이제 갔다가
0: 네.
1: 거기서 라이브 펍을 이제 들리게
0: 여행을
1: 됐는데, 네.
0: 갔다가, 네.
1: 라이브 펍에 갔다가 거기서 락커빌리 장르만 연주를 하는 그런 펍이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좀그 분위기나 그 장소에 좀 취한 그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민요를 합하면 너무 좋겠다
0: 오.
1: 해서 이제 주환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0: 락커빌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1: 로큰롤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1: 뭐 엘비스 프레슬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냥 락큰롤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1: 네, 맞습니다.
0: 거군요. 오.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 뮤직 이런
1: 네.
0: 느낌도 받았는데 다그 비슷한
1: 네,
0: 느낌의 장르.
1: 블루스나 네, 컨트리 뮤직이나 같이
0: 그 민요랑 참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딱그 공연장에서 들었어요?
1: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희 한국 공연도 흥도 나고 이런
0: 네.
1: 것들이 있다 보니까
0: 네네.
1: 그런 분위기가 결합이 되면 너무
0: 네.
1: 좋겠다 싶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MC를 맡았던 것 같아요.
1: 네.
0: 매년 정말 색다른 팀들, 그다음에 아주 특출난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올해도 어떤 팀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갔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 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 수상을 했고 사실 제작 진분들 그다음에 저희 MC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내기처럼 해보거든요. 어떤 팀이 대상 받을 것 같다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개호주 밴드를 픽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대상을 수상하는 거 보고 와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분들께서는 열 팀을 쭉 계속 봐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본선 무대에 이렇게 딱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상까지 욕심을 내봤었나요? 아니면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1: 저희가 사실 딱 10팀 이제 리허설도 보고
0: 네.
1: 이제 인스타그램에 미리
0: 네네.
1: 보기가 올라오잖아요.
0: 네.
1: 그거 보고 이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만 괜히 약간 좀 뭔가 우리만 우리 좋다고 하고 있구나. 남들은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0: 네.
1: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0: 네네.
1: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께 좋다고 해서 붙여줬으니 우리 것만 잘하고 내려오자. 딱그 생각을 하고 이제
0: 네.
1: 무대 뒤에서도 이제 벌벌 떨면서 아,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딱 경연 들어가고
0: 네.
1: 끝내고 나오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0: 그렇군요.
1: 네.
0: 아니, 그리고 또 번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연
1: 맞아요. 네.
0: 대회에서는. 근데 딱 10팀 중에 5번을 뽑았어요. 그
1: 맞습니다.
0: 금손은 누군 거예요?
1: 그
0: 홍일점.
1: 홍일점. 네.
0: 어머머머. 야, 그랬구나. 그럼 2월부터 이제 팀을 모아서 6월에 대회를 나오기까지 마찰은 없었어요?
1: 마찰 많았죠.
0: 많았어요?
1: 네, 정말 많았습니다.
0: 어떤 부분에서요?

0: 곡을 만들면서도 많았고 뭐이 곡을 선택하면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여기선 저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통합이 안될 때도 있었고.
1: 그렇죠.
0: 네. 이런 거.
1: 그러면 곡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산 씨가?
0: 아니요. 저희 다 같이
1: 다 같이
0: 네,
1: 만들어요?
0: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1: 음악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0: 네.
1: 오, 신기하다. 각자 맡은 악기에 대한 거를 자기가
0: 네.
1: 맡아서,
0: 그렇죠.
1: 오, 그거를 이제 딱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0: 네.
1: 리더로서 6명이면 또 적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조율하느라 힘드셨겠어요.
0: 뭐, 네, 그렇긴 한데, 뭐, 다들, 뭐,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지
1: 네.
0: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1: 제일 형님이라서 리더를
0: 네.
1: 맡게 되신 거예요?
0: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1: 만들기도
0: 이래가지고,
1: 했고.
0: 네.
1: 그렇군요. 아니,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벌써 2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발표된 곡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그 목표가 국악의 현대화, 그리고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어떤 등용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년 정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정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연 때 심사를 맡았던 윤일상 작곡가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밴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0: 뭐
1: 만족스러우세요?
0: 너무나 뭐 감개무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1: 좀 극찬을 받은
0: 네.
1: 그런 느낌인가요? 네.
0: 뭐 물론 저는 드럼을 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연주력으로는 너무 극찬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하지만 네.
1: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떨리는 경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패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그왜 주거니 받거니 연주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보컬이
0: 맞습니다.
1: 이렇게 기타에도 한번 갔다가 뭐 드러머에도 갔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들이
0: 네.
1: 신인 밴드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0: 아니,
1: 어땠어요?
0: 그 무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1: 네.
0: 정말 심장 소리가 귀에서까지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1: 네.
0: 이제 막 장구 치다가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빙가리 잡고부터는 오케이 이제 내 시간이다 해갖고 이제 나가서 재휘랑 보컬 친구랑 같이 좀
1: 네.
0: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상도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고 안에는 한복을 또
0: 네.
1: 입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0: 이제 뭐 조선 후기 사진을 보다
1: 네.
0: 보니까 갓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제 한복도 요즘 한복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1: 네.
0: 그럼 여기다가 락커빌리에서 입는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 양복도 좀 약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0: 네.
1: 예전 느낌의 그런
0: 맞습니다. 네.
1: 예, 색깔이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창문 타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장기 블루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곡 선택은?
0: 이제 창부타령 같은 경우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1: 네.
0: 네, 그래서 창부타령을 선택을 했었고,
1: 네.
0: 그 다음에 장기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빌리 장르를 보다 보면 좀 가사가 많은데 저희
1: 네.
0: 민요 같은 경우는 가사가 많은 것보다 이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락커빌리에는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타령은 가사 사설도 많기도 하고 와다다다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1: 네.
0: 장기타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거기선 또 6명의 의견이 잘 모아졌나 보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10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르고, 사실 본선 무대에만 오르면 모두 다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대회의 좋은 점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팀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팀은 참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무대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팀이 또 있을까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개호주 밴드랑 네. 또 밴드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영명관 팀.
1: 네.
0: 그 팀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니까
1: 아.
0: 밴드 대 밴드니까
1: 네.
0: 괜히 약간 좀 견제되고 기대되고 또 곡도 들었을 때 곡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지산 씨는요?
2: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1: 네.
2: 이제 이사이
1: 아.
2: 팀이
1: 네. 네.
2: 너무 좀 좋더라고요.
1: 맞아요.
2: 여창에 맞아요. 딱 맞게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팀.
1: 그러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무대들도 좀 보셨나요?
2: 네.
1: 선배들의 무대?
2: 네.
1: 거기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어떤 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0: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연희이다 보니까
1: 아,
0: 오름새 팀.
1: 오름새, 작년에 네. 대상 수상한.
0: 맞습니다.
1: 네.
0: 너무나 좋았습니다.
1: 너무
0: 오름새
1: 좋아.
0: 팀. 네.
1: 지산 씨는?
2: 네, 저도 오름새 팀이랑 작년에 아마 그 가야금 네대로 사물놀이 네, 했던 네. 사금놀인가? 네, 그 팀이
1: 오.
2: 되게 좋습니다.
1: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축하 공연 무대를 네. 오름새가 펼쳐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분도 같이 무대에 서셨나요?
0: 저는 같이 하고
1: 네.
0: 저는
1: 안 했었고 같이 연습도 했어요. 그러면
0: 네.
1: 오름새
0: 맞습니다.
1: 팀하고
0: 네.
1: 어땠어요?
0: 좀 괜히 약간 좀 이제 팬 약간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으로 팬심으로 이제
1: 네.
0: 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1: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름새
0: 그,
1: 팀에?
0: 그 오름새 송창현
1: 네.
0: 형이랑 같은 또 레슨실 선후배다 보니까
1: 아~
0: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1: 아니 그 연습실이 어디길래 거기가 약간 거기도 스타의 등용문이네요.
0: 아, 또 이건 또 다른 또 연습실인데
1: 아 연희하는, 다른 연습실?
0: 네 연희하는 연습실이어서
1: 아, 맞아
0: 네.
1: 그분은 또 상모도 돌리고
0: 맞습니다.
1: 있어서 네, 다 하시니까 그래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음악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와 혜택이 지금 예정돼 있나요?
2: 도남문 국악당에서 공연이 섭외가 들어와서
1: 네.
2: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1: 하고 있고.
2: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1: 오기 시작했어요.
2: 네.
1: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밴드로서 많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네요.
2: 네.
1: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2: 너무 네, 기대도 되긴 하는데
1: 네.
2: 레퍼토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지금 좀 안고 있고 이 대상 팀이다 보니까
1: 네.
2: 어쨌든 이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1: 그렇죠.
2: 네.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2: 네.
1: 뭐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요와 락커빌리를 결합한 음악들?
2: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1: 네.
2: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동해안 별신굿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살풀이 장단 과 거무장단을 좀 활용을 해서 곡을
1: 네.
2: 또 만들고 있고요. 무용도 같이
1: 무용도요?
2: 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아, 그럼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2: 아니요, 무용은 이제 개관
1: 콜라보.
2: 네, 식으로 아. 콜라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1: 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원도 이제 발매를 하실 거고 음반도
2: 네.
1: 나오게 될 테고 이제는 정말 예술가로서, 예, 음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이번 대회도 권송희 음악감독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우주 밴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0: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밸런스가 이제 거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 일렉 기타고 일렉 베이스인데 거문고는 어쿠스틱 사운드다
1: 네.
0: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앞에 보컬하는 이제 민요하는 재위가
1: 네.
0: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밴드 보컬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약간 무대 매너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1: 네.
0: 거리를 주셔가지고
1: 네네.
0: 그걸로 이제 꽹가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1: 네.
0: 사실 권송희 음악 감독님이 주신 소스가 아닐까
1: 그 무대 경험이 이제 밴드로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3: 맞습니다.
1: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 소리가 세잖아요. 네. 뭐 장구도 그렇지만 꽹과리, 일렉 기타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드럼도 신나게 때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거문고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영상을 다시 봐도

0: 거문고 소리가 묻히질 않더라고요.
1: 네.
0: 그런 또 조언들이 다 있었군요.
1: 맞습니다.
0: 예. 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국악인, 신진 국악인들이 올해 21세기 무대를 보면서, 개우족 밴드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봐야겠다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준다면, 대상을 받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1: 뭐 본인이 행복하게 좀 음악을 할수 있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은
0: 네.
1: 자연스럽게 수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0: 너무 이상적인 말인데요. 정답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예, 우리 주한 씨는 어떻게?
2: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의 색깔을
0: 네.
2: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0: 네.
2: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니 진짜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내가 잘하는 음악을 하면
1: 네.
0: 된다라는 또 꿀팁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우족 밴드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실 거고 여러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음악인,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1: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할수 있는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밴드로서는 그래도 국악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민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주한 씨는요?
2: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이 연희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자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모두 예술이 될수 있도록 좀 많은 예술을 할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0: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2: 네.
0: 아, 알겠습니다. 자, 새끼 호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서도 밴드, 고영열, 억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창작 국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수상 밴드 개우주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2: 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0: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머물렀던 도시로 충주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상을 향한 전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전이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국내 대표 가야금 경연대회로 올해 벌써 49회를 맞이했는데요. 대회에서 전국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독주와 병창, 중주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고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부문별 최종 본선 무대가 꾸며집니다. 총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을,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전통 가야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 효율은 더하고
1: 국가 징수 업무에 일어나
2: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3: 국가 행정의 혁신
4: 국세 외수입 통합 징수

0: 경쟁하면서 항상 쫓기듯이 사는 그런 일상. 근데 그렇게 쫓기면서 뭔가를 향해 달리는데 항상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 항상 주류가 아니었던 악기들인데 이 악기들로도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1: 오늘로 딴, 딴, 딴, 딴, 딴.
2: 그 하기 나온 대로?
3: 아, 중간에 다닥을 먼저 미리 넣어야겠다.
2: 아, 이게 추리니까 좀 헷갈려. 어려워.
3: 원래.
2: 아.
3: 네.
2: 아, 오케이. 아, 여기서부터 우리 4개 세면 되는 거야.
3: 8개.
4: 그럼 타악기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뭘까 했을 때 그루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흥을 타고 리듬을 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룹으로 지었고요. 엔드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음악들을 통해서 들으시는 관객분들이 많은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엔드로 남겨놨습니다.
5: 먼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청춘을 표현한 음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번 그룹앤의 무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팀이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실험적이고 보통 파악팀 하면 연이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악이라는 편견 자체가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타악기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통음악에서 여자 진짜 없거든요.

0: 쓰잖아.
1: 대신 치려고 했어.
2: 그러니까
0: 대신 치려고 했잖아.
2: 맞아.
0: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디야?
1: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0: 그 앞에?
2: 1, 2, 2.
0: 그거 어딜 줄여야 돼? 뒤에 있는 거 좀 줄여. 징이 항상 반주 음악으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징을 딱 메인 악기로 쓰자 해서 다섯 개의 징으로 이제 엎어서 막 두들기고 아니면은 징 안에 저희가 쇠 같은 거를 넣어서 아쟁 할 때로 이렇게 그 겉에 테두리를 이렇게 확 밀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효과음이 나거든요. 그 곡이 저희 그루밴드의 색깔을 제일 잘 표현한 음악인 것 같아요. 제각각 다 다른 걸 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다 같은 걸 치고 있는 합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부의 역할이 따로 없고 각자 막 놀다가 만나는 그런 게 많죠.

있잖아요. 타악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이렇게 그 흥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 흥이 딱 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타악기의 그런 매력 조금 알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케이? 오케이.
1: 에이.

0: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자, 사진기 드세요, 사진기. 자, 하나, 둘, 셋.
1: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0: 쉬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번걸쩍지거나 왔다.
1: 해원 씨!
0: 허허 약해. 다시 한번
1: 해원 씨!
0: 아먼 이렇게 해야 국악방송이 날로 발전합니다. 얼씨구! 아먼
2: 해원씨 여 반응이 어떻던가 말던가 어쨌든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줄을 타니 기분은 좋긴 좋다.
0: 아먼 나도 기분이 좋고 오늘 호응도 뜨거우니까 기분이 좋다. 그렇지. 얼씨구
2: 그나저나 야단이러세.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제주는 참 좋은데 저기까지 건너가는 제주가 영 신통치가 못해가지고.
0: 아이고 그랬구나.
2: 저기까지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고. 아니 어이. 오늘 오신 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되는데.
0: 얼씨구다.
2: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갈 수도 없고 굿거리 장단 천천히 붙여놓고 건너가겠다.
0: 얼씨구야.

애간장이 다 녹는다. 아이고 미. 그래도 여러분들 염려

0: 앞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1: 그렇지.
0: 요 뒤로도 한번 가보는데.
1: 아, 조금 전에는 아슬아슬한 해 떨어질 듯 말듯 앞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뒤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0: 그렇지.
1: 얼씨구 떨어지기만 보고 장단을 달아놓고 가는디.
0: 다량 장단이랬다. 덩.
1: 얼씨구야.

아니야.

참아라. 단다, 단다, 주를 단다.

0: 어쨌냐?
1: 혜원 씨. 그나저나 말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느리게만 타다 보면은 오늘 밤새 줄을 타도 타 못할 판이라.
0: 그렇지.
1: 요번에 내가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한번 떨어보는데.
0: 아니,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뜬다.
1: 그렇지.
0: 아, 그랬구나.
1: 근데 요걸 떨 때 잘 떨어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0: 저 밑으로 따라라 국물로 가는 날에는
1: 꿀잼이고 뭐고 그냥 재미없어지던 것이었다.
0: 헐씨구다.
1: 그 말이네.

0: 아니 줄은 차가 탔는데 왜 내 것이 아파. 아이고 나 참말로 방송이라 뭐 더 이상 말하기는 그 시기하고. 그리요 자네 그 시기는 괜찮은가?
1: 태우 씨. 오늘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애들은 모를 것이요.
0: 애들은 모를 것이다.
1: 그렇지. 배우 씨. 어이. 그나저나 내가요 아파하니까 남녀노소 헐끗없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0: 얼씨구. 아마 이 양반들이 너무 아픈 걸 좋아를 해. 그래갖고 쟤는.
1: 내가 말이야 아프던가 말든가 뭔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저 사정 없이 좋아하시라고. 나도 한번 사정 없이 한번 나가 보낸대.
0: 얼씨구다.
1: 사진 머리 장단이랬다.
0: 얼씨구야.

여리 넓고 저리 넓고 어지러워라. 뭔매 내가 다 어지럽네. 어떻게 그냥 뺑뺑뺑뺑뺑 돌아쌌는가. 얼씨구 어디 볼만하여? 네. 얼씨구다.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한 것이었다. 얼씨구.

0: 어째냐
1: 배우씨.
0: 어이.
1: 그나저나 말이야.
0: 어.
1: 그 아까 땅에서 한 양반 꿨던 것 같은데.
0: 어.
1: 나도 간밤에 꿈을 하나 꾸었어.
0: 아, 간밤에 꿈을 꾸었어.
1: 그렇지.
0: 그랬구나.
1: 봉황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데.
0: 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주 큰 봉황새가 와. 한 마리 제대로 날라들었더라고.
1: 그렇지.
0: 그러니까 자네도 꿈속에서 봉황이 날라들었다 이 말이지.
1: 그렇지.
0: 어, 아만.
1: 그 봉황새는 말이야.
0: 어.
1: 요 날라다니는 것보다는 요 목청이 좋더라고.
0: 아이고 그랬구나.
1: 그런데 요 줄 위에 봉황새는 어떻게 날아드는 거? 아니.
0: 어이.
1: 그냥 살포시 앉아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0: 어이.
1: 그 모습이 꼭 줄 위에 남창동과 같이 하던 것이었다. 촬영 장난이랬다.
0: 하이야.

0: 아까 보니까 요 밑에 봉황이 비틀비틀 그러더니 저 위에 봉황도 살짝 양 미끄러지려고 생연병을 했었네. 그래갖고 어쨌냐
1: 태훈씨. 이번에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가보는고 하니 그냥 요 그냥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갖다가
0: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갖다가 모아서
1: 요 발로 가지고 뻥뻥 한번 차버리는데.
0: 아,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의 근심 걱정을 발로 차버리고 자 멀리 보내버린다 이 말이지.
1: 그렇지. 근데 이것도 그냥 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찼을 때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멀리 날아갈 것이고
0: 박수를 많이 친 분들은 걱정 근심이 확 날아가 버리고
1: 박수를 적게 치신 분들은 요 조금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던 것이었다.
0: 헐 치고다 뭐 요때는 박수가 멀리

싫어.

0: 늙었다. 이제 보니 여러분들하고 저거 궁짝이 착착착착 맞서 마음에 터요. 역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다. 얼씨구!
1: 아이고 감사합니다.
2: 이번엔 내가 어떤 통작으로 나가보는고. 아니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꿀잼이란 제목을 보고 찾아오신 거면은
1: 아마
2: 그저 그냥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요
1: 재미
2: 잠깐이라도 이 웃음을 얻고 가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지.
1: 그러지.
2: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그저 그냥 살만 나는 세상 되시라고.
0: 살만 나는 세상 되시라고.
2: 내가 이 주류에서 죽을 판 살판이라 동작을 한번 해보는데.
0: 아니 말인즉슨 자네가 저 위에서 그냥 하악 돈다 이 말이야?
2: 그렇지.
0: 원매 여러분들 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줄광대가 그야말로 살판 한 바퀴 확 도는 동작을 헌댑니다.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 되십시오.
2: 대머리 됐다.

0: 아저씨. 어이. 그나저나 말이야. 우리가 오늘 밤새 공연을 하면 좋겠지만은 요 줄타기 말고도 더욱더 신나는 공연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 아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
0: 그렇지. 넘치고도 넘쳤어.
1: 아주 대전 오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린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2: 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말이야. 어이. 내가 다른 곳 같으면은 이 정도 뭐 하고 내려가는데.
1: 아 그랬구나.
0: 특별히요 대전시립 연중국악원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의 기술만 더 하고 내려가는데.
1: 아니 잠깐 있어봐봐.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면 오늘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 얼씨구. 아니 지금은 지금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한 동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작에 내려갈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달렸던 것이었다. 얼씨구 때려라.

0: 아슬아슬 했지만은 앵콜 나왔다.
1: 하우 씨, 어찌됐든가 말이야. 우리 내 인생사. 뒤로 가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0: 그렇지.
1: 좌로 가는 것이 있으면 우로 가는 것도 있고.
0: 아만.
1: 내가 방금 이렇게 따로 돌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살다가 잠깐 내려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 공연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번에 내가 뒤로 돌았다가 앞으로 돌았다가 한번 돌아보는데.
0: 여러분.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여러분 대전국악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야 박수 간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구체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1: 고요로 가야겠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보자마자 저절로 터져나온 것. 감탄이었습니다.
1: 우와.
0: 그 유명한 한탄강 고석정 바위인데요.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기둥. 차라리 비현실.

0: 매력적입니다.
1: 이 풍광은 뭘까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0: 이 놀라운 풍광을 빚은 주인공 한탄강인데요. 때맞춰 내린 비로 강물은 황토색이지만 절경은 그대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절벽과 바위, 철원의 절경이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지요. 고석정 옆에 있는 고석바위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여야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빚어낼 수 있는 걸까요? 로컬 여행 오정해 보고 오늘은 강원도 철원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평화와 공존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0: 북한의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길이 약 140km의 한탄강. 54만여 년 전 화산 폭발로 용암이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강줄기가 되었다고 하지요. 이때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수직 절벽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요. 한탄강에는 이런 주상절리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54만여 년의 시간. 한탄강은 그야말로 시간을 품은 강입니다. 수십만 년을 흘렀을 한탄강의 물결을 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자유와 평화가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절벽과 바위.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졌을까요? 대자연의 땅 철원. 역사의 땅이기도 한데요. 철원 역사 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이전 철원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옛 우체국과 극장, 그리고 의상실 등이 한때 인구가 8만이 넘었던 철원의 화양 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철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여긴데요. 이곳은 철원 역사문화공원 안에 있는 철원역입니다. 철원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지요. 6.25 전쟁 이전에는 인구 8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넓은 철원 평야와 서울 원산을 잇는 교통 요충지, 일찌감치 경원선이 지나가던 곳이었어요. 이제 철원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철원역은 1912년 경원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금강산으로 가는 출발지이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6.25 때 폐역이 되었고 지금은 일부 승강장과 기념시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1: 네, 용산에서 출발해서 철원을 거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금강산 전기철도로 해서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금강산을 간다 그러면 철원역에서 출발해서 내금강까지 4시간 반 경유하는 노선도가 파란선입니다.
0: 지금은 멈춰버린 금강산 행열차. 언제쯤이면 힘차게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였던 철원. 그 역사만큼 풍요로운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풍요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끝없이 펼쳐진 이 넓은 철원 평야였습니다.
1: 그래서 철원이 이렇게 또 농산물의 중심이고

0: 철원역 옆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양질의 농산물이 경원선을 통해서 원산으로 수송되었고
1: 철원 역사문화공원 바로 옆 또 다른 명소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탔는데요. 소이산 모노레일입니다. 짙은 숲속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노레일. 그 속도와 스치는 풍광이 이미 일품이었습니다. 해발 360여 미터의 소이산. 높지는 않지만 철원 평야를 품은 작지만 큰 명산 철원 구경 중에 하나입니다.
2: 방공호.
1: 소이산에는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커다란 돌로 만든 견고한 벽과 계단, 좀 색다르죠.
2: 뜨거. 오.
1: 네, 이곳은 방공호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전시관으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의 사진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요. 80여 년 전의 전쟁, 그 상흔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이산 정상에 전망대로 나가봤는데요. 여느 전망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2: 김일성 고지, 고암산도 보여요, 여기서. 피해 능선, 백마 고지. 이게 남방한계선, 저 강이. 이쪽이 둥둥둥 선 여기에 그 저 건너편이 DMZ 북한 한계선 그 바로 코앞이 북한인 거네요.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다면 마음속에 그리움이 덜할 텐데 저곳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리우실까.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곳에 와서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탈원의 또 다른 역사 현장, 노동 당사인데요. 폐허로 남은 건물. 역시 전쟁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철원의 노동 당사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 이제는 폐허가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다짐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46년 북한이 이곳을 지배하던 시기에 건립됐는데요.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0: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포탄과 총탄을 맞아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1: 수많은 전쟁의 상처 안에 저렇게 오롯이 피어있는 풀 한 포기가 마치 역사는 기억하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평화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전쟁의 끝으로부터 70여 년. 사람의 기억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한 도시, 한 지역의 기억은 이렇게 남아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는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으로 변모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풍요와 평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죠. 6.25 때 국군 구사단이 12차례나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백마고지 전투. 이들의 희생으로 지킨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신이 있었는데요. 한눈에도 넉넉해 보이는 두루미 평화마을. 이 마을의 홍길 이장님,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마을에는 남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2: 네. 아버님이 군 제대하시고 그러니까 67년도에 한 150명 이제 그 군인 제대하신 분들을 선발했어요. 이 근 인근에 있는 분들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67년도에 이제 처음에 150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천막을 치시고 지금 여기는 아니고 좀 이제 그 태양초소라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거기다 군대 그 천막을 치시고 150명이 이 땅을 개간하신 거예요.
0: 전쟁이 남긴 폐허와 황무지. 당시 정부는 150명의 청춘들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삽과 곡괭이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전쟁의 폐허 위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죽거나 다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희망의 조건은 가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 네, 지금 이게 옛날에는 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가 전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아카시아나무 뭐 이래가지고 지뢰 매설된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도 허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옥토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뢰지대는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풀숲에 가리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0: 아직도 남아있는 지뢰 표지판과 녹슨 철조망.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부 지정 청정마을이 된 두루미 마을. 마을의 어르신들은 개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3: 지뢰밭에 왜 들어가냐면 나물 하러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지뢰가 미확인지대야 거울인 데 들어가서 도토리에 주스러 들어갔다가도 돌아가시고 밤 주스러 들어갔다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 해에 11명을 우리가 이장을 보면서 그걸 다 그냥 또 시신이 그냥 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뢰가 터지니까 다 분산되지. 그거 사점 하나라도 다 주워다 한 해에 11명을 끌어내 생각합니다.
0: 참 끔찍하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2: 이게 저희 마을

0: 개척하신 분들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 개척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마을이 15개 옛날에 들어왔을 때 15개 반으로다가 나눠져 있었어요. 15반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들이 그 당시에 150명 들어오신 분들, 개척하신 분들의 이름이 반별로 다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1: 이 땅에 첫 삽을 떴던 이들, 이제는 모두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옥토로 남아 있으니 말이죠. 조상들이 남겨주신 땅, 아주 특별하게 꾸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대마리 개척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체험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2: 안녕, 귀여워.
1: 어여쁜 이 녀석들이 낯가림도 없이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빈손으로 온 것이 살짝 미안해질
2: 먹인 줄 없어.
1: 정도였습니다.
2: 먹인 줄 알고 없는데? 없어, 없어, 없어.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아, 예, 안녕하세요. 네.
2: 우와, 여기 동물 천국이네요.
3: 뭐,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2: 우와.
3: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2: 아, 여기 농장 주세요?
3: 네,
2: 우와,
3: 안녕하세요. 네.
2: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종류가 얼핏 봐도 꽤 많네요.
3: 예, 뭐, 말, 양, 뭐, 염소, 당나귀,
2: 우와.
3: 말, 작은 말에서 뭐, 공작새, 타조,
2: 와.
3: 사슴, 뭐, 이렇게 여러 종류 있습니다.
2: 세상에. 아니, 딱 들어오는데 염소가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3: 예.
2: 여기서부터 발을 못 대겠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3: 여기는 이제 동물들도 키우고
2: 네.
3: 또 농작물도 생산하고
2: 네.
3: 또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농장 체험을 하고 사회적 통합을 할수 있는 사회적 농장입니다.
2: 아, 그래요?
3: 네.
2: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동물의 종류가 많았나요?
3: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2: 네.
3: 말을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컴퓨터를 고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컴퓨터를 납품하고 돈 대신에 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2: 그래요?
3: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또 사업을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어린이집 교육 사업을 좀더 시작을 하면서
2: 네.
3: 아이들에게 좀 보여줄 것들이 필요해서 또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2: 어머.
3: 많아지게 됐죠. 식구들이 많습니다.
1: 또 조성덕 씨의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 사회와 약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농장인데요.
2: 엄마.
1: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참 좋죠?
3: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특식으로 당근 한번 줘보시죠.
2: 젤로 좋아하죠?
3: 예, 당근 좋아하죠. 말 당근 좋아하죠. 그래서
2: 야.
3: 하나씩 들어서
2: 네.
3: 그냥 이렇게 주시면.
2: 너 오늘 특식, 응. 정말,
3: 네, 얘네들도
2: 목소리들이.
3: 하나씩 주셔도 됩니다.
2: 너도 큰거 줄게.
3: 얘네들은 이제 후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자기를 되게 무서워한다, 경계한다라는 걸 벌써 느끼고 알아요.
2: 아, 진짜?
3: 그래서 좀 겁먹지 말고 그러시면 얘네들도
2: 아,
3: 서로
2: 느끼겠죠?
3: 교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약간
2: 아,
3: 세워주시고.
2: 이렇게 세울게.
3: 네.
2: 아, 그래. 부근. 천천히. 성격이 급한 건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3: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얘네들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거죠.
2: 없어.
1: 끝까지 젖병을 놓지 않는
3: 다
1: 새끼
3: 먹었네.
1: 고라니
2: 어떡해.
1: 아주 건강해
2: 있는데?
1: 보이죠. 네, 이 녀석들은 토끼, 앙증맞고 귀엽게 그지없는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겠네요.
2: 제가 한번
3: 아,
2: 안아볼까요?
3: 예. 두 손으로 이렇게
2: 오구구.
3: 살포시 안아주세요. 얌전하게 있어요.
2: 솜털 같아.
1: 동물 구경 후 아주 특별한 체험을 시켜주셨는데요.
2: 나 좀 탈게. 미안해, 무거워서.
1: 말 타기 승마입니다.
3: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2: 이렇게.
3: 그냥 그렇게 같이 잡으세요.
1: 살짝

0: 첫 승마. 긴장으로 여전히 뻣뻣합니다.
1: 느낌이 어떠세요?
2: 일단 굉장히 높아요.
1: 아니, 아니 겁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등 뒤로 그냥 몸을 맡기세요. 일본에서는 여성
2: 가지는 것 같아. 어머, 어떻게 딱 이 위치로 오지? 네. 신기하다. 어, 진짜 고마워. 태어나서 처음 탔어. 최고. 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겁을 먹었고요. 두 번째는 타는 그 순간부터 제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말의 온도가 체온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뭔가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진 이들이구나라는 그런 동질감 같은 것도 좀 느끼고.
0: 제갈도 고삐도 없는 말들이 문을 나섭니다. 달려나가는 모습이 야생마처럼 보이지요. 탁 트인 풀밭, 깨끗한 환경. 이 녀석들 정말 행복하겠지요. 모름지기 동물 팔자라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기르기 시작한 말 한 마리. 여러 동물들을 들이면서 이제는 체험농장, 사회적 농장으로 변모했는데요. 한 사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1: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데 농장에 와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감자도 캐보고 옥수수도 키워보고 또 야채도 키워보고 하면서 그게 자라면서 판매가 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참 힘든 분들인데 농장에 와서 그런 작물을 키우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어떤 사회 통합되는 그런 일부분을 담당하는 게 저희 사회적 농장이에요.
0: 조성덕 씨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는데요. 네, 멜론입니다. 조성덕 씨는 이렇게 멜론 농사도 직접 짓고 있습니다.
2: 와, 이거 다 자란 거예요?
3: 네, 다 자란 거예요. 지금 수확하는 중이고요.
2: 아, 그래요?
3: 예, 이게 러시 멜로라는 철원에서만 나는 멜론이에요.
2: 아, 그래요? 예,
3: 당도는 한 15브릭스에서 뭐 18브릭스
2: 이상. 단 거 아니에요?
3: 예, 엄청 단 거죠.
0: 잘 익은 멜론, 우와. 역시 땀의 결실이겠지요.
3: 지금 이게 메론이잖아요.
2: 네네.
3: 그러면 요 중간에 네. 요 원 가지에서 나온 거 하나 뚝 자르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2: 오. 오.
0: 멜론 따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3: 요걸 이제 풀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러가지고 집게를 딱 놓으면
2: 맛있겠다.
3: 지금 바로 땄잖아요.
2: 네.
3: 보통 따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먹으면 엄청 달달합니다.
2: 우와.
0: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아시죠? 이 느낌. 입 안에서 톡 터지는 달달한 육즙.
1: 엄청 향이 좋고 부드럽고.
2: 숙성 다 됐는데요?
1: 네, 이게 더 달다니까요.
2: 우와. 이 품종이 우리 철원 거라는 게 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3: 그렇죠. 여기 철원의 기후가 일교차가
2: 크니까.
3: 굉장히 크고
2: 네.
3: 연교차는 66도예요. 연교차가 66도라는 얘기는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뭐 영상 3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66도 차이 나죠.
2: 우와.
3: 그런 대한민국 최북단이죠. 북단이고 그런 기후 조건 또 청정 환경.
2: 천혜의 조건이네요. 네, 네. 와, 철원은요 모든 걸 내어주는데

0: 사실은 이 선의의 조건을 부지런하게 가꾸고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여름에 그 온도에 오늘 같은 날씨에도 들어갔는데 찜통 같았거든요.
1: 이게 원래 이제 고온성 작물이라 더 더울 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옷이 싹 젖어요.
0: 어떡해요?
1: 뭐 이제 그럴 때는 아 사우나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을 하면 또 즐겁죠.
0: 그래서 벌써 피부가 벌써 윤기가 나세요. 매일 그런 마음이신지. 동물을 대하시는 그 사랑이 얼굴에 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 사랑 속에 동물만 크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냥 풍요로워집니다. 철원이 내어준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 한번 더 먹겠습니다. 맛있어서. 이토록 넓고 풍요롭다니요. 철원 평야입니다. 그 유명한 오대살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답니다. 깊은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철원 평야가 내어준 풍요로움인데요. 그 풍요로움으로 빚은 특별한 철원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향은 무엇일까요? 가보시죠. 철원의 아주 특별한 향, 많은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 텐데요. 이곳은 양조장, 술을 빚는 곳입니다. 술 빚는 과정, 대충은 아시죠? 먼저 이렇게 고두밥을 준비하는데요. 술의 가장 기본 재료인 고두밥, 물론 쌀로 만드는데요. 철원의 멋과 향을 담아낼 이 고두밥, 어떤 쌀로 만들까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오대쌀만 넣고 술을 빚기 때문에 쌀하고 발효지하고 물만 넣어서 빚으니까 이게 거의 뭐 쌀이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술 맛을 좌우하는 데는요. 저희 쌀은 철원 오대쌀 100%고요. 예. 저희가 MOU 체결한 동성농협에서 단가가 비싸요. 38,000원이거든요. 한 포 10kg에. 밥을 해 먹기도 비싼 쌀인데 저희는 비싼 쌀을 가지고 맛있는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제 오대쌀로 찐 고두밥을 식혀 누룩과 물을 넣고 잘 섞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누룩 속의 미생물이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고 효모가 그 당을 알코올로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환 대표는 왜 전통주를 선택했을까요?
2: 전통주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원이라는 지역이 쌀이 유명했어요. 철원 오대쌀의 유일한 특산물인 것처럼 철원 오대쌀이 유명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안반수거든요. 화산 안반수가 나와요. 특히나 이쪽 저희 양조장이 있는 이쪽 지대가 밑에가 현무암이어가지고 제주도랑 철원 딱 두 군데만 현무암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도 물 좋다고 선전하잖아요. 그리고 술 양조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통주 시장이 그 당시에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0: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전통주 철원이었기에 과감한 선택이 가능했던 거군요.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잘 발효된 술 재료를 자루에 넣고 큰 통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꾹 짜주면 그 안에서 맑은 술이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이렇게 발효실에서 시간을 만나면 철원의 새로운 향이 탄생합니다.

0: 빛깔부터 맑고도 그윽한 술. 철원 전통주입니다. 함께 듣던 노래가 철원술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고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을 매료시켰지요. 이 거리에서 술병을 살포시 뒤집으면 구름처럼 퍼지는 질감, 철원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저도 술빚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보조 역할이었죠.
1: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오.
0: 그런데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제 손끝에서 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 짠 다음 살짝 맛을 봤는데요.
2: 달다.
1: 예. 예. 오대살로 빚으면 술이 달아요. 예.
2: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달콤하면 상큼하면서 맛있는데요?
1: 예.
2: 아, 술 모르니까.
0: 술 맛을 잘 모르는 저도 참 좋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더 좋은 것, 지역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2: 특별하게 태어나는 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탄강이 철원에 있다 보니 한탄강을 기념하는 탁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철원 오대살과 철원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철원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뭐 지역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커 나가는 게 꿈입니다.
2: 철원이 내어준 그 맛있는 쌀과 또 그 맑은 물과 또 역사가 담겨있는 이름들과 더불어서 이 색깔과 느낌이 다른 전통주를 만난 건 제 생애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철원의 술이 세계의 명주가 되기를 함께 응원을 하고요.
0: 철원과 철원술을 위하여 건배입니다.

0: 우연히 철원의 술맛을 본 다음 마당이 예쁜 어느 집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네, 발길이 향했습니다.
1: 어, 네. 어머, 여기 주인이신가요?
2: 어, 네네.
1: 아, 반갑습니다. 예, 어머. 반갑습니다. 예.
2: 아니, 이렇게 아름다
1: 아니에요. 아니, 향기가 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맛있는 향기가.
2: 아, 그러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아니, 근데 네.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곳은?
2: 만두전골.
1: 만두요?
2: 네네.
1: 아, 그럼 직접 빚은 손 만두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국식 손만두.
1: 이국식이요?
2: 네네. 네.
1: 아니, 근데 하시기엔 젊으신데?
2: 아, 엄마가 하시다가 이제 제가, 네.
1: 2대째로 이렇게.
2: 3대.
1: 3대?
2: 네. 할머니는 판매하신 건 아니고.
1: 네.
2: 아, 할머니가 빚이시던 거를, 네. 엄마가.
1: 어머니가 하시고.
2: 네네네.
1: 그 어머니 걸 또 따님이 하시고.
2: 네, 맞습니다.
1: 와. 궁금한 게 많은데.
2: 네.
1: 일단 들어가 볼까요?
2: 네네네. 들어가 예. 보실까요?
1: 아우,
2: 들어가 보실까요?
1: 이거 직접 꾸미셨나 봐요.
2: 네네.
1: 오, 네. 너무 사랑스럽다. 오, 진짜 꽃이네요?
2: 네, 다
1: 생화예요.
2: 네, 와. 해바라기하고 백일홍.
1: 아,
2: 네.
1: 어머님도 따님도 꽃 좋아하시나 보다.
2: 네.
1: 아.
0: 네, 이것이 대대로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 이 집의 수제 만두 전골입니다. 빛깔부터 달라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 맛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국물부터 벌써 다르다네요.
3: 일단 국물 맛이 특별하더라고요. 우리 국물 맛이 아주 그 집에서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소고기 육수, 네, 그 육수 맛이 나면서 이 만두가 또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4: 국물 자체가 끌리고 이 만두 자체도 집에서 직접 만든 그런 맛이 옛날에 어머님들이 해주신 그런 맛이 진짜 끝내줘요.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요.
0: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재료들은 얼핏 보기에 평범하기 그지 없습니다.
2: 이거는 저희 집 김치만두의 주인공 김치입니다. 김치인데 묵은지하고 겉절이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감을 위해서 조금

0: 크게 썰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당면. 만두 속에 항상 들어가는 당면이고, 요것도 숙주, 두부. 그리고 요거는 철원에서 자란 돼지. 네. 요것도 무. 저희 집의 비결입니다. 네.
1: 무.
0: 네, 무. 무가 들어가면 단맛하고 구수한 맛이, 시원한 맛. 네, 이게 같이 난다고 하셔서 무를 계속 넣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가 그래서 넣었다가 아니라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시던 그대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무에 맛이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2: 무를 넣는 것이 다르다면 좀 다를 뿐입니다. 결국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와 적절한 배합, 그리고 손맛과 정성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달걀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3: 이거는 들기름. 이것도 마찬가지로
2: 좋은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어주면 드디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온 이북식 만두소가 완성됩니다.
3: 저희 친정엄마, 그러니까 친정엄마께서도 제가 한 만두 이거를 맛있다 그러셔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웬만해서 남의 음식 맛있다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맛있다 그러셔요.
2: 남편이 먼저 떠나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집안 대대로 전해지던 손맛 그대로 식당을 시작한 어머니 김선아 씨. 그 세월이 33년째라는데요. 세대를 거치면서 요리법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맛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3: 삐져.
2: 어머니 뒤를 잇고 있는 김송이 씨. 어머니가 그랬듯 만두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이유, 김송이 씨만의 특별한 믿음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음식은 좀 그리움을 드시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엄마의 그 예전 음식을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께 변하지 않는 마음. 음식 맛이 변하는 거는 저는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음식 맛은 변하면 안 된다.
2: 만두뿐만이 아닙니다. 칼국수면도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세월과 노력을 빗바래지 않게 하려는 딸의 마음이겠지요.
3: 제가 30살 조금 넘어서 30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주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본다,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아니지 그래요. 저는 했으면서 나는 얼결에 했지만 얘는 그렇게 시키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0: 그냥 무조건 엄마 다음은 나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음식도 곧 엄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엄마의 청춘이 담긴 음식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3: 네.
2: 엄마와 딸, 딸과 엄마. 엄마의 청춘과 딸의 존경심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단순한 음식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엄마, 딸이 함께 빚은 맛, 과연 어떨까요?
4: 전골의 만두가 전 잘은 모르는데 항상 도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0: 근데 만두피가 얇아요. 찐만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근데 쫄깃해요. 그 안에서 만나는 숙주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처럼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인 것처럼 따로 놀지가 않고 그 사골 육수 베이스가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1: 이거만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지 이거 이제 뭐 북한이 이북이 고향이시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이북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신 거라 예 네, 그래서 저 그냥 이북식 만두가 된 것 같아요.
0: 이게 뭐라고요?
2: 요거는
0: 오양
2: 오색 냉채.
0: 오색 냉채.
2: 네.
0: 와.
2: 그래서 겨자 소스.
0: 빛깔도 예뻐요.
2: 네.
0: 맛있다. 사태가 이렇게 너무 알맞게 이것도 노하우죠?
2: 이 음식에는 사실 엄마의 청춘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음식이 없어지면 엄마의 그 청춘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3: 그러네.
0: 철원에서 만난 이 엄청난 손맛과 신선한 재료가 제공한 저 이 만두 전골을 먹는데 어머님의 사랑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냥 친정밥 그리우신 분들 철원에 오셔서 이 맛을 고스란히 느끼시면 아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4: 엄마와 딸의 청춘과 정성이 담긴 만두 전골. 철원이 품은 깊은 사랑의 맛입니다. 두 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철원 여행 막바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은 다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묘한 긴장감과 달리 창밖 풍경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닿은 곳. 철원 평화 전망대인데요.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안보 관광지입니다. 전시관의 전쟁과 분단 자료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판 땅굴도 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5: 저기도
4: 분단의 현실이 실감났고요.
5: 자금 정보
4: DMZ 일대를 재현한 모형물은 현장감을 더해줬습니다. 3층 전망대인데요. 난생 처음 보는 풍광이 있었습니다.
6: 태극기 보이는 거 예, 보이죠? 예. 여기가 우리 초소예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초소. 여기가 얼렴풋이 좀
0: 예, 뭐가 보이는 하나 있는데,
6: 예, 여기. 이게 북한 초소예요.
0: 아, 그렇군요.
6: 굉장히 가깝죠.
0: 너무 가까운데.
6: 그럼 이 사이가 휴전선입니다.
0: 아, 진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망원경으로는 너무 근접인 것 같아요. 바로 코앞인 것 같아서 네. 정말 정확하게 다 보이는데 이거는 방송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전망대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해는 해주실 거죠? 예.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광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아직도 분단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역사도 만났던 철원 여행. 마지막으로 마음속에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함께 또 평화도 함께 품은 철원. 가장 가까운 분단의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땅 철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들 오래 기억되겠지요. 한 줄기 물길로 흐르는 한탄강을 떠올릴 때마다
4: 철원의 시간과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겠지요. 뜻깊은 철원 여행이었습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운에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구나!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치,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설레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은요, 멀리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새로운 아리랑에 담아낸 무대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설렘부터 청소년의 고민, 청년의 불안, 그리고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깊은 삶의 무게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과연 이 세대별 아리랑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들려드릴 곡은 노을양의 대표 아리랑, 기억의 숨결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가 지금을 지나서 후대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어린이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찬솔팀의 어린이 아리랑과 가야금 병창의 김나연, 김나은, 이기연 양이 불러줄 청소년 아리랑인데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격려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오늘 박수 많이 치실 예정인데요.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을양의 기억의 숨결부터 어린이 청소년 아리랑까지 연이어 만나보시겠습니다.

0: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무대를 보니까 앞으로 나올 청년, 중년, 어르신 아리랑은 또 얼마나 좋을지 막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요, 다음 순서가 아리랑이 아니래요. 우리 노을양 분들이 아주 야심차게 딴 주머니를 차셨어요. 이름하여 짜잔, 노을양 한입. 먹방은 아니고요. 그냥 노을양 한입이란 코너랍니다. 쉽게 말해서 뮤지컬로 치면 일종의 갈라쇼 같은 건데요. 노을양의 대표작들을 한입씩, 한 곡씩 아주 맛있게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맛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음 공연엔 꼭 돈 내고 보시라는 아주 대놓고 하는 광고 시간이니까요. 관객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아주 맛있게 즐겁게 시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을양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노을양 한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해야 나오나라 짐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기치고 나오나라 해야 나오나라 짐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기치고 나오나라

0: 대방에
1: 창구 치는 이지안입니다.
0: 대방에
1: 서른 살을 조금 넘겼죠.
0: 대방에
1: 청주서 가족들 보러 왔으니
0: 대방에
1: 오늘 열심히 해보렵니다.
0: 대방에
1: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크게 크게 불렀더니 목소리 튄다고 감독님이 마이크를 줄이네요.
2: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우라 부지랑 잠잘 적에 깊은 잠이나 잘 것이.

0: 방에
1: 피아노 치는 강민규예요.
0: 에헬 방에
1: 공연하러 이곳에 왔죠.
0: 에헬 방에
1: 관악산의 기운 받아
0: 에헬 방에
1: 더 열심히 공연할게요.
0: 에헬 방에
1: 피아노가 전문인데 어쩌다 보니 노래도 하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들 재밌게 못하겄나.
2: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이 날이 많다 달마당 치냐 달이 많다 달마당 치냐 한때 치면 말 것인데 잠잔 것까지 무사.

노을양의 한입 코너 어떻게 맛있게 음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청년과 중년 그리고 어르신들의 아리랑이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풋풋한 사랑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뎌내는 청년들의 아리랑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위아래 세대 사이에 끼어서 그 어정쩡한 삶의 무거운 무게를 담담히 버텨내는 중년의 아리랑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멋진 노래와 춤을 보여준 우리 송지연님. 경기민요를 전공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시원하고 막 아주 흥이 넘치십니다. 아, 참.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있죠? 관악그립 여성 합창단 여러분입니다. 야. 아, 지금 다시 또 우아해지셨어요. 우아한 드레스 입으시고 이렇게 멋진 안무를 소화내신, 아, 정말 저 멀리서 보니까요 검은 백조들이 소풍 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 중년 아리랑 봄날입니다.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 함께 박수치면서 부르기 좋은 곡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관악그립 여성 합창단과 노을양이 만드는 마지막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사회자 배우 황석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또 곡을 연습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있는 곡을 모아왔습니다. 커피콜을 시작했습니다. 촬영 가능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아리랑을 불러준 준찬솔 나와주세요. 우! 마지막 우리 남은 깨를 보여주고 가야지, 그치? 준비, 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세상 장벽도 많고 우리는 가슴에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2: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1: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3: 수분
1: 그늘 휴식
4: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푸른빛 천지에 가득한 이곳은 고든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송시열이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그는 정사를 지어 많은 제자를 길러냄과 동시에 그의 학문을 발전시켰는데요. 정사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과 함께 일종의 학교로서 개인이 건립한 곳입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자아를 사용해 시문집인 송자대전 등을 전한 학자로 유일하기도 합니다.

조선이 송시열의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그는 서인 및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깐깐하고 대쪽 같았던 송시열도 28세의 어린 숙종 임금에게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희빈의 소생이 원자로 정해지자 정통성을 제기하고 나서다 결국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83세 늙은 이 몸이 푸른 바다 물결 치는 가운데 떠있네. 한마디 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세 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니 남녘 바다는 어두워 다만 훈풍을 믿을 수밖에. 담비터로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내심으로 눈물 짓노라. 사대부 계층의 독자적인 미의식 세계를 반영한 시조는 고려 중기에 등장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무반주에 가락을 붙여 여유로운 노래처럼 읊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든 몸이 북향하여 운이노라. 님 향하는 마음을 뒤 아니 두리마는 달 밝고 밤 긴 적이면 나뿐인가 하노라. 송시열은 종종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시조로 읊었는데요. 옳다고 믿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던 그의 강직한 성격이 오히려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배 중 송시열은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는데요. 서울로 향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합니다.

적은 세월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송시열에게 시조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이자 말로 다 못한 속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조는 가곡창을 시대적인 취향에 맞도록 개편한 유행가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시조는 시절가조의 준말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 말 13세기경에 고려가요의 악곡과 시형을 모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에서는 영원이나 가요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조는 사대부 계층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계층이었던 기녀와 가객에게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들에 의해 시조의 세계는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적 문학으로 변화되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낯선 가게 사이로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넉넉하구나. 이 서울의 물레동 거리에 오늘도 임금님이 행차를 하신다는데. 하늘도 높고 말도 살찐다는 이 가을, 우리 임금님이 찾으신 환상은 무엇일꼬?
1: 좋구만. 응, 좋아.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와. 좋다. 참으로 날씨가 좋구나. 하늘도 높고. 오, 참으로 천고 미비의 계절이로구나.
2: 안녕하세요, 임금님.
1: 아이고, 비디 양반 오셨는가?
2: 네, 천고 미비는 뭐예요?
1: 천고 미비 몰라?
2: 천고 마비 아니에요?
1: 땡! 천고 미비. 하늘은 높고 미종은 살찐다. 어? 그게 천고미비 아닌가? 천고마비 틀렸다고 놀리려고 했지. 에이구, 치.
2: 예, 유니버스가 강력하시네요.
1: 아, 그럼 저의 세계관은 강력합니다. 아, 아름다울 리가 아니고 맛있을 리.

0: 가을도 됐는데 임금님을 살찔 수 있는 메뉴는 뭐가 있을까?
1: 가을이 왔으니까 맛있게 먹으면 보기 요리.
2: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인데?
0: 덕담을 줄여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1: 덕담이라니 힌트를 줬는데 맛있게 먹으면 보기 요리. 아 정말. 아 이제 가을도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뭐야 몸에 좀 이렇게 기운을 집어 넣어줘야 될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오리를 먹자. 오리. 어? 오리는 내 돈 주고라도 나도 사 먹으라는 게 오리 아닌가? 어? 인천에 오리 아주 맛집이 있다 그러더라고. 오리 맛집. 어? 갑수. 쪽쪽 어딘 거 같은데?
3: 고기 요리라는 신기한 말씀도 어명이 따라야 하지 않겠소? 어디 한번 임금님 말씀 따라 오리를 찾으러 가봅시다.
1: 아이고, 어이구, 사람들이 많네. 어, 밥대가 돼서 그런가? 아이고, 어디 보자. 무엇을 먹어야 맛있을라 하나. 우리야 제부도 우감탕? 우감탕 뭐야? 전골, 어? 뭐?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어, 그랬나? 어. 아, 근데 뭐 내가 뭐 아저씨는 뭐 아저씨는 뭐 아저씨는 뭐 맛있는 것도 골라 먹으면 안 되냐? 어허, 이렇게 또 운을 띄어야 운율이 있어야 아, 또 맛있는 음식이 잘 골라지지요. 다 오리인데 좋은 좋은 음식 기호에 맞게 이렇게 돼 있네. 요걸 그러면은 저 사장님을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봐야겠다. 사장님. 아 예. 아 사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낯이 있구나. 아 아니 사장님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오리인데 네네. 뭐가 조금씩 다르네요.
4: 예.
1: 혼자 와서 이렇게 먹기에는 뭐 좋은 게 없을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희 집의 대표 네. 반찬이 네. 이제 저렇게 오리 야채 불고기라고 오리를 얇게 썰어가지고 간장 소스에다가 네. 해갖고 야채하고 버무린 게 있거든요. 그게 제일 대표고 그다음에 이제 오감탕이라고 저희 집에서 이제 오리하고 오리 뼈를 과가지고 이렇게 네. 탕으로 만든 오감탕 있어요.
1: 그게 간장탕이에요?
4: 예예 오리하고 간장 같이 넣어서 고구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볶아서 이렇게 잡수시면 너무
1: 볶아서 줘요?
4: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잡수시면 너무 맛있을 거예요.
1: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
4: 알겠습니다.
1: 네네. 네. 뭔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와 텐션이 이 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
5: 여기 하나 있어요.
1: 뭐 그렇게 많아요? 반찬이.
4: 저희 집이 이제 메인도 맛있는데 네. 밑반찬으로 더 유명한 집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4: 예예. 예.
1: 아니 나는 오리를 먹으러 왔는데 아. 둘레 했어 여덟 아홉 구척반상이네. 어, 제가 파김치 좋아하거든요.
4: 그러세요?
1: 네. 어, 제가 파김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어, 네 감사합니다.
6: 주문하신 빵이 사장님께 오시던데.
1: 사장님, 아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궁중에 우리 수락관 상공님들이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우리 조상공이 참 음식 솜씨가 뛰어났었거든. 아 우리 그 조상공님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어 내가 좀 그랬어. 어, 그리워서.
6: 혹시 그 조상공님이 탄생하신
1: N이에요? N? MBTI? N? 공상은 많이 하는데 N? 야, 환생까지 나올 정도가 N인데? 어? 환생 뭐?
7: 어이씨고!
1: 환생으로? 어?
3: 몸에 좋은 약재들과 함께 깨끗하게 손질해서 기름기와 잡내를 작된 오리들을 함께 넣어주네. 아이고 이 오리가 몇 마리요? 그 위에 오리뼈를 40마리나 더하고 12시간 고안한 육수에 다시 삶아내니 오리와 감자가 들어 오감탕! 감자를 먼저 넉넉히 깔아주고 각종 채소와 부추를 더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살을 바른 오늘의 주인공 오리고기 납시오! 구수한 육수를 얹고 깻잎도 수북히 얹어주고 화룡점정 들깨도 넉넉한

0: 어디 보자. 아니 한번 맛을 볼까나? 야 이거 잠깐만 이게 근데 이게
1: 맛있겠구나.
0: 무슨 오감탕이? 우와. 우와. 이거 보입니까? 오리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우와. 야 향긋하구나. 된장 베이스에 이게 국물이 어? 오리와 부추 깻잎에 삼파전이로구나. 좋아. 와 이거 어떻게 해? 어? 와 와
2: 맛있구나.
3: 아니 부추가 앞에 변속에서도
0: 이 오리고기는 어찌나 부드러운지 그냥 떡 끝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뭉근하게 풀어지는 아주 포릇포릇한 이러구만. 야, 나 살다 살다 이렇게 부드러운 오리고기 처음 먹어보네. 이런 오리고기가 있을 줄이야. 역시 오리와 감자를 넣은 오감탕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거는 뭐 나의 입과 혀와 코와 식감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탕이구나. 내가 너무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국물을 빼먹었네. 자 지금까지는 깊고 구수하고 은은한 맛의 오리고기였다면 이제는 고추도 들어간 매콤 쌀쌀한 간장 양념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간장의 짭조름하고 어? 칼칼한 맛이 어울려지면 어떤 맛이 나는지. 이건 완전히 또 새로운 맛이구나. 어? 간장과 고추가 이 오리 맛에 관여하기 시작했구나. 아하. 와인의 입안에서 맛의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나는 오리.
1: 그렇지.
0: 일편단심 오리. 오리가 너무 부드러운데 국물 맛도 좀 봅시다. 이거 야, 야 이거는 구수하고 걸쭉하고 들깨 맛이 고소하게 배어 있는 그 된장 베이스 설탕 국물하고도 과히 견주어도 밀리지 않아. 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알겠네. 저쪽 별관은 지금 꽉 찼더라고요.
4: 점점 뭔가 당하고 있는 느낌.
0: 아니요, 뭐 내가 우리 저 유명 피디를 얼마나 아끼는데.
4: 맛 표현으로 더 야몰르게.
0: 아니야, 아니야. 맛 표현은 근데 아 요즘 이렇게 음식을 계속 이 우리 현대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각 재료들이 콜라보. 요즘 말 좀 씁시다. 요 현대 음식들은 각 재료들의 개별의 맛도 살리지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아, 요게 아주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맛 표현이 좀 더 달라지고 있지 않나. 뭐, 콜라보. 아, 마음에 든다.
2: 숟가락 들어 한 입 떠서 허 불어 넣었더니, 혀끝에서 춤을 추는구나. 어깨춤이 난다. 엉덩춤이 난다. 야들야들 오리고기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고, 구수한 국물은 손이 멈추질 않네. 이 국물 등줄기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것이 가을 별미구나.
0: 잠깐만. 야, 이거 사장님. 아, 이거 완전히 금손이네, 금손. 응? 내가 아까 좀 낙추 있다 그랬더니. 잠깐만. 그럴 게 아니라, 안 되겠다. 가가지고 주방을 좀 들여다 보고 봅시다. 응?
2: 한번 사!

0: 아, 제가
1: 예.
0: 아,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지
1: 예.
0: 좀 보러 왔거든요.
1: 예, 예.
0: 이게 오리예요?
1: 예, 오리예요.
0: 와.
1: 가진 양념을 다 해가지고 삶은 오리거든요.
0: 아.
1: 소모오리 아니고 이제 아예 완성된 오리예요.
0: 아, 완성된.
1: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작업을 일일이 이렇게 전부 뼈를 발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뚝배기로 하나씩
0: 그 여기서 이만큼 이제 수작업하실 때 이만큼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오.
1: 네. 엄청 고기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0: 아, 이거도 지금 그럼 이건 뭐예요?
1: 이거 이제 처벌 오리를 한번 삶아요. 그래갖고 그 오리에 장내가 없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삶은 오리를 또 물로 깨끗이 여러 번 씻은 다음에 네. 약재를 넣어가지고
0: 예.
1: 밑에다가 물을 이만큼 잡고 오리하고 오리뼈를 삶아가지고 제가 만든 다대기, 양념 다대기를 넣어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삶아서 건져내고요. 그 뼈를 또 우려낸 거를 또 여기다가 또 하루 종일 구우거든요. 그 고운 육수로 이렇게 또 우리를 삶아가지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0: 그래요. 그 사장님이 만드신 다대기는 뭔가요?
1: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이제 비법으로 만든 다대기죠.
0: 여러 가지 비법으로 만든?
1: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오감탕이라고 오리 감자탕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국내 최초로 이게 나왔거든요.
0: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봐도 제가
1: 네.
0: 아, 예전에 공부를 했을 때 그 수확한 그 조상궁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응? 무언가구나 조상궁 와인이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늘 음식에 대해서 이 양념과 육수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아뢰도록 하라.
1: 알겠습니다.
0: 이 아이가 이제 오리 감자탕,
1: 그렇죠.
0: 오감탕에 네. 그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럼 이제 각가지 이제 부추랑 오리 이제 고기 손질하신 네, 거랑 막 해가지고 딱 해서 등뼈까지 뿌리고 깻잎 얹고 해가지고 네. 나오면 오감탕이 되는 네. 거네요.
1: 천연 선하고
0: 우리 초상궁이 참으로 정성이 가득하고
1: 감사합니다.
0: 과인이 이문을 내리도록 하겠다. 아, 근데 너무 정말 네. 너무 설명 감사드리고요.
1: 네.
0: 말씀만 들어봐도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육수인지
1: 네.
0: 오감탕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 준비들도 정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하시는지가 정말 느껴집니다.
1: 네.
0: 저 다음 메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아.
0: 네. 그럼 저는 네. 사장님도 작업하시는데 방해 안 되도록
1: 네.
0: 가서 또 다음 메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담백하고 고소한 오리 야채 불고기 준비 끝! 잘 달궈진 돌판에 촥 익혀주면 아이고 군침 난다.
1: 야, 과연 세계 조합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응? 푸른색과 오리고기의 색과.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 지글지글 소리를 좀 들려드리자.
1: 자, 요걸 찍었어. 양념도 찍었어.
3: 맛있겠구나.
1: 먹어보겠습니다.
0: 맛있구나.
1: 과연 구중농거래 있을 때 먹던 신선동에서 먹던 불고기가 생각나는 거. 근데 이거는 오리고기잖아. 응? 이야, 오리가 부추, 양파, 당근과 만나서 사인사색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야.
0: 맛있구나.
1: 과연 날씨도 쌀쌀해지는데 오리를 먹으니까 아주 몸이 보여지는 기분이로구나. 맛있구나. 자, 쌈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 거야. 오리만 잔뜩 넣어야지.

0: 자, 마늘 하나 넣어. 자, 됐죠? 어우.
1: 맛있구나.
0: 난 생리를 싸서 먹으니까 정말 입안이 깔끔하게 한글한 맛으로 포장이 되네. 이게 완전 포장 도로네. 그런가? 그 아까 내가 이제 쌈을 먹었는데 말이야. 그 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나? 우리 PD 양반? 하나도 없구나.
2: 국녀랑 호랑이랑 마늘 먹은 거.
3: 마늘.
2: 쪽이랑 싸먹은 거 아니야?
0: 거기에는 싸먹었단 말은 없지. 아 뭐야, 정말 너무 무식해. 우리나라 쌈의 역사는 그 삼국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그 한치문의 해동 역사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은 고구려인들이 무하고 그 쌈으로 먹을 수 있는 상추를 들여와서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그 문헌인 그 철록지어를 보면은 고려 사신들이 그 상추를 가져왔는데 그 상추의 품질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천금을 주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천금채라고 불렀대요. 천금채. 그리고 그 조선 헌종 때 정학규가 지은 농가 원령가를 보면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게 아주 잘 나와 있다네.
4: 벌써?
2: 음식에서도 참 박식하시고.
0: 아 그리고 내가 하도 이상한 걸 가져와 준 말이야. 내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물론 이거는 익성관은 아니고 일반 관리들 사모인데 자 시작해 볼까요? 미종의 동의보감자 그 동의보감 속에는 오리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양과 해독. 오리고기는 기운을 보강하고 여름철 열독을 풀어주며 각종 독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와 혈액 건강. 오리고기는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체질별 적합성. 오리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허약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에 특히 적합합니다. 어떤가? 많이 유용하지?
2: 응? 박식하시네.
0: 박식한 거로 갑시다. 근데 모자가 아 요거 다음에 새로 또 구해야 돼. 아, 내 익성관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우와. 네네. 잠깐만. 우와. 사장님, 이게 지금 막, 네. 그런 거예요? 저는 피자 안 시켰는데? 네, 감사합니다.
5: 네, 이거 그냥 떠서 네. 잡숴보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치즈와 함께. 우와, 이거 봐.
6: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야 너무 이쁘다.
1: 맛있구나.
0: 야, 이거 뭐라 표현하지? 매콤한데 시원해. 메시한 맛이라고 할까요? 막 말 지어낸다. 그냥 계속 알아둬요.
7: 참고로 임금님은 볶음밥이 디저트라 하셨다. 오늘은 그 볶음밥에 서역의 치즈까지 올리셨네. 그렇게 맛있어? 임금님, 귀한 타락으로 만든 치즈를 그 맛있는 볶음밥 위에 얹는 것은 요즘 스타일인디. 임금님도 이제 요즘 사람 다 드신 것 같소.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치즈가 오리와 밥과 함께하니 그 또한 금상첨화구나.
0: 아, 정말 오늘도 오리를 커피를 먹으러 왔지만 미종과의 아름다운 하모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참으로 흡족하게 잘 먹었도다. 맛있구나.
2: 오늘 두 가지 드셨는데 둘 중에 더 베스트를 뽑으신다면?
0: 아, 내가 너무 괴롭혔나? 왜 나한테 이런 숙제를 준 거지? 자, 이제 뭐 수능도 다가오고 있고 우리 수험생들 정말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아자 화이팅!
2: 왜 슬쩍 비켜가세요? 네?
0: 아니요, 수능 우리 수험생도 얼마나 힘들어요. 오리들 많이 드시고 기호에 따라서 오리 야채 불고기도 드셔도 좋고 오감탕도 아주 맛있습니다. 예.
2: 잘 빠져나가시고
7: 얼씨구! 오감 만족시키는 뜨끈한 오감탕! 오리 고기 맛이 일품인 오리 야채 불고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오리 고기로 든든하게 한상을 하니 관절기 감기 걱정은 올해는 안 해도 되겠소. 오늘 또 임금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한상 어떠셨소? 여러분도 쌀쌀한 가을날 따뜻한 오리로 오감을 만족해보시오.
0: 배가 고프다. 이럴 땐 말이야. 어?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나?
3: 아주 잡숱이 하시네, 우리.
0: 스트레스와 노화 싹 풀리는구나. 왔다요, 왔다.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은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하,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지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예요.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에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1: 우성 씨랑 제가
0: 네.
1: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0: 네.
1: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2: 맞아요.
1: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0: 네. 터줏대감처럼.
1: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2: 토끼인,
1: 친구들이 멤버들이
0: 네.
1: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5: 여기서 그렇게 얘기 내

0: 잘해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1: 네.
0: 억수 영원하자.
2: 그러니까 이제 억수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민요 까투리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민요를, 흥겨운 민요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2: 그랬어요?
1: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네. 저희 새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2: 아니 새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수의 새타령이 너무 좋은 걸.
1: 아 그러세요.
2: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호응이 달라요.
1: 아 그래요?
2: 네. 그 억수의 새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 매 있는 그런 새타령이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새타령도 보고 네.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2: 어떤 걸 배웠어요?
1: 오프닝 때 와,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2: 네.
1: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아, 많이 진짜요? 배우고 갑니다. 네.
2: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1: 네.
2: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2: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1: 네. 맞아요.
2: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1: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새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새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의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2: 네.
3: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그 서진실 씨는 사실 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0: 네.
2: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0: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2: 아, 정말요?
0: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1: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2: 어쩐지 아까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0: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2: 네.
0: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2: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0: 네.
2: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세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0: 네.
2: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0: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2: 네.
0: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주거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2: 네.
0: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스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었을 때 선남 선녀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0: 선남 선녀는 아니죠.
1: 그렇죠. 어디 가면은 네.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2: 네.
1: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2: 네.
1: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2: 네,
1: 네, 그렇게 보셨나요?
2: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네, 태영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4: 아 맞아요.
2: 아, 네.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네. 하면서 너무 네.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4: 네.
2: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4: 그럼요. 덕분이죠.
2: 아.
4: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2: 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2: 네.
4: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0: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네.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2: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1: 공동작업?
2: 네, 공동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네.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네.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네.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굴까요?
3: 그게 우림 씨예요.
1: 야 어쩐지.
3: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네.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1: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서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네. 그 야망이
3: 그니까요.
1: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흥.
4: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네.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스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3: 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잘하세요.
1: 세. 억스의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스의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스의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4: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1: 남주.
4: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1: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4: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23년에 강변 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3: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1: 저랑?
3: 네.
1: 뭐요?
3: 품바.
1: 야!
3: 품바.
1: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쉬고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1: 그래,
3: 되는데 그죠?
1: 맞아. 추억 있지.
3: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1: 맞아요.
3: 최고점을 받은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의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3: 맞아요.
1: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1: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에 밀리긴 하지만 좀 약간 서운하긴 하네. 섭섭하네.
3: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1: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3: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1: 그랬었는데 역시.
3: 우리 내야 준수.
1: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3: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1: 여러분들
3: 곡으로.
1: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어리시구시구 들어간다. 저리시구시구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고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저 쉬고 쉬고 들어가.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최일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뜨냐? 그게 무엇이냐? 그대 어둠이 내려앉은 고소한 빛을 활짝 주마! 멈추고 있는

0: 네, 최희림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희림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희림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내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네, 분들이 보는 최희림 씨의 그럼요.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네. 찾았어요.
0: 네, 네, 말씀하십시오.
1: 저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이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네. 막 약간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아, 제작을 치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야,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 아니요.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1: 네네.
0: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0: 이렇게 잘 먹을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민요를 네. 뱃노래를 또 모티브로 만든 맞아요.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아.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0: 네.
1: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0: 네.
1: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라는
0: 네.
1: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유림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아주 파도.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1: 아, 네.
0: 진짜 그 뭔가의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1: 네.
0: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1: 정말요?
0: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1: 네네.
0: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1: 손에 땀이

0: 또 그때 당시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 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던 에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예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Eight Mile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오.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0: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네.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0: 네.
1: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 있었을 것 같긴 한데.
0: 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1: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0: 맞아요.
1: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 중심에서의 또 체일 MC도 다양한 도전들을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0: 네,
1: 계신다면서요?
0: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1: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0: 네.
1: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0: 됩니다.
1: 언제 나오나요?
0: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1: 아,
0: 있습니다.
1: 뮤직비디오까지.
0: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 얼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헤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1: 네.
0: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더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1: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0: 네.
1: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혜림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 갈 텐데
0: 네.
1: 뭐 최혜림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0: 네.
1: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0: 그 사실은 제가 몇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컸어요. 막 2만 명, 3만 명, 막뭐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큰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최혜림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그런 음악인이 되고
0: 맞아요.
1: 싶다.
0: 맞아요.
1: 맞나요?
0: 근데 요즘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1: 네.
0: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1: 되게
0: 있다라는
1: 파이팅 넘치잖아요.
0: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에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1: 네.
0: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네.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0: 보여주세요 아.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1: 아니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0: 왜
1: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0: 아니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 약간 좀 약간 살짝
1: 어이 기아어차 헤이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이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0: 어 약간 좀 소울이 있다
1: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멋있는데
0: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1: 살짝 나중에 앨범
0: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셰이림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캐지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0: 이야
1: 또
0: 신나는 음악이네요
1: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네.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0: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일임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1: 오래오래 국민 MC로 네
0: 매주 치즈케이크
1: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씨
0: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즈케이크,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네
0: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일임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는 일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던질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1: 아유, 떨렸다.
0: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4차 나오는 거 아니야? 올스타 나오는 거 아니야?
1: 박성우 씨는 15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게 어쩐 일입니까?
2: 자, 다리가 좀 흘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벤치에 좀 앉으세요. 예, 예. 거기 좀 앉으세요. 예, 예, 예.
3: 발병 났어, 발병 났어.
1: 박성우 씨?
4: 네.
1: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릴 테니까 좀 누우세요. 예. 아,
2: 저희 누우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다가 전화 한번 하세요. 예, 15개 받았다고.
4: 아, 카드가 없어, 예, 예.
2: 카드가 없어. 야,
5: 박성우 씨.
6: 처음부터 올스타 나오니까.
5: 그러니까.
7: 와, 부럽다, 진짜.
8: 열심히.
9: 좋겠다, 성우야.
1: 너무나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무대에서 별 15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올스타 받을 도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성우 씨보다 더 많은 별을 받을 도전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10: 일단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그냥 후회 없는 무대 하자고 사실 기대 많이 안 하고 3라운드보다 어떻게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했는데 이렇게 올스타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1: 정말 오랜만에 소울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정말 그냥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힘과 목소리와 소리를 내주신 게 저는 소름 돌았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10: 네, 감사합니다.
12: 우리 박성우 씨가 첫 번째 단어 불빛만이 해서 아, 끝났다.
13: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12: 남성들도 가슴 소리와 울고 싶은 아니라죠. 소리를 갖고 있죠.

0: 그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빛만이 할 때 이제 이 노래가 사실 그 임재범 창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재범 씨만 낼 수 있는 그런 창법인데 그걸 딱 긁을 때 그때 이미 아 왔다 왔다 별 10개 들어왔다 일단 구성을 너무 잘 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리랑에서 그 오버랩 되는 그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 제대로 그 칼을 가셨구나.
1: 진짜 저도 처음에는 계속 듣고 있다가 사실 어쩔 수 없이 경연이다 보니까 곡의 길이가 짧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진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목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셨는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올스타 받아서.
3: 자 올스타를 획득한 박성호 씨 의자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앉았네. 뒤에 분이 떠지겠어요. 어떡해.
5: 일단 실수는 안 하고 일단 삑살이 좀 안 나고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예 제 심장을 좀 꽁꽁 묶어놓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첫 번째 무대에서 올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섯 팀의 도전자들 더욱더 긴장을 한 상태로 무대에 설 것 같은데요. 과연 네 번째 판 티켓을 거머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 보시겠습니다. 홍주입니다. 아이고. 조선 탄스타를 엎어치러 온 가수 홍주 씨는 매번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6: 20년 차 가수 홍주입니다.
3: 천하장사 씨름 선수 출신인 백승일 씨의 아내분이십니다. 결혼과 육아로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을 가진 후에 최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국악 가요 가수로 다시 활동 중입니다.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홍주 씨. 네. 이번 패자 부활 판 소식 듣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들었어요.
2: 예, 뭐 진짜 할렐루야 뭐 별걸 다 외치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1: 오늘 할렐루야 대신 놀렐루야를 오늘 저희를 놀래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3: 네, 오늘 7명 중에 2명만 남게 되는 아주 잔인한 서바이벌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생각되는 출연자가 있나요?
2: 일단은 박성훈이 앞에서 올스타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 넘어야 될 산이 너무 이제 너무 꼭대기라서.
4: 한번 기선제압 한번 화이팅!
3: 네, 기선제압 네. 한번 하고 가시죠.
2: 일단은 내가 봐도 몸무게도 제가 더 좀 나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나이도 내가 좀 더 많고
5: 누나가 한번 누나는 기회가 별로 없어 예. 하고 갈게.
0: 지금 홍주 씨의 그 소박한 바람은 박성호 씨 옆자리에 앉아서 둘이서 계속 저 자리에 함께 오래오래 앉아있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6: 네. 그 2등이어도 저기 앉을 수 있잖아. 지금 두 번째니까.
7: 세 번째 못하면 못 앉으실 수
6: 있는 거죠. 그렇지,
0: 그렇지. 조선판 스타 어퍼칠 준비 제대로 하셨습니까?
2: 예,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 후회 없는 무대하고 그다음에 다음 무대에서 또 뵐 수 있음 희망사항 좋겠습니다. 네. 네.
6: 지금 됐다는
8: 앞에가 올스타니까

0: 감정이 뭐.
1: 멋있다. 멋있다.
2: 이게 진짜 밟고 나오니까. 와.
3: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아, 자기 장르가 딱 있어요.
5: 솔직히 무대를 하고 나면 방송이 될 때까지 제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3: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4: 전 참가자분들 중에서 가장 호소력이 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5: 감사합니다.
4: 짙으시고 그리고 무대 운영도 너무 좋으시고. 다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이 또

0: 폐자 부활전이다 보니까 소리를 하실 때 녹음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거의 노래에
1: 네,
0: 맞게 녹음이
1: 맞아요.
0: 되다 보니까
1: 네.
0: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
1: 아,
0: 같아요.
1: 네. 진짜 큰 바닷속에 와서 구경하는 느낌이에요.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진짜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보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너무 진짜 저는 이 무대를 통해서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2: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다에 계속 계셨으면
1: 아, 저
2: 좋겠거든요.
1: 여기 스텝으로
2: 저는 네.
1: 올게요.
2: 아니,
1: 일좀 시켜주세요.
2: 이 무대가 절대로 끝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계속 바다에서 같이 헤엄을 치셨으면 좋겠고, 이 무대에 대한 후회가 없으셨으면 하는
1: 아, 그럼요.
2: 바람입니다. 네.
1: 지금 제가 흘리는 눈물은 정이 들어서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3: 지금 눈물은 너무 빨라요. 홍주
1: 그럴까요?
3: 씨 아직 모르는 거예요.
4: 아이고,
3: 오늘
4: 아이고, 아이고.
3: 의상도 약간 오목가사리 같이 이렇게 막.
1: 감사합니다.
4: 네. 자, 홍주 씨, 수고하셨어요.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1: 지금
4: 바랍니다.
1: 의자에 앉다가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성격도 되게 좋아. 아유, 참.
6: 어려워. 어려워. 너무 좋았어요.
7: 잘 찍다
6: 아,
7: 우선은 걱정이
6: 고생하셨을 것
7: 같아요.
6: 네, 감사합니다.
4: 힘들게 다시 얻은 패자 부활판. 다음 도전자는 서건우입니다. 12살 국악신동 서건우군은 현재 조선판 스타의 최연소 도전자인데요. 하지만 어른 못지않은 당찬 모습으로 매번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지난번 제 무대 때 이렇게 별을 안 누른 판정단 분이 계셔서 그분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요?
8: 누구예요, 누구?
9: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아, 저번에 2라운드, 3라운드 때? 다 이용기 님이 하나씩
8: 아, 이용기.
9: 별을
8: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용기 씨가 별을 안 눌렀어요?
9: 네,
8: 오,
9: 2라운드,
8: 똑똑히 기억해.
9: 3라운드. 제가 저번에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 서건우 세 글자가 심사위원들한테 잘안 새겨진 것 같아서.
7: 어머너무너무.
8: 아하. 새겨졌어.
7: 약을 딱 줘.
8: 새겨지다?
9: 그래서 이번에는 이용기님까지 별을 누를 수 있게. 그렇게 무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0: 기대하겠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저는 집에 이거 타임이라는 사람 있어요?
1: 다쇼를 하는 사람이요?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하세요?
1: 할아버지가 이제 40대부터 이제 70대까지 하셔서 그래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 무릎에서 3살 뵈기 때부터 점점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말하기는 말을 판소리로 배웠대요.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2: 건우 오늘 네. 준비를 좀 어떻게 많이 했어요?
1: 이번에는 제가 자장랩을 준비를 했거든요.
2: 자장랩?
1: 했거든요.
2: 자장랩?
1: 자장랩?
3: 네. 지금 랩을 해요 이번에?
1: 랩이요? 네.
4: 아 자장랩.
5: 오늘 부른 노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쌍 선생님의 광대. 관전 포인트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했던 마음가짐을 전달시키는 게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진짜로 아 얘가 간절한 얘가 간절하구나.
6: 이성이 봄에 씻고 내가 웃고 있나요.
7: 건우 화이팅 화이팅.
8: 건우 화이팅.
5: 이 패자부활 판이라는 게 이게 주먹만 안 나가지 되게 셀 것 같아요. 미치기는 썸이 아닐까.

0: 엄청나다 그냥.
1: 잘했다 진짜 잘했다.
2: 야, 나 지금 나 소름 끼쳤어. 야, 소름 소름 맞았어 지금. 와,
0: 카리스마도 있고 뭐. 와,
2: 나 갈게.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3: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서건우군의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4: 저는 1등은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냥 2등 자리.

0: 올스타야.
1: 올스타지. 무조건 올스타.
2: 자, 서건우 군은 11개의
3: 아이고 아깝다. 아하.

0: 오스카를 받았습니다.
1: 아, 아깝죠.
2: 자, 서거룩 군.
3: 유홍기 또 안 눌렀어?
0: 전 눌렀어요. 저는 눌렀어요.
4: 자, 서거룩 군.
5: 후회는 없어요.

0: 봐. 전체적으로 그 2라운드 3라운드 때 제가 왜 못 누르고 지금 눌렀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진정성과 와닿는 느낌을 더 중요시 했었었는데 오늘 한 무대에서는 무대도 너무 좋았고 편곡도 너무 좋았고 그 자작 랩을 하는 가사들 자체가 너무 진정성에 와닿았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 네.
2: 사실 지난 라운드에서 목을 좀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건우 친구가 처음에 광대가 딱 부르는데 소리가 많이 늘었다 건우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지금 목이 그 전 라운드보다 훨씬 편안하게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서건우 이름 세 글자 딱 새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자, 서건우 군은 사생결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수고했어.
5: 잘했어.
4: 그래, 잘했어.
3: 네, 감사합니다.
6: 진짜 잘했는데.
7: 잘했는데. 네. 나 이제 물러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앉아야겠네.
6: 아유.
3: 아니, 저 울 것 같아요.
8: 제가 지원할 때가 키가 150이 안 됐어요. 지금 150이 훌쩍 넘고 있는데 조선판 스타하고 같이 크는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 도전자는 K판입니다. 국악계 BTS를 꿈꾸는 K-POP은 가족으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영어면 영어, 악기면 악기, 다양한 끼를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죠.

0: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1: 대형인 미소가 예쁜 여자
0: 아이들한테 우리 소리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2: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별 3개 나오는 순간 진짜 저는 제발 꾸마 깨라 깨 이렇게 자꾸 이랬거든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2: 자,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K-판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4: 네, 저희가 이번에 물론 패자부활 판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저희들의 끼와 노래 실력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파이팅!
3: 네, 저희는 BTS분들의 다이너마이트와 브루노 마스의 옥타브 펑크를 크로스오버했습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뜻이 K소리로 싹 가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팝송도 저희 K소리인 국악과 크로스오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성공하게 되었고
1: 절대 죽지 않을 거야.
2: 체크아웃.

0: 진짜 잘하네요, 진짜.
1: 진짜. 와.
2: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3: 저는 최대한 제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1: 네.
2: 케이판은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총 7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이 앞부분에 다이너마이트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1: 사실 제가 암이거든요. 아~
6: 암이면 킹정이죠.
5: 아, 그렇죠. 네, 네. 왜 여쭤봤냐면은 차라리 업타운 펑크랑 그 화초장 타령이랑 더 좀 잘 섞어 오셨으면 조금 더 흥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해요. 이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의 후렴이 워낙 강해서 Don't believe that's why, ow!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원곡을 생각하셔서 흥이 좀 덜 나신 게 아닐까.
7: 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세계 시장에 우리 팀 중에 한 분을 보내야 된다면은 K-판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 가교 역할을 할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8: 잘했어요.
1: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 K-판 그동안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열심히 하세요.
1: 감사합니다.
2: 박성우 씨와

0: 홍주 씨가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끝까지 자리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그거는 뭐 근데 혹시 또 모르죠.
2: 맞아. 진짜 모르겠어.
1: 이게 처음엔 내려놨다가 지금 슬슬 약간 욕심이 생기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아,
2: 제가 좀 엉덩이가 무거워요. 쟨 좀 일어나기 좀 싫어하기는 스타일이라.
0: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지금부터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K 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 스타 뺏고 뺏기는 이 현장. 다음 도전자는 빼앗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집으로 가게 될지. 다음 도전자 보채소리입니다. 보채소리는 매판마다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가 싹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판에서 기사회생으로 살아남은 팀이죠.
3: 아내분께서는 어떠셨어요?
4: 정말 너무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이거 극복될까? 지나갈까? 조금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는 아 근데 진짜 하늘이 또다시 주시는구나, 다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가장 원론적으로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후회 없이 내려오자라고 다짐하고 좀 갈아보았습니다.
5: 1라운드 때 쑥대머리를 했고 쑥대머리
6: 잔잔이네.
5: 2라운드 때 저희가 UV의 이태원 프리덤 됐고 3라운드 때는 김주환 씨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0: 정작 저의 모습을 별로 보여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1: 1라운드
0: 머리 네 빼고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1: 네.
0: 저희는 서유석 씨의 홀로 아리랑을 준비를 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고 싶었고요. 제가 예전부터 되게 아끼고 아꼈던 저희 히든카드 같은 곡이라
1: 딱히 트릭을 쓰거나 무언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간장에 썩은 눈물로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는 오늘 내장을 뺄 각오로 다 그냥 갈아 마실 거니까요.
1: 고어물인가요?
0: 네.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네.
1: 화이팅!
2: 보채 소리의 무대 판 스타트!
3: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0: 진짜 같이 가고 있어.
1: 벌써 끝났어?
2: 잘했다. 아, 멋있네.
3: 꽃의 소리에
4: 무대까지. 아, 이건 위험한데.
5: 초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1: 아, 욕심나대요.
0: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2: 저희가 1라운드부터 지금까지 올스타를 한 번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떨어지더라도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0: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떨어져도 좋으니 올스타를 받고 싶다. 네. 올스타를 받으면 거의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3: 예. 그래도 꼬치를 예. 잡으세요.
0: 아니. 그만큼 올스타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미선 씨.
3: 노래하실 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만 울어야 되는데 진짜 주책이네요. 왜 계속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4: 남편한테?
3: 네, 아 계속
4: 아,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아,
5: 감사합니다.
4: 계속 제가 막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6: 그 꽃가루가 날리면서 아리랑 노래가 나오는데 정말 이거 동일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빨리 동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7: 분명히 잘 보지 못했던 무대를 보여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소리꾼들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한희 씨가 너무 생각이 심하게 많고 너무 스스로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는가. 그 중압감이 사실은 관객에게 들통나는 순간 아무래도 우리에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또 한 분.

0: 분이 뭐 눈물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주 씨, 예,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었는데 한 개 차이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1: 일단은 자리를 뜨기 전에 너무 축하드리고, 예, 그다음에 되게 일찍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있다가 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0: 예, 보채 소리는 총 13개의 별을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 진출에 유력해졌습니다. 자, 보채 소리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거의 무대를 떠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저 산이 내가 길을 막혀서 왠지 조선판 스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3: 아이고. 저는 진짜 올스타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4: 아, 근데 다음이 너무 빡센 사람들 둘이라.
0: 다음 도전자 유태평양입니다.
5: 아우, 잘 닥쳐. 이쪽이 왔구나.
0: 유태평양 씨는 국악 신동을 거쳐 이제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는데요.
6: 아이돌.
0: 하지만 지난 세 번째 판에 경로 이탈과 대결을 펼쳐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7: 심리적인 압박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자존심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1: 그래서 지난 무대 이후에 며칠 동안 잠도 잘 못 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8: 폭풍이 크더라고요. 폭풍이 크더라고요. 네.
1: 아무리 그래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8: 네.
7: 촬영장에서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같이 셀카도 찍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집을 딱 가서 혼자 딱 침대에 누워있는데 막 이불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사 실수한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날은 자기에게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정말 극대노한 감정까지 치솟았던 것 같아요.
9: 침대 들어놓아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 부끄럽죠.
7: 좀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9: 어디다 못 내놓겠죠 얼굴을. 네. 그거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야 다. 소리 한 사람 솔직히.
10: 맞아요 맞아요.
7: 그쵸.
9: 소리 한 사람 솔직히 다 경험했던 사람. 부끄러워서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혼자 부끄러운 거야.
7: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려보자. 오. 다른 건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노래 부르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0: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1: 사실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얼마든지 제가 그냥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또 가사를 또 한번 틀렸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좀 남더라고요. 네. 조금 더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끝내더라도 끝내야겠다. 거의 제 마음속엔 거의 결승이에요, 지금 느낌이. 평소에 굉장히 즐겨 듣고 좀 뭔가 힐링하고 싶을 때 항상 듣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노래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고 오늘 저의 마음이 이 노래와 너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의 여러분 노래를 어떻게 제가 좀 유태평양 스타일로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경영아 화이팅!
2: 여러분을 골랐다는 건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지?
3: 그죠.
2: 더 이상 갈 데 없다 이거 아니야?
3: 아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뭔가 느낌이
0: 유태평양의 무대 판 스타트!
1: 그래도 붙어야죠 저는 그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0: 아휴, 잘했다.
1: 잘한다.
2: 나도
3: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결정 끝내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0: 별을 눌러주세요.
1: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이제 뺏고 살려고 합니다.
0: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5개 별을 받았습니다. 자, 올스타를 획득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2: 그냥 저는 오늘 무대에서 논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너무 좋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먹먹합니다 지금.
3: 멍하지.
4: 지난 경연에서 만약 이 노래를 했으면 경로 이탈이 위험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흡입력으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한 번의 기대치겠죠. 어떤 새로운 버전을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3: 맞아.
4: 오늘만큼은 진짜 이 구학계의 좀비다. 별게 살아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5: 이름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태평양 한 가운데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본인 노래 실컷 즐겁게 불렀던 그런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뻥 뚫린 느낌이에요.
6: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는 기분. 첫 소절에서부터

0: 유태평양 씨의 그 특징적인 그런 성음들이 나와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저 무대에서 같이 또 불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막 이렇게 야. 가슴 뛰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정말 즐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유태평양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서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서 좋은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준 보채 소리가 이제 자리를 떠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해주시죠.
3: 이번 조선팝스타 무대가 아니었으면 실은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정말로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0: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저게 참 잔인한 거구나.
2: 너무 멋있었어, 그래. 진짜 너무 멋있었어.
3: 아니었어. 파이팅.
4: 네, 사라졌어요.
5: 8세 초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드릴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조금 아쉬워서 그렇죠. 네. 네, 저희의 음악 활동으로 또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만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두 분 다 올스타를 획득했기 때문에 마지막 도전자 역시 올스타가 아니면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어차피 올라가는 건 두 명이니까.
0: 어떤 마음으로 무대를 꾸밀까요?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정초롱 씨는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에서 올스타의 신화를 쏜 실력파 도전자죠.

0: 정철홍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가 듣기로는 이 패자부활판에 참여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2: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3: 왜요?
2: 저번 라운드를 끝으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스로에게 힘든 시간이기도 했고 무대가 무섭다라는 거를. 저는 사실 웃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눈물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날 끝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시면서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무대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보자.
4: 마지막 순서잖아요.
2: 네.
4: 어떠세요?
2: 처음엔 사실 7번 뽑아서 굉장히 좀 기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올 사람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는 그냥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즐기는 사람 또 못 이기는데. 아.
0: 정철홍 씨가 올스타를 받게 되면 다음 판에 진출할 팀은 두 팀이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두 분을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철홍 씨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이번 곡에서는 저 안에 있는 다른 정철홍을 한번 꺼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곡도 해봤으니까요. 오늘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와.
5: 어떻게 하려고 또?
1: 뭐 달라고?
6: 편지 해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7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정철홍입니다.

0: 30라운드부터 저는 국악적인 창법으로 가요를 부르거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의 음악을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판소리의 대목이나 아니면 남도 민요나 이런 정말 좋은 대목들, 좋은 민요들이 정말 많아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크로스를 해보자라는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이 어떻게 이 두 개를 딱 한 음악처럼 들리게 할 것이냐 이게 제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 오늘 무대에서 미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끝납니다.
1: 눈빛 달라지셨어.
2: 오 마이 갓.
1: 멋있다.
3: 파이팅!

0: 엔딩 아니야, 엔딩 이거 완전 엔딩인데?
1: 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2: 정철홍 씨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3: 최고였어, 최고.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무대 위에서 즐기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를 제가 3라운드 끝나고 정말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걸 막 이번에 굉장히 많이 표출시켰던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기자, 즐기자.
2: 별을! 눌러주세요!
5: 올스타잖아. 100% 올스타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 세 명 올스타야.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2: 울컥하셨어요?
6: 사실 저는 웃음이 굉장히 많고 울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아요. 잘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저번 3라운드 끝으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더라고요. 아, 너무 아쉽다. 저 이 무대 너무 좋거든요. 너무 재밌고요. 그런데 또 언제 서볼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7: 원래 그 이선희 선배님 노래 빰빰 빠라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등장부터 깔았다라는 거는 오늘 니네 다 죽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6: 좀 힘을 얻고 싶었어요.
8: 아니 사실 그 제 자리가 사실 약간 소외된 자리예요. 사실 저 약간 졸린 상태였는데 첫 소절에 빰 이러는데 저 반짝 놀랬거든요. 근데 조선 판스타라는 그 본집을 태자 부활전을 듣고 약간 돌아온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9: 아니 뒤에서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네, 저런 분이 왜 안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10: 이야, 어우, 화가 다 됐어. 아, 어머, 왜 안 나오려고 한 거야? 아,
8: 왜 안 나오려고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11: 일단 태자 부활판 자체가 오늘 출전하신 분들 중에 어느 한 분 빼뜨릴 분이 사실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세 분이나 올스타 나와서
12: 아까 무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소절을 부를 때쯤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음악이 끝난다, 뭔가 무대가 끝난다라는 그런 거를 느끼니까 되게 서운해하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노래 마지막에 부를 때 진짜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13: 여보세요? 지금
2: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고민스러워. 어쩔 거나 어쩔 거나
10: 얼쑤!
13: 너무 노루설 어쩔 거나 미치겠네 내가.
2: 정철홍 씨는 올스타를 획득해 네 번째 사생결판에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14: 고생했어요. 얼마나 떨렸을까 진짜 고생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10: 대박. 근데 즐기는 게 뭐?
2: 케이 소리로 싹 가능. MBN 조선 판스타 패자 부활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팀만이 네 번째 판 사생결판에 진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올스타를 획득한 분이 세 분이 돼서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

0: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 손 안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유태평양시 누가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1: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세 명 다 같이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0: 예. 네. 박성우 씨
2: 계속 이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가지고 사실 의자가 편하다고 했는데 좌불안석이었거든요 내내. 진짜 이렇게 세 명이 올스타 받았으니까 누구 이렇게 가는 거 없이 다음 무대에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도 지금 두 명을 예상해 본다면
3: 어떻게 예상해?
2: 죄송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0: 네, 정초롱 씨도 대답하기 힘든가요?
4: 아니요,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 명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0: 안 돼.
4: 안 되죠. 안 되는데요. 결과는 나왔죠. 제 말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0: 예예,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1: 그럼 저한테 질문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0: 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1: 아 예, 죄송합니다.
0: 예. 아니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결과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패자 부활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아,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진출자. 정초롱 씨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너무 찢어놨어.
0: 두 번째 진출하게 된 도전자는

0: 유태평양 씨 축하드립니다.
1: 끝인가요?
0: 자 그리고 여러분
2: 네, 저는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정말 너무 아쉬워가지고.
0: 박성우 씨에게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3: 내가 어쩔 거나 할 때부터 알아봤지.
4: 이게 너무 다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다른...
5: 근데 여기는 만점자들이라.
6: 올스타가 아닌 모르겠는데 쟤 또 올스타니까. 올스타 바꿔.
3: 그러니까 어떻게 또를 칠 수가 없어.
4: 그래. 진짜 마지막이라고 원 없이 쏟아내니까.
7: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세 분 다 올스타를 받으셨고 진짜 어느 한 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 모두의 의견이었고요.
8: 맞습니다.
7: 어느 한 명도 반대.

0: 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상회생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음 무대에서는 더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는 거 꼭 약속해 주세요.
1: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우리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결정을 하셔서 세 분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이번 무대부터는 정말 무대를 즐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무대도 정말 더 신나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갑니다. 아~

0: 방학을 맞아 수희와 수혁이는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요.
1: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2: 누나, 여기!
1: 할아버지 글씨네?
3: 잠깐 간식 사러 슈퍼에 다녀올 테니 쉬고 있으렴, 할아버지가.
2: 그럼 우리 뭐하지?
1: 오랜만에 숨바꼭질 어때?
2: 좋아! 내가 술래할게! 10가지 세고 찾는다! 하나, 둘...
1: 어디에 숨을까? 할아버지 옛날 사진이네? 우리 할아버지 멋있네!
2: 열! 찾는다!
1: 빨리 숨어야 하는데 어디에 숨지? 이게 다 뭐지?
2: 누나, 안 숨고 뭐해? 저건 뭐야? 엄청 커다랗다!
1: 와, 신기하게 생겼다!
3: 이건 변종이랑 변종이라는 국악기란다!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3: 이 변종과 변종은 종묘 제례악에서 주로 연주되는 악기란다!
2: 뭐요?
3: 종묘 제례악이라고 옛날 임금님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음악이지.
1: 네.
3: 자, 악기니까 일단 소리부터 들어볼까?
1: 네. 우와, 소리가 맑아요.
2: 돌처럼 생겼는데 엄청 맑은 소리가 나요.
3: 돌 맛난다. 돌의 두께가 각기 달라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지.

0: 이렇게 변경은 윗줄 8개, 아랫줄 8개로 각기 다른 음을 내니 연주를 할 수 있단다.
1: 수희와 수혁이는 변경 소리가 너무 신기했어요.
0: 변종도 비슷하단다. 윗줄 8개, 아랫줄 8개

0: 편경이 맑게 퍼지는 소리라면 편종에서는 맴도는 소리가 나요.
1: 수인은 참 좋은 길을 가졌구나.
2: 할아버지, 편경이랑 편종으로 연주를 해주세요.
1: 그럼 실력 발휘를 좀 해볼까?

0: 와, 오랜만에 어린 관객들의 박수를 받자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1: 어? 너희도 한번 연주해보겠니?
2: 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할아버지 얼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
2: 컷! 다시! 컷! 다시!
3: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2: 레디! 액션!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2: 식중독 컷!
4: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2: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4: 식품의약품안전처.

잠 못 자는 소름이 쏙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 눌러요.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멋이라고.

관계가 의돼 있으며 중헌 가장

하면 골물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터이다. 잘 모르든 자식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 전통의 멋을 배우고 또 꿈을 키워가는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입니다.
1: 맞습니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의 판소리 무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발림 하나, 소리 한 대목에도 그동안 쌓아온 기본기와 내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0: 맞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말 그대로 어린 나이부터 우리 음악과 춤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네. 정말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데 또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은요, 국립 국악중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학교생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이 들려줄 우리 음악의 맑고 힘찬 울림.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판소리 무대를 한 곡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2: 그때요,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퇴생원 아니오. 허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아야 퇴자를 호자로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밝은 어고 얼숭덜숭한 게 탯탯탯 호생은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아이씨고.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

Baby,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의 신명나는 판소리 무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정말 탄탄한데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일반 중학교 친구들이 국영수와 싸울 때 저희는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고 방과 후에는 창극, 남도민요, 창작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소리가 하나하나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또 무대를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던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판소리의 매력은 뭐예요?
3: 판소리는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한 명의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재치있는 표현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 빠지면 아이돌 노래처럼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에요.
0: 맞습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어볼래 진행하면서 국악을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3: 네, 아침 연습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아침 6시 30분쯤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네. 저희 학교는 전공 시간이 아침에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역시 국립국악중학교답게 미리 와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잠을 줄여서라도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4: 저희 성악과는 오해가 생겼거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약간 안 좋을 때 나 꿀물 같은 목에 좋은 간식을 주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0: 목에 좋은 거. 네.
2: 역시 성악을 사랑하는 성악 전공 친구들답습니다. 네. 쉬는 시간도 좀 다른가요?
5: 쉬는 시간도 엄청 바쁜데요. 저희 판소리과 친구들이 기악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도 타악과 친구들에게 장구나 북 같은 걸 배우면서 같이 국악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0: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국악 수업을 연장해서 하는 네. 열정이 대단한 학생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국악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나 진짜 멀리서 배우러 왔다는 친구 있습니까?
6: 저요. 저는 청주에서 네. 국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0: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국악중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1: 아, 네. 어떤 응원을 해주셨어요?
0: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관련 안내문도 직접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셨는데요.
1: 예.
0: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오, 그럼 합격했을 때 다 함께 좀 기뻐해 주셨겠어요.
0: 네.
2: 아 진짜 든든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막상 오니까 또 뭐가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있어요?
3: 저희 학교는 장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 교복이라고 생각해요.
2: 교복?
3: 처음에는 치마가 조금 길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앉아서 편하게 나비다리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1: 교복이 예쁘죠. 예. 국립국악중학교에 성악을 전공하겠다라고 고민 중인 예비 후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성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우 후배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1: 네, 다음 무대는 성악 전공 친구의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 정가를 전공하는 박시안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요? 이곳은 바로 연습실인데요. 저는 아침 일찍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친구들은 아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 후에도 연습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5: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바로 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편안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자 열심히 정가 무대를 준비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아, 판소리가 뭔가 힘있게 이끌어가는 무대였다면 정관은 뭔가 화려한 표현보다는 고든 자세와 깊은 호흡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한음 한음을 정성스럽게 이어가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들려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답게 판소리부터 정각까지 우리 성악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구성진 가락과 흥겨운 장단이 살아있는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민요 전공반의 윤지은,
1: 이유리입니다. 저희 민요 전공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0: 민요는 한번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1: 맞아요. 기쁠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며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서 지금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게 큰 매력입니다.
0: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 저희가 준비한 민요를 들으시면 아마 계속 흥얼거리게 되실 거예요. 민요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0: 음악 전공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1: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에서 몸짓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작품 연이어 감상하시면서 우리 춤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팀입니다.
3: 무용은 우리 정서를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제, 민속무용, 현대무용 등을 전문성 있게 배우며 각종 공연에서도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미래의 국악계를 이끌어갈 무용 꿈나무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살풀이와 태평무를 준비했는데요.
5: 살풀이는 마음속에 한을 푸는 춤입니다.
6: 태평무에서는 태평무들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저희의 무대 기대해주세요.

0: 역시 무용 전공 친구들이 보여주는 춤의 색깔도 참 다양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이프리가 뭔가 섬세한 감정을 잘 보여줬다면 태평무는 기품 있고 또 당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다음 무대는 화려한 부채와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 부채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우아하고 섬세한 부채춤 무대 잘 봤습니다. 시연 친구가 함께 하는데 언제부터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1: 7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고 네. 8살에 한국무용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용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래요.
2: 꿈을 이루는 순간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연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1: 네, 엄마가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처음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야? 진짜야?만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네. 엄마는 의외로 차분하게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눈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까지 연습하고 힘들어하는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2: 그게 엄마 마음이죠.
0: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연하고 얼마나 보면서 뿌듯하실까요? 아까 그 성악과 친구들과도 잠깐 교복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시원 친구는 교복 입고 다니다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가끔 길에서 할머니들께서 어디 학교냐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교복은 이래야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았어요.
2: 안 그래도 예쁜 친구가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0: 아, 그럼요.
2: 자, 우리 시연 친구처럼 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 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만큼 좀 식습관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좋아하는 간식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0: 아, 야.
1: 그래서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맛도 있고 부담도 적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네. 컨디션 신경 안 써도 되고 공연 다 끝나고 시험 끝났어요. 그럼 오늘만큼 마음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1: 저는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해서
0: 그것도 입맛이 약간 어른 입맛이네요.
2: 다이어트식인데
0: 샤브샤브
1: 채소도 네. 많이 들어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먹기 좋아서 자주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 샤브샤브집에도 사실 무제한 떡볶이도 있고 어떤 데는 감자튀김도 있어요. 그런데 가면 되지.
2: 오, 그렇구나.

0: 그래요. 시연 학생은 또 무용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힘들어서 연습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해보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요. 정말 함께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무용 어떤 대표로 나왔으니까 반 친구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줄까요?
1: 항상 힘들고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2: 아유 어른스럽다.
0: 그래요. 무용과 친구들 보고 있죠? 네. 지금처럼 서로를 응원하면서 춤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멋진 무용인이 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2: 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채울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함께 보시죠.

0: 네, 힘찬 기운이 무대 가득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과인데요.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 전통 국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연주 실기와 합주 수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주를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발표회와

0: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1: 예.
2: 오, 진짜 다양한 공부를 하네요. 정말 꼭 오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쁨을 좀 실감나게 표현해 주실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3: 저요?
1: 예.
3: 오후 4시 정각이었는데요.
1: 예.
3: 그 차 안은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1: 긴장으로?
3: 와. 네.
1: 긴장감?
3: 네. 네. 엄마 핸드폰에 결과가 뜨기 직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1: 네.
3: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아, 엄마가 그냥 합격 이러지 않았겠지.
3: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합격!
3: 네. 라고 외치는 순간 네. 저도 모르게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나머지 네. 아빠가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아~ 아빠를 패스하고 아~, 아 아빠 패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어쨌든 아빠도 같이 기뻐하시고
3: 네.
1: 예,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3: 네.
1: 그렇죠?
2: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4: 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 전공 발표를 하거든요.
1: 네. 예.
4: 근데 그 전공 발표를 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대기를 하는데
1: 예.
4: 그때 그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 예. 전공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1: 예.
4: 이제 친구들도 진지해져서 예. 다 같이 응원과 박수를 쳐줍니다.
2: 오.
4: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 오.
1: 얼굴이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서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일반 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본다면 굉장히 좀 저거 되게 신기하다 할 만한 그 국악중학교만의 풍경이 있을까요?
3: 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여학생들은 디스코 머리를 무조건 따야 하는데요. 금손 친구들 앞으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아, 디스코 머리가 뭐예요?
2: 그, 지금 이렇게 한 게 그죠? 한번 뒤돌아 보여줄 수 있어요?
1: 예, 예. 이렇게 땋은 머리?
2: 이게 손기술이 중요하거든요.
1: 아~
2: 그냥 땋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 네.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데, 그죠? 오, 진짜 약간 청담동 샵처럼 원장님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1: 아, 실력 좋은 원장님 앞에. 예.
2: 지금도 이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3: 국악중학교에 오면은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정말 많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귀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귀 딱 닫고 마이웨이 해라.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올 거야.
1: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준 군도 한마디 해줘요. 미래 후배들한테. 짧게.
4: 열심히 하십시오.
1: 좋아요. 예. 그럼요. 열심히 하는 게 답이죠.
2: 그렇죠.
1: 맞습니다. 경험이 살아있는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기악 전공 친구들도 자신만의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멋지게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정말 뭐 성악부터 기악 무용까지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당당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터뷰할 때는 뭔가 중학생다운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네. 친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처럼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면서 우리 음악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해주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마지막 무대에는 기악 전공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잘했죠? 우리 학교 기악 전공 친구들은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배우고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대금은 청소리와 농음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몸소리 대금사죠.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위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때는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 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제 생각에

0: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1: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1: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하는
0: 녹음을
1: 걸로
0: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가보자. 안 되면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나?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많이 틀려.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신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요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와.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못해.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생일 바라봤을 때, 누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 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0: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고 나또한나눈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은 잠자고 차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교리 저리저리 허우리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존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문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령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들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로로

무물징징암였다. 헌선한 토라들고 백군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순만은 띠꽝.

원앙새 7월 질성하소 다른 오턴 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직광새 아웍아웍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굽으러 어제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절제 지내요 순한 정산으로 돌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 열두 골머리 한대로 합수 우차 정말

제목약월 덕자구부자 황우리 박금 적은 너 평풍석에다 봐주고 꽝 마요 때려 뒤에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박가인의 복자 굴렁거려 뒤뚫어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한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 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어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2: 아니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2: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2: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4: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 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 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0: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3: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4: 우두머리. 네.
3: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0: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3: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0: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3: 그렇죠.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0: 시키는 대로.
2: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0: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닥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0: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2: 아 그렇다 보니까 박필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예.
1: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학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금동대학로관에 저희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어...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어,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어,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뭐 네.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1: 오.
2: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게 된다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1: 네.
2: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1: 네.
4: 저희는 근데

0: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글 굉장히 좋아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2: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2: 저 92년생입니다.
1: 아, 저보다 동생인데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2: 아니야.
1: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2: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가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전유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타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성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지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3: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3: 아닙니다.
4: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0: 오.
1: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3: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 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4: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4: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0: 첫째, 둘째,
1: 네.
0: 셋째.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2: 저희가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0: 네.
2: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불러요. 네.
3: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3: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3: 네,
0: 그 동생들에 대한
1: 그런 건
0: 장난을
1: 몰랐네요.
2: 처음
1: 바라보는 건지는.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3: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3: 보통
1: 의상도 네.
3: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3: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0: 네.
3: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3: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0: 오.
3: 이제 입어 달라고 제가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그래도.
1: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3: 라이더
1: 라이더,
3: 자켓.
1: 네, 오토바이 탈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었죠.
0: 계속 아니, 괜찮다고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살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 저희를 네네,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 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0: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0: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그래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2: 뭐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보여.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빨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알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락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김가용 초단은 대체 뭐 하는 분이냐? 네. 그 한국 무용을 했다는데 그전에는 뭘 했느냐? 그래서 나도 잘 모른다. 네. 같이 춤을 춰본 적도 네. 없고 누구랑 춤을 추는 거 본 적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여자한테 과거에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게 또 실례 아니냐. 오죽하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도 있지 않느냐 그랬지요.
1: 네. 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거 맞고요. 네,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했고요. 현재는 대학로에서 사내연애보고서라는 로맨스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 아이돌 그룹 출신이고 연기까지 하고 네. 있군요. 어쩐지 연기자 티가 나요. 자, 이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의 명인전. 자, 그럼 대국실에 가서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아, 예? 얼핏 보면 쌍둥이가 나왔나? 하지만 아닙니다.
1: 오, 닮았어요.
0: 예, 근데 네. 자신들도 서로 마주보면 이게 웃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게 부모님이 전혀 다릅니다. 오. 네?
1: 네.
0: 먼저 경기미녀 소리꾼 국악계의 이단아 조선의 아이돌 네. 국가 무형유산 경기미녀 이수자 이희문 판단입니다.
1: 네.
0: 유명한 소리꾼이신 고주랑 명창의 아드님이십니다.
1: 네.
0: 아실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 네,
0: 자
1: 아이돌.
0: 오늘 의상 대단합니다.
1: 네. 이 색깔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0: 그렇죠. 그러나 컬러풀하고 아주
1: 네.
0: 저는 아, 환영합니다.
1: 네.
0: 이런 자세
1: 네.
0: 그 복장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1: 그쵸, 그쵸.
0: 성의 없이 뭐 네. 티셔츠 입고 반바지 입고 네. 이런 것보다는
1: 네.
0: 네?
1: 국악계의 패셔니스타예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1976년생이고요 그룹 싱싱의 멤버입니다.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졸업
0: 네.
1: 그다음에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했습니다. 2010 중앙대학교 강사, 2010 서울예술대학 국악과 전공 강사, 2011 숙명여자대학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수상 경력 당연히 화려합니다.
1: 네.
0: 2005년 제32회죠. 이 춘향 국악대전 민요 부문 최우수상
1: 네.
0: 같은 해입니다.
1: 네.
0: 제13회 서울 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1: 네.
0: 민요 부문 대상.
1: 오.
0: 대상이에요. 2010년 제16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1: 네.
0: 종합 부문. 이야 이게 뭡니까? 뭐 군수상이 아니에요. 대통령상.
1: 와, 역시, 네? 네.
0: 2021년 서울시 국악 부문 문화상
1: 네.
0: 이외에도 한 78개가 더 상이 있었어요.
1: 네, 엄청나죠.
0: 예,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가가지고
1: 네.
0: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019년에는 KBS 도어라인 오방간다에 출연해서
0: 네.
1: 파격적인 스타일과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2021 KBS 드라마 구미호 레시피에도 출연했습니다. 노래로는 허송세월 말어라, 제비가, 얼씨구 두른다, 또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곡이었던 그 사나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자,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1: 네.
0: 약간 산만한 두리번데이고 지금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건데 이제 대국에 들어가면은
1: 네.
0: 예, 집중을 하겠지요.
1: 네.
0: 쇼리 7단,
1: 네. 네?
0: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7단,
1: 네.
0: 82년생이에요.
1: 오, 네.
0: 본명의 쇼리란입니다.
1: 네.
0: 이 소씨입니다. 소준섭 씨. 네?
1: 네.
0: 개원 조형예술대학 제품 디자인과 졸업을 했습니다. 곡도 많아요.
1: 오, 네.
0: 사랑.
1: 네.
0: 에너지. 톡톡.
1: 네.
0: 랄랄라.
1: 네.
0: 슬램덩크. 굿타임.
1: 네.
0: 헬로 썸머 등.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히트곡이 많습니다.
1: 네, 맞아요. 또 저희 국악방송에서는 소리를 배웁시다에 출연했고요.
0: 오, 예. 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드라마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2014년 트라이앵글, 2016년 옥중화,
0: 와, 네.
1: 2017년 도둑놈 도둑님, 그리고 2018년 내 사랑 치우기. 네, 여기에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 일반인과 결혼해서
0: 네.
1: 붕어빵 같은 딸 이재를 두고 있습니다.
0: 난 일반인과 결혼해서 붕어빵을 낳다는 줄 알고 붕어빵 같은 딸을 네,
1: 네
0: 그렇겠지요.
1: 네. 네. 또 지난 4월부터는 딸 이재와 함께 너튜브를 시작했고요.
0: 우와.
1: 네. 그리고 오는 7월에는

0: 여기 이희문 팔당과 같이 공연도 예정 중입니다.
1: 아, 이 두 분은 닮기도 했지만 친한 사이군요. 네. 이제 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네. 미안하대 이제 쇼리를 아, 네. 잘못 발음 하나 하시는데 이 키가 작다는 쇼티
0: 네.
1: 예, 예. 아. 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아무리 그렇게 뻗쳐봤자 네? 작긴 작습니다만은 하지만 네.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 아, 전 세계에 마찬가지죠. 네. 2m 안 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0: 아,
1: 네? 커봤자 뭐 네. 얼마나 크고 네? 네? 키 또 작다고 세금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네. 피바람 올 때 다만 몇 방울이라도 덜 맞습니다.
0: 아, 아,
1: 그런
0: 네.
1: 장점이 있지요.
0: 네.
1: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0: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1: 네.
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들 인사 후 일단 인사를 하시고
0: 네.
1: 자리에 예, 경례.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공손하게 인사를 마쳤고요. 그러면 네. 포석 8알
0: 네.
1: 예, 포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석도 중요하지요.
0: 네.
1: 뭐 1선, 2선보다는 네. 중앙 쪽에 한 4선, 5선이 네. 좀 편안하고 유리합니다.
0: 네.
1: 뭐 8알이니까
0: 네.
1: 다양하게
0: 네.
1: 네, 포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
1: 자, 그러면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쇼리 7단부터 네, 지금 손 마디마디 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중요하지요. 긴장됐기 때문에
0: 네, 맞아요.
1: 풀어주면 됩니다.
0: 잘 풀어요.
1: 네, 네, 금방 네, 네, 충분히 풀겠다.
0: 네.
1: 맞습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0: 네,
1: 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0: 네,
1: 네, 자,
0: 네,
1: 좋아요. 자, 그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첫 수기 때문에
0: 네.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1: 나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네. 네. 이런 정도
0: 네.
1: 소위 얘기해서 간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0: 네.
1: 간을 본 겁니다.
0: 네.
1: 자, 오 독특한 타법이에요. 장지 타법. 제일 긴 손가락. 자, 와 그러나 역시
0: 네.
1: 주거니 받거니.
0: 네.
1: 나도 이렇게 할래.
0: 네. 비슷하게 흘러가고
1: 비슷하게.
0: 있어요.
1: 자, 과연 저게 득점을 할 것인지.

0: 오, 수리칠단.
1: 와, 시원하게.
0: 네. 네?
1: 와.
0: 어, 감각이 있어요, 네, 수리칠단이.
1: 잘하실 것 같아요.
0: 네. 네. 어, 지금 장지 타법, 제일 이제 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타법인데, 저거는 사실 잘, 어, 프로게스를 안 쓰는 수법인데, 어. 이제 2면 8단, 저게 편하다.
1: 네.
0: 뭐, 그건 네. 자유입니다.
1: 네.
0: 정확도에서 좀 떨어지지요.
1: 아~
0: 자, 어, 과연. 아, 저거 보세요. 네?
1: 깩!
0: 네, 깩수가 나왔어요. 네. 저게 이제 정확도에서 문제가 있긴 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러나 첫 네. 수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초반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풀리면은, 네. 이제 멋진 수가 나올 겁니다.
1: 네, 아직 모릅니다.
0: 자, 자 효리 7단 기세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좌하귀에 속점을 야, 아, 저 아. 지하를 깠어요. 네,
1: 네.
0: 아. 와, 본인의 알을 깐. 효리 7단. 네.
1: 이희문 8단은 처음부터 노래를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0: 네. 네,
1: 당국대 동물자원학과 입학 후에는 연예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뮤직비디오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2000년 일본 동방방송전문학교에 들어가 지역 비디오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0: 오, 네, 그 감각과 이 실력을 인정받은 거지요.
1: 네.
0: 그 일본 뮤직비디오 제작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네. 제의도 받았는데 네. 대학 담당자의 실수로
1: 네.
0: 이제 유학 비자를 이제 취약 이 비자로 네. 바꿀 시기를 놓쳐가지고
1: 네.
0: 놓쳤으니까 이제 결국은 강제 출국 당했다고 합니다.
1: 아우.
0: 기분

0: 들어왔겠지요. 네, 집에서 쫓겨나도 기분 찝찝한데. 네. 하지만 국내로 들어와 우여곡절 끝에
1: 네.
0: 네, 전화위 보게 됐어요.
1: 네.
0: 노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1: 어쩌면 더 좋은 그렇죠. 일일 수도 있죠.
0: 네. 네. 그게 이제 전화위 보기예요. 네. 네. 자. 자. 그래도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1: 네.
0: 네? 오. 과연 난 그 한 점보다는 지금 이쪽에 몰켜 있는 아! 어떻게 저 사이끼로 빠지나요?
1: 네. 네.
0: 자, 쇼리 7단. 어. 차례를 또 이동합니다.
1: 네.
0: 네. 적극적이에요.
1: 네.
0: 네. 해보겠다.
1: 네.
0: 양보는 없다. 자, 과연!
1: 아! 네, 보통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좀 오버를 하시면
0: 네.
1: 이게 좀 이런 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불안하니까.
1: 네.
0: 네. 이제 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겠다.
1: 네.
0: 서로 뚫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0: 자, 이희문 8단 네. 지금 약간 뭐 한두 점 차이입니다.
1: 네.
0: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뭐 두 점 차이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중앙에
1: 정확하게
0: 네, 중앙을 노리는 게 좋아요. 네. 그 아 저 같으면 저 한 점보다는 그렇죠.
1: 네, 좀 많이 바꿔서 있는 곳에.
0: 네. 그 네 점 있는 네.
1: 뭐 하나라도 맞겠죠.
0: 예, 그러면 그렇죠. 뭐 하나도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2: 와우.
0: 하나도 안 걸렸네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그 장지타뽀 가운데 손가락이 저게 정확도가 떨어져서
1: 아.
0: 최근에 와서는 거의 안 쓰는
1: 아. 에,
0: 자세입니다만은
1: 안 쓰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이제는 네 검지타법으로
1: 아.
0: 네. 네, 소심했어요.
1: 네.
0: 자, 뭐 하나 걸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역전이 한번 네. 저게 이제 1타 2, 3득이 나오면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1: 검지타법을 아무래도 좀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 네.
0: 그날 또 안 되면
1: 네.
0: 현장에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별걸 다 해보네요. 자, 엎드려 쏴 자세! 지금
1: 네.
0: 두 대국자가 착각을 하는 게
1: 네.
0: 일발 무슨 한 방에 끝내겠다.
1: 네.
0: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냥 서서히.
1: 네.
0: 이 네. 판은 넓지 않습니까?
1: 네.
0: 공간은 넓으니까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좀 접근해서
1: 네.
0: 또 간도 보고 말이죠.
1: 네.
0: 이러면 어떤, 근데 그런 정도
1: 네,
0: 제가
1: 네.
0: 원하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하실 때 이제 선택으로 저쪽으로 네. 넘어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네, 이런 꽥수가 나옵니다.
1: 네.
0: 이제 꽥수가 네. 나오니까 꼭
1: 수비를
0: 내가 잘했다기보다 네. 상대의 네. 실수를 유발하는
1: 네.
0: 그것도 작전이에요.
1: 네.
0: 자, 이번엔 공격할 수 있죠. 가까우니까. 자, 이거 성공의 일입니다.
1: 어떻게 그렇게 비껴갈까요?
0: 별꼴이 반쪽입니다. 네. 이게 저럴 수가 있죠.
1: 네. 쇼리 7단은
0: 네.
1: 지인들이 아내가 이상형이냐는 질문에
0: 네.
1: 망설임 없이 완전 이상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0: 남자가 사는 법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할 때 망설여서 절대 안 됩니다. 뭐 3초 생각하고 대답하다가 이혼한 사람 여러 봤습니다.
1: 네.
0: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 있지요?
1: 네.
0: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 역시 망설이면 큰일 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하지. 뭐 속내는
1: 네.
0: 아유, 평생 살았으면 됐지. 뭐 다시 태어나까지 또 살아. 지겹게. 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절대 티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사는 법.
1: 네.
0: 예, 미니 특강이었네요.
1: 네. 내가 찾던 사람. 제발.
0: 이문 8단.
1: 네.
0: 네? 의상만 멋있어요.
1: 네.
0: 허허. 지금

0: 욕값도 못하고 있는 이 이문팔단. 과연 그거 뭐 하나 맡고 있습니까?
1: 네.
0: 자. 그렇죠. 오! 네. 와. 압도적인. 야, 네. 나 슈리 실단이야.
1: 네. 아주 시원했어요.
0: 예.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제스처. 네.
1: 네.
0: 예. 그럴 만합니다. 네. 지금 그 쇼리 칠단은 사석이 네, 세열.
1: 네.
0: 사석 세열.
1: 네.
0: 네.
1: 엄청 유리하죠.
0: 그렇습니다. 이 문팔단 떨렁 하나 남았어요. 네.
1: 그럼 잘 도망 다녀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0: 뭐 도망 가봤자 뭐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 문팔단입니다.
1: 네.
0: 본인 차례도 몰라요, 지금.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아 가지고 말이죠. 네. 본인이 뭐 해야 되는지
1: 네.
0: 앞이 안 보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도 공격하네요. 네. 이거 뭐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에휴, 꽤으로 끝나네요. 네. 쇼리 7단의 1차전은 완승입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준 알까기 명인전 국악계의 이단아 경기 민요의 이희문 8단대 그리고 이희문의 도플갱어
1: 네.
0: 쇼리 7단과의 알까기 대국 2차전
1: 네.
0: 네, 보시겠습니다.
1: 네.
0: 자 역시 흑선으로 쇼리 7단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네 손가락 풀고 승부욕이 있어요.
1: 네.
0: 쇼리 7단 네. 저거 보세요. 대충 가는 게 없습니다.
1: 네, 진지해요.
0: 진지해요. 자세가 문양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과연. 아쉽네요. 저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강했으면.
1: 네. 그래도
0: 뭐 한두 점은 득점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네, 않습니다. 네. 자,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의
1: 네.
0: 알까기.
1: 그래도 네,
0: 네 그런 정도
1: 네.
0: 아주 실수는 아닙니다.
1: 네.
0: 자 과연 기세 등등 들어놓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전 자세가 좋습니다.
1: 네.
0: 한수
1: 네.
0: 소중하게 생각하고
1: 네.
0: 하나의 실수 자책하고 자학하고 네. 그러면 다음 주 반복 안 하면
1: 네.
0: 됩니다. 네. 그래요. 뭐 하나 진짜 멋진 수 하나는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0: 이 힘을 발단 일값을 해야지요.
1: 네.
0: 네. 자
1: 멋있게
0: 과연
1: 와 저 사이로 나가기도 참 힘든데.
0: 일부러 저 사이로 한번 까박으려면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1: 사이로 이렇게.
0: 참 안 풀리는 날입니다. 오늘 일진이.
1: 네.
0: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뭐 크게 뒤지진 않았습니다.
1: 네.
0: 현재까지.
1: 네.
0: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두 점을 노리겠다.
1: 네.
0: 파기 될지, 뺏기 될지,
1: 네.
0: 빼기 될지는
1: 네.
0: 지켜봐야 되겠죠.
1: 네.
0: 네. 이제 이 문팔단은 손님 실수, 쇼리 칠단의 실수를 바랄 거예요.
1: 네.
0: 제발, 간절한 소망!
1: 약했어요.
0: 그러면
1: 네.
0: 이 문팔단은 어떤 선택을, 그거 한 점.
1: 쇼리 칠단은 이 틈에도 손가락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0: 그 자세 좋아요.
1: 네. 네. 네.
0: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네.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네. 과연 네 저겁니다. 저 세 점을 노리는 건데 과연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됐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1: 네.
0: 이문 팔단 드디어 네. 멋진 한 수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천하다 이문 네
1: 와.
0: 그렇습니다. 천하의 이문이 이런 정도는 보여줘야죠.
1: 네.
0: 이야
1: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0: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연구했거든요.
1: 간. 네.
0: 어! 저 한 점 바로? 용납 안 하겠다. 네. 처리하겠다.
1: 와!
0: 어, 깨끗하게?
1: 네. 네. 깨끗하게 잘.
0: 와! 잘하네요. 수리칠단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네. 무승부네요.
0: 네. 어, 그러니까. 네. 뭐 잘했다 봤죠?
1: 네.
0: 어떻게 이문 팔단?
1: 네.
0: 지금 뭐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어, 6대 6입니다.
1: 네.
0: 네. 언뜻 봐서는 수리칠단 잡수를 것 같은데? 약간 의심하나? 이건 뭐 전 국민이.
1: 지금 혹시 아, 알을 빼지 않았나 아, 지금 의심하고 예, 있어요.
0: 저거는. 어,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1: 네, 지금? 위에서도 계속 카메라가 그럼요. 돌아가고 있었어.
0: 많은 제작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 지금 발견했나요?
1: 아.
0: 네, 이 손에 있는, 네,
1: 오.
0: 어떻게.
1: 네, 네,
0: 오, 그거로. 네.
1: 저게
0: 그거로
1: 유리하죠.
0: 두 점을, 네, 그렇습니다. 과연 조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수를 어렵게 본인 알을 꿰그. 네? 아, 이런 경우가 있네.
1: 아, 안타깝습니다.
0: 그러나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어, 몰라요. 네. 포기하지 말고. 어, 자, 코너에 몰려있는 102점. 아, 그 한 점을 일단 가볍게 힘이 너무 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살짝.
0: 살짝.
1: 아,
0: 약간 과히 아, 사석작전 한 네. 점이 유리하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한 점이 유리하기 때문에
1: 네. 네. 농개타법
0: 네 그거 고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일단 네 알까기 집중해야지. 이미 사석된 거 그거 왜 신경 쓰고 그래요. 지금 이분 발달은 엄한데 지금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선택은 이수입니다.
1: 오
0: 네
1: 오.
0: 아 자신이 없었어요. 네. 뭐 그런 정도
1: 네. 네. 쇼리 칠단은 키는 작지만 팔 힘이 좋아서 고등학교 때 팔씨름 원정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내에서는 1, 2등을 다툴 정도고요.
0: 오, 진짜 저 보세요.
1: 네. 어, 최양락 사범님도 팔씨름 잘하셨나요?
0: 아, 저는 팔씨름보다는 입씨름.
1: 아, 네.
0: 아마 입씨름으로 도장 깨기가 있었다면 네. 충청권에서는 제법 날렸을
1: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0: 뭐 힘으로 지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뭐 딸리는데 장사 없지요. 네. 하지만 말로 지는 거는 못 참지요. 끝까지 쫓아가서 메롱이라도 해야 네. 잠을 잤습니다. 메롱 네. 앞에 장사 없지요.
1: 네. 묘하게 기분이 나쁘죠.
0: 네. 네. 네. 바로 저겁니다. 아우 키우세요. 키우면서 쭉 빠집니다.
1: 네.
0: 네. 아... 자. 이제 이제 중반전입니다. 네. 그래요. 자, 과연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처리를 해야 프로지요.
1: 네.
0: 와, 오! 멋진 수, 풀다운 수. 네. 그래, 이게 프로의 수야.
1: 네. 멋있었어요.
0: 아, 자랑스러운 얼굴. 네. 예. 와.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참 프로라는 게.
1: 네.
0: 맞아요. 어떤 때 보면 졸전이 프로가 왜 저래 그러다가도 네. 이런 멋진 한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아마 와의 차이점이죠. 이문팔단도 아마 멋진 수 네.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올 네. 때가 됐어요.
1: 네. 자신있게.
0: 네. 나올 때가 됐습니다.
1: 같아요.
0: 예. 자. 다음 수는 뭐더냐. 네.
1: 고민하고 있어요.
0: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 거리가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쇼리 칠단 못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1: 네, 지금 졸고 있었어요. 아, 너무 네. 이제 고민이 길다 보니까.
0: 네, 여유입니다, 사실은. 네. 이 상대 이 문팔단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1: 네. 네.
0: 저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본인 네. 수로 가야 됩니다.
1: 네.
0: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네.
1: 네.
0: 오, 이런 면이 있군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1: 네.
0: 아, 뭐 전화. 네.
1: 네. 네.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지금 갑자기 대고 가다 말고. 네.
1: 네.
0: 네.
1: 아, 지금 고민이 너무 길다라고 약간
0: 그런
1: 압박을
0: 거예요.
1: 주는 거죠.
0: 네. 사실은 절에서.
1: 네.
0: 오! 오!

0: 그 수로 결정했네요.
1: 네. 와.
0: 자. 과연 꾀기 안 나오고 성공을 할까요? 와. 너무 조심했죠.
1: 네, 아쉬워요.
0: 몸을 사렸습니다.
1: 네.
0: 이제 쇼리 7단이 앞서고 있죠. 네, 팽팽했던. 네. 네.

0: 백낙준류 검은고산조 감상하셨습니다. 이재화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자, 이 백낙준류 검은고산조가 백낙준 명인이 남긴 산조 음악을 복원한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어떻게 복원을 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1: 1999년도에 한국고음반연구회에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19분에 달하는 산조를 제가 음원을 복원을 했습니다. 유성기 음반이라서 네. 한 3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3장 6면이 나오게 됐죠. 예, 그래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0: 그걸 듣고
1: 네.
0: 네. 아니 그 복원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듣기만 한다고 다 복원이 됩니까?
1: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그때보다 지금 악기 조건도 달라졌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음정을 내기 위해서 그 궤도 좀 옮겨잡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0: 아, 그러니까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죠.
1: 네네.
0: 네. 그 백낙준류 검은고 산조와 현재 연주되는 검은고 산조는 좀 많이 다릅니까?
1: 그 백낙준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산조의 창시자입니다. 백낙준이.
0: 아, 네네.
1: 그래서 그분이 제자를 그 한 네 분을 두었어요. 안기옥, 신쾌동, 박석기, 김종기. 그렇게 두었는데 그 이제 제가 전공한 그 한갑특류는 한갑특 선생님은 박석기를 통해서 백낙준류를 전수 받으셨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신쾌동 선생님은 직접 친자 하셔서 받으셨고 그래서 백낙준이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그 중고제의 발원지입니다. 충청도가.
0: 네네.

0: 아, 그래서 그 음악들이 그 전라도, 경상도로 이제 가면서 전라도에 계신 한갑득 선생님과 신께동 선생님께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의 현행형의 산조가 된 겁니다.
1: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주할 때는?
0: 연주할 때는 그 조율이 또 다릅니다.
1: 조율부터 다릅니까?
0: 네. 그러니까 산조 음악은 지금부터 한 백수십 년 전에 생겨났고,
1: 네.
0: 그 산조 전에는 무엇을 연주했겠습니까? 풍류죠.
1: 네.
0: 지금 소위 말하는 정악입니다. 네. 그거는 한 200년, 3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낙준 그분들도 다 처음에는 그 풍류를 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조를 만들어내셔서, 그 충청도에서 발원한 그것이 전라도로 퍼져서 오늘날의 그 계면조 위주의 전라도 성음 위주의 산조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진양토가 엄청 빨라요. 진양 중머리는 많이 빠르고
1: 네.
0: 특히 진양이 많이 빠르고요. 업머리하고 자진머리는 지금 속도랑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1: 그러면 그 가락이 변할 때마다 차이가 훨씬 많겠군요. 빠르게 변화가.
0: 예, 그러 그렇죠. 앞부분이 진양조가 굉장히 거뜬거뜬해서 거의 현재의 중중머리 속도, 그런 속도로 가고, 조율도 그 풍류 조율이라서 그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1: 그거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거문고 연주를?
0: 검은고요? 검은고는 제가 66년도에 1966년도에 그 공교육 기관인 국악 중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갔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때 폭넓게 3년 동안 국악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즘에 말하는 정악과 산조, 한갑득 선생님을 그때 이렇게 친자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1: 그 한갑득 명의는 또 연주할 때마다 가락이 좀 달라졌다는 어떤 전설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내려오는 분인데 실제로 배우실 때는 어떠셨어요?
0: 그 판소리 사설에 눈만 꿈쩍여도 가락을 만들어내는 한갑득, 그런 그 사설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럴 정도로 정말 가락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제가 쭉 옛날을 회상해 보니까 선생님 30대 중반 그때까지 현재 전하는 그 가락들을 다 만드신 거고요. 이제 그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이제 이분이 훌륭하신 점이 대대로 음악의 명문가입니다. 한갑득 선생님이
1: 네.
0: 할아버지서부터 아버님서부터. 그래서 그 타고난 핏줄에 유전자가 DNA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선생님이 가야금도 하시고 다른 걸 하실 줄 아시면서도 일체 거문고를 만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거문고만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걸 창작을 하시는데, 그 당신 표현에 의하면
1: 네.
0: 암산을 하셨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1: 악기가 없이
0: 네네
1: 네.
0: 구음으로 암산을
1: 네.
0: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모님께서 판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거문고를 타실 때 즉흥으로 가락이 딱 나오면,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타시려고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럼 구음으로 사모님이 그거를 또 협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오는 가락도 있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가락들을 30대 중반 정도에 거의 완성을 하신 겁니다. 네.
1: 근데 선생님께서 중간에 이제 신께동 선생님께도 배우셨어요.
0: 네, 굉장히 교육자적인 품성하고 인자하셔요. 그래서 한갑득 선생님하고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대조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께동 선생님은 키도 크시고 마르신 데다가 얼굴도 이렇게 굴곡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한갑득 선생님하고는 성격적으로나 애무적으로 많이 다르신데, 지금 돌아보니까 음악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음악도요.
0: 네.
1: 음악을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다를까요, 두 분이?
0: 그러니까 한갑득 선생님은 키도 작으신 데다가 약간 꽃미남 같은, 네, 미남 같은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볼도 통통하시고 그 우락부락하신 면이 없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한갑득류는 가락이 단아하면서 성음이 그 이렇게 절묘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자연스러운 성음이고요. 또 음색이 굉장히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음색을 가지셨어요.

0: 그래서 그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그 무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께동 선생님이 돋보인다고 하고 일반 세인들이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랑방에서 들으면 한갑득 선생님 그래서 저 조금 그 과장돼서 제가 표현을 하면은 한갑득류는 웃고 들어가서 울고 나온다. 신께동류는 쉽게 말하면
1: 울고 들어가서.
0: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 이게 과장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정말 다른 두 분이셨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 거문고산조 보유자시지만 동시에 창작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악기 개량도 하셨어요.
0: 거문고는 일단 조성이 굉장히 국악기 중에서 거문고와 해금이 조변화를 많이 구성할 수 있는 악기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거문고는 조변화를 구성을 해도 개방현이 없으면 너무 멜로디만 연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개방현 수를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저음역을 보강을 하고.
1: 그럼 이름을 따로 붙이셨습니까?
0: 아, 그거는 예전에 국립과학원 원장이셨던 박일훈 원장께서 제 이름이 끝에가 화자잖아요. 그게 어울릴 화자고입니다. 어울릴 화자고 그래서 화현금이라고 이름을
1: 그
0: 붙여주셨습니다.
1: 개량한 거문고는 화현금.
0: 네.
1: 네. 그럼 이 화현금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은 당연히 직접 작곡을 하셨겠어요.
0: 처음에는 악기를 만들어 놨는데 연주할 곡이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당연하죠.
0: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쭉 했죠. 그래서 지금 한 10곡 가까이 독주곡이 있습니다. 네.
1: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0: 그 매력이 달라요. 이 화현금은 음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리고 조변화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가야금이 25연이 관연하게 들어가 있는데, 거문고는 6줄만, 오로지 6줄만 갖고 전통 악기만 갖고 승부할 때는 음향적으로 많이 이게 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관연하게 거문고가 들어가야 이게 그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뭐 양성과 음성의 중간 역할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참 조화시키는 면이 있어서 그 화현금이 더 창작 음악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이렇게 정말 한평생을 거문고와 함께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그 거문고 혹은 거문고 산조는 어떤 의미십니까?
0: 저에게 거문고는 그 하늘의 소리입니다. 네. 그 거문고는 그 요즘에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잡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자연적인 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주법상. 그래서 거기에는 비바람 소리도 있고 천둥 벼락 소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늘의 소리를 제가 연주를 하면서 그 연주자로서 그 하늘 소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연주자인 그 만들어 가면서도 또 귀로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그 완성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협되고 그런 제 자신을 갖다가 둥글게 나를 연마하는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다음 무대는 그럼 이재화류 거문고 산조를 들려주시는 거죠?
0: 예, 이제 이거를 제가 곡을 했는데
1: 네.
0: 거문고 기존에는 거문고 가락이 여기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가락도.
1: 네.
0: 왜냐하면 제가 연주자로서 비슷비슷한 가락을 연주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예, 요게 고거 같고 고게 요거 같고 잘못 넘어가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고
1: 네.
0: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이재화류는 그 기존에 그 거문고 가락을 하나도 넣지 말아야 되겠다. 네.
1: 어려운 결정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오늘 연주할 그 곡도
1: 네.
0: 거문고 가락은 없습니다. 기존의 거문고 가락은 없습니다.
1: 새로운 음악을 저희가 듣게 되겠군요.
0: 네, 뭐 가야금 가락을 제가 얹었을지언정
1: 네.
0: 거문고 가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요.
1: 그럼 이번 음악은 들을 때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들어봐야겠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제 음악은 거문고는 춤동작이 수반이 돼야 그 다른 악기하고서 못 느끼는 멋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뭐 이렇게 춤추는 듯한 그런 동작도 넣고
1: 네.
0: 저음을 많이 보강을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1: 지금 너무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무대는 이 부분을 좀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이재화류 거문고산조 함께 감상하시죠.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이주행 씨입니다. 이주행 씨는 남성 가야금 병창의 맥을 잇고 또 가야금 병창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고 합니다. 가야금 병창의 매력이 소리와 이 가야금의 가락이 함께 어우러지는 맛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대를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 병창 연주자 이주행입니다.
2: 단풍질이 보고 지제 공명원지기 희고라 인사를 불러.
1: 저는 민속음악을 좋아합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 산조의 매력과 판소리의 매력을 두 가지 다 전달해야 하는 전공입니다. 그 매력을 잘 전달해서 대중들에게 감동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성 가야금 병창의 맥을 잇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새로운 가야금 병창의 레퍼토리 곡들을 많이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때요 공명선생 주유전하시는 말씀 바람은 천공지 조하온데 인력으로 어찌 하오리까.
1: 그렇지.
0: 성사는 제천이요 모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 하년 후에 천이야 어찌여리. 500장졸만명 하여 주옵시면 노숙과 남병 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리다. 그때요

간 전색은 청명한데 미풍이 부동이라 말이 맞지 못하야 삼경시 푸난풍설 깃발을 움직인다 주유밥 이 정

단식왈. 사람의 달조 하나는 귀신도 난치기라 마니로래 두어서 넌 동호회 화근이요 일찍 죽여 후안 없이 옳다하고 소성정봉급 비불러 수고로 나나 장단에 묻지 말고 제갈량의 머리를 한 걸에 댕키롱 배우라 철길을 내어주니 철길을 내어주니 서성은 패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에 달려들어 서면을 바라보니 집기장사는 단풍질이 보고 지제 공명은 지기 희거라 군사를 불러 묻는 말 그놈 군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시느냐 저 군사였자오대 저 군사가였자오대 바람으로 든 후 머리 굴고 발 벗고 이놈으로 가더이다 두장수 분을 내어 서성총봉이 분을 내어 오강변 내려가니 허근근창 파물결은 휴유흥헌데 공명은 거리 묻혀라

0: 구체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스마트팜 혁신밸리.
1: 장모님 이미 따시고 있어요?
2: 빨간 놈만 따라고?
1: 네.
0: 특별한 일꾼의 도움으로 농사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1: 쉬엄쉬엄 하세요.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그 제가 또 얼음물 좀 챙겨놨으니까 또 드시면서.
0: 장인 장모의 예쁨을 받는 귀농 4년차 임대농 기득 씨.
1: 오늘 엄청 딴 거예요 지금.
3: 네.
1: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어우 아버님 다 따셨네 빨간 걸로.
0: 요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데요.
1: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4: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죠.
5: 도필지는 시점.
0: 임대 기간이 끝나 자립해야 하는 요즘이 임대농인 기득 씨에겐 가장 중요한 시점. 머리 아픈 시기라는데요.
6: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7: 뭐 하는 거야? 46.
6: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지 뭐 하는 거야?
7: 사실 오늘 나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아니, 오늘만큼은 좀.
6: 맨날...
7: 아니 오늘 힘들었잖아.
6: 뭐야?
0: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가장의 무게.
6: 이걸 벌려면 토마토 몇 개를 따야 돼.
0: 치킨으로 덜어보려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7: 아니야 그럼 맛있게 먹자. 어?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 줄게.
6: 아 됐어.
7: 뭐래? 한번 먹어봐.
6: 맛은 있네.
1: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일상. 매일 농장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1: 도망자라네. 와 이거 진짜 순과의 전쟁이다.
0: 가족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하는 고군분투가 늘 행복하다는 기득 씨. 기득 씨의 대추 방울토마토 농장으로 함께하시죠. 새벽 6시에 시작되는 하루. 힘찬 출발선에 온 가족이 함께합니다.
7: 같이 먹지. 몸이 좋아 토마토. 내가 만든 특제.
6: 나 토마토
7: 우리 진짜.
6: 질려. 너무 많이 먹었어.
7: 응?
6: 오빠 먹어요.
7: 두 개 맞고 온다.
0: 직접 키운 대추 방울토마토는 아침에 단골 메뉴.
1: 내가 만든 토마토 특제 우리 한번 먹을까?
8: 연이도 토마토 먹을래요?
1: 토마토 먹을 수 있어? 맛있다 진짜.
0: 보고 있으면 먹고 싶은 게 극률.
6: 됐어?
0: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7개월 아들 재원이와
8: 한 입만 줘봐.
0: 결국 한 입만을 외치는 귀여운 아내 가희 씨.
1: 맛이 어때?
6: 맛있어.
1: 맛있어? 양껏도 보이잖아. 재원이 조금 크면 아빠가 줄게.
0: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기득 씨의 가족입니다.
6: 오늘 뭐해?
1: 오늘 수확해. 수확량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
6: 많이 나올 거야.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네. 다들 힘들지 않을까.
1: 그래서 내가 얼음물하고 음료수 같은 거 좀 잘 얼려놓고 충분하게 좀 드시라고?
6: 그래 그래.
1: 아 배고프다. 아빠 이제 출근하고 갈게.
8: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토마토 많이 따고 오세요.
1: 아빠 뽀뽀 한번 해줘. 아빠도 안 담글 거야? 조금만 해줄게.
0: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귀여운 아들과 다시 침대로 가 눕고 싶은 마음은 애써 눌러야 하는 법.
8: 아빠,
1: 아빠, 아빠 가지 말라고? 아빠 가지 마?
6: 아빠 당긴다고.
1: 안 돼, 아빠 가야 돼. 아빠 가지 마. 알았어, 아빠 갔다 올게.
8: 아빠, 화이팅!
1: 화이팅! 나 다녀올게.
8: 네. 아빠, 빠빠.
1: 빠빠.
8: 빠빠.
0: 배웅을 받을 때마다 가장의 무게를 느낀다는 기득 씨. 집에서 농장까지 차로 20분이면 도착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급합니다.
1: 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확하는 날은. 왜냐하면 또 수확하다가 또 시간이 모자라 또 다 못 끝내고 하면은 또 일정이 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는 작업이 있고 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좀 계획대로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수확하는 날은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마무리 수확이 한창인 요즘 가장 걱정은 일손.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동을 다른 농부와 나눠서 농사짓는 기득 씨. 총 2,000제곱미터 정도의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지만 할 일은 태산입니다. 농장에 오면 밤새 스마트팜 시스템이 잘 돌았는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1: 오늘 경제 한번 먼저 볼까? 뭐야? 알람이 떴지? 관수 실패? 왜 이러지? 뭐야? 왜 들어가다 말았어? 이거 뭐야?
0: 토마토 재배에 절대적인 양액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인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1: 지금 밸브 다 열려있는데?
3: 열려있고.
0: 관수를 제어하는 밸브며 관수통을 확인하는 기득 씨.
1: 뭐가 문제지?
0: 특히나 수확을 해야 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1: 이게 이물질 껴있네. 저번에 청소했는데 이게 벌써 끼나? 이거 필터가 막히니까 그 비료 양액에 물이 공급이 안 된 것 같아요.
0: 수확 때문에 바빠 잠시만 방심해도 이렇게 티를 내는 스마트팜. 다행인 건 시스템이 농장 환경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준다는 건데요. 때문에 출근과 동시에 프로그램

0: 을 확인하는 건 기득 씨의 가장 중요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1: 이번 3구역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리게이션 지금 관수가 되고 있다. 나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면 또 이게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뭐 AS를 요청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들어가고 있네요.
0: 스마트팜 시스템과 기득 씨의 노력으로 무럭무럭 자란 대추 방울토마토. 이번 달만 벌써 10번째 수확입니다. 평소엔 기득 씨 혼자서도 충분하지만 수확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기를 늦출 수도 당길 수도 없는 수확. 최상의 토마토를 수확해야 한다는데요.
2: 보면 빨리 왔네.
3: 빨리 와야죠.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2: 네가 그래도 그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제는 좀 잘 쉬었어?
3: 네, 오늘 잘 쉬었어요, 덕분에.
0: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를 함께 수료하고 농사를 준비하며 일을 도와주는 본원 씬. 바쁠 때 큰 도움을 주는데요.
2: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보고 오셨나요? 아,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부터 좀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0: 일손 구하기 힘든 시골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건 기득 씨의 노하우.
2: 빨간 건 다 따시면 돼요. 네. 아, 저번에 오셨어요? 아버님은요? 아,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수확은 시장에 내보낼 거거든요.
4: 그러니까.
2: 빨갛게.
4: 빨간 거?
2: 네, 그다음 꼭지 이씨. 이게 색깔이 한쪽 면에 안 드는 게 있어요.
4: 그거 따러요?
2: 이거 따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색깔이 들 겁니다.
0: 기득 씨 집 근처에 살면서 가끔 손자도 봐주고 농사일도 도와주는 장모님은 구세주나 다름없습니다.
2: 장모님 이미 따시고 계세요?
5: 빨간 데만 따라고?
2: 예.
5: 아이고, 겁나게도 많이 달렸네.
2: 네, 오늘 좀 날씨가 덥고 많이 좀 열매가 많이 달렸네요.
5: 열매가 많이 달렸어?
2: 네.
6: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5: 이게 뉴시오.
6: 덥죠? 서서히 하셔 더우니까. 아이고 그냥 각시 매개 살인이라고 그냥 있으시네.
5: 예? 있어. 엄마도나 열심히 따라오고.
6: 아이고 그래도 이야기라도 좀 해야 그냥 덜 힘들지.
0: 한여름 고온의 하우스에서 나이 든 어르신들이 방울토마토를 따기란 쉽지 않습니다. 젊은 기득 씨도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는 환경. 장인 장모님은 힘든 내색 없이 늘 묵묵하게 일을 해주신다는데요.
7: 처음에는 마음에도 안 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고 짠하고 그래요.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0: 작년 기득 씨 집 근처로 이사. 손자도 봐주고 일도 도와주시죠.
5: 이건 이제 선대 내갖고 보낸가?
2: 예. 자, 아버님은 좀 창업을 가까우셨는데 잠시 좀 쉬었다 하세요. 예.
7: 그래.
2: 이제 쉬어야 또.
7: 맞아.
2: 예.
0: 장인 장모님 덕분에 수확철 일이 급할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2: 어머니 많이 따셨어요?
7: 네.
2: 어우 많이 따셨네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어우 많이 따셨네요.
7: 이쪽으로 해야 될까?
2: 아 예, 제가 갖다 볼게요. 예. 야 많이 빨간 걸로 잘 따셨네요.
7: 양이 많이 작구나.
2: 오늘 엄청 딴 거예요.
7: 네.
2: 아, 아버님 내두세요. 제가 할게요.
7: 아, 무거우니까.
2: 네. 어, 아버님 잘 따셨네. 빨간 걸로 해가지고.
0: 장인 장모님께서 힘을 보태주신 날엔 수확량도 어마어마한데요. 힘을 보태주신 걸로도 모자라 특급 간식을 준비해 오신 장모님.
1: 장모님 표 토마토 뿌야.
6: 이게 좋아. 토마토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1: 예.
6: 토마토가 빨개지면 네. 의사 얼굴이 파래진대. 열리세리도 좋고.
1: 예.
6: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네. 다른 과일도 사과도 물론 좋아하고 그러는데 토마토를 조금 먹어.
1: 또 맛이 더 진해지고 맛있어졌네요.
0: 사위가 토마토 농사를 짓고 난 후로 토마토 찬양을 하시죠.
1: 회사 쉬질 않으시고 이러세요. 제가 아니,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6: 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예. 사람들 같지.
1: 아, 예.
6: 학률을 못 내니까
1: 아유.
6: 시간을 조금 더 해야지.
1: 제가 뭐
6: 아버님. 아니 자네가 어. 근데 편하게 자면은 꼭 저기 뭐냐 돈을 더 넣어주더만 그러지 마라.
5: 요금만 나와도
0: 일을 도와주실 때면 시급 이상의 충분한 용돈을 드린다는 기득 씨. 어색할 수 있는 장서 사이가 돈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1: 아, 맛있네요.
0: 혹시나 더 무리하실까 한낮의 열기가 더해지기 전에 기득 씨 장인 장모님을 퇴근시킵니다.
1: 왜 덥지 않으셨어요?
7: 덥지.
1: 네. 네. 그래. 갈수록 더 더워져가지고.
7: 진짜 여름이.
1: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 돌아가십시오.
0: 사실 기득 씨가 방울토마토 농부로 설 수 있었던 것도 처가 식구와 아내 덕이었습니다. 성남에서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던 기득 씨. 힘들어하던 기득 씨에게 귀농을 권유한 건 아내 가희 씨였는데요. 주말 부부로 김제에서 농사를 지었던 기득 씨와 약학 박사로 동탄에서 신약 개발을 했던 가희 씨. 기득 씨가 농사에 실패했을 때도 뒷바라지하던 가희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육아휴직에 들어섰고 기득 씨는 진짜 가장이자 농부가 되었죠.
1: 광진아 왔어? 오늘 수확할 거 많지?
8: 수확할 거 많지.
1: 야 이게 다 돈이다 돈. 선별을 몇 시에 하게?
8: 선별? 4시? 5시?
1: 아, 그러면 내가 한 2시 반 정도 할게. 아니, 3시 정도 할게, 그러면. 3시 정도.
8: 많이 땄어? 많이 땄네.
1: 적당히 딴 것 같은데. 꼭지만 안 떨어지면 이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8: 많이 땄네.
0: 마음이 맞아 함께 스마트팜을 임대한 광진 씨와는 경쟁하면서도 의지하는 사이.
8: 몇 명이서 따고 있어?
1: 아침에 장인 장모님 따시고 지금 두 명. 거의 끝났어.
8: 네 명?
1: 어, 거의 끝났어. 두 줄 남았어. 두 줄 남았어.
8: 남았어?
1: 어. 왜?
8: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1: 왜, 왜, 왜.
8: 너무한 거 아니야?
0: 우와, 수확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 이게 알이 커서 그럴 거야.
8: 커졌어.
1: 어, 알이 커져서 아마 그럴 거야. 1번과 2번과 많이 나올 거야, 아마.
0: 양은 물론 품질에서도 자신 있는 올해 농사.
1: 충분해, 이 정도면?
8: 충분해.
0: 그간의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토마토입니다. 작년엔 실수도 많았고 토마토 가격도 안 좋아 직격탄을 입었었는데요. 슬럼프에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공부했는데 올해는 맛도 양도 다 잡았죠.
1: 무지하게 덥다.
0: 오늘 작업량은 대전에 있는 청과시장으로 갈 물량. 경매가를 잘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일하는데요. 문제는 농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었다는 것.
1: 야, 오늘 이게 무슨 날이 왜 이러냐 오늘?
8: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1: 나 진짜 정신없어 죽겠다, 진짜.
0: 토마토 꼭지를 따는 것을 귀찮아하는 MZ세대를 위해 꼭지 딴 대추 방울토마토를 상품화시켰지만 청과시장으로 가는 물량은 꼭지가 붙어 있어야 값을 잘 쳐줍니다. 수확부터 포장까지 좀 더 신경 써야 하죠.
1: 23 플러스 76 플러스 44 143.
9: 몇 개 나왔어요 이번에?
1: 143개.
9: 143개?
1: 진짜 시장 보내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이야.
9: 지난주보다 두 배 나.

0: 두 배, 그치 두 배, 70개 나왔으니까 두 배 더 되지.
1: 김제에서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가는 차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견고하게 포장해야 한다는데요. 그날 오후.
2: 아, 형님 혹시 네. 저도 티켓 한 번만 실어주실 수 있나요?
0: 아, 제가 오늘 실을게요. 오늘 제가
2: 감사합니다.
0: 늦게 끝난 만큼.
2: 나의 영웅이요. 나의 영웅이요.
0: 네, 마무리하고 오늘 퇴근할게요.
2: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0: 예.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좀 부탁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부탁받을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 기득 시간은 토마토 농사 외에도 상추, 딸기 등 다양한 품목을 농사짓는 임대농들. 농사지은 물품을 모두 한 차에 상차해서 대전 청과물 시장으로 보낸다는데요. 수확량이 많아 가장 늦게까지 일한 사람이 그날의 상차 대원이 되는 게 이곳의 규칙. 장비와 수확물들이 기득씨 소유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조심해서 일을 하곤 한다는데요.
0: 돈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하루 종일 앉아있을 새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귀농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지만 귀농에서 가장 좋은 점은 해질 땐 퇴근한다는 것. IT 기업에서 일할 땐 매일 특근에 야근에 집에 가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기득 씨에겐 귀농의 최장점이죠.
0: 지원아, 아빠 왔어.
4: 아빠다!
0: 지원아. 아빠 보고 싶었어?
4: 아빠.
0: 아빠, 지원아. 일로 와. 아빠한테 와.
4: 아빠.
5: 아이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4: 아빠 스마트 많이 탔어요.
0: 오늘 많이 탔어.
6: 응? 좀 덥던데 어땠어요? 오늘? 일하는 거?
0: 오늘 딱 본보기였지. 이제 날씨가 갈수록 더워지니까.
6: 맞아, 일하기 쉽지 않았겠다.
0: 땀은 너무 흘리고 있지. 나 이제 씻고 나올까?
6: 알았어. 저녁 먹어야지.
0: 오늘 반찬 뭐야?
6: 황태 북엇국이랑 그다음에 도토리 오이무침이랑 엄마가 해주신 갈치조림.
0: 내가 좋아하는 반찬들이네.
6: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좋아하고 좀 건강식도 잘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씻고 나와요.
0: 알겠어. 나 먼저 씻고 나올게.
1: 남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학 박사 아내.
6: 안경 좀 벗어봐.
0: 아, 나 그렇게 많이 심해?
6: 근데 진짜 심해.
0: 오늘 선별하다가 수건에 쓸렸나?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나 그렇게 부딪힌 적은 없는데.
6: 근데 이거는
0: 연고발효 정도야?
6: 내가 보기에는 연고발효 정도야.
0: 아, 진짜? 약간 살짝 따갑네.
6: 따갑지?
0: 좀
6: 약간 화상 입은 느낌이야. 그래서 나 아까 탔냐고 물어본 거야. 선크림 발라.
0: 어디서 그랬지?
6: 수건 문질렀어?
0: 수건 엄청 문질렀어.
6: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톡 두들려서.
0: 수건도 문질러. 이것도 막
6: 하지 말고
0: 문질러가지고 땀이 막 비오듯이 아프게 안 보이더라고.
6: 됐어.
0: 진짜로.
6: 됐어.
1: 음식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건강식으로만 준비하는데요.
6: 땅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0: 이제 부동산도 좀 전화해서 좀 알아보고. 나도 이제 여기 나가는지 이제 정말 거의 한 1년 남았거든. 그래서 이제 땅도 좀 알아보고 이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6: 땅만 있을 수가 없어.
0: 땅만 사기에는 또 시설비나 또 시설을 올려야 되는데.
6: 여기서 평당 100만 원.
0: 평당 100만 원이면 1800만원 10억이거든.
6: 그러니까 10억이잖아.
0: 숫자들이 뭐
6: 10억이 누구?
0: 10억 있으면
6: 엄청난
0: 쉽지 않아. 이 농업이라는 게 진짜 지원 사업 없으면은
6: 맞아.
0: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1: 1년 후면 임대가 끝나는 상황이라 부부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0: 됐습니다.
1: 됐습니다.
0: 아빠, 엄마 밥 먹을 동안 좀
1: 놀아.
0: 놀고 있어. 밥 먹고 금방 안아줄게.
2: 쑥쑥 자라는 아들을 보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하는데요.
1: 오빠 우리 주말 보고 2년 했잖아. 그땐 진짜 이런 밥을 먹는 게 꿈이었어, 꿈.
2: 아침과 저녁을 함께 맞이하는 게 꿈이었던 부부. 귀농의 온전한 가족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아내까지 김제에 내려왔지만 임대 기간은 끝나가고 땅은 부부에게 큰 숙제가 됐습니다.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짓는 방울토마토 농사.
3: 금방 자라네. 와, 이게 진짜 순과의 전쟁이다, 진짜.
2: 스마트팜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지 않냐는 오해를 많이 받지만 작업 현실은 비슷합니다.
3: 이거 엄청 작은데.
2: 모종을 심는 것부터 순을 자르는 것 등 하나하나 손이 가야 한다는데요.
3: 어차피 이 순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적심을 한 자리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순들이 자라잖아요. 이건 한 번에 따주면 되는데 이게 따도 계속 나요, 이게.
2: 스마트팜이란 농작업의 자동화가 아니라 농업의 정밀화를 돕는 도구. 작물이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재배 환경을 찾는 것뿐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는 데 드는 노력은 일반 농업과 마찬가지라는데요.
3: 한두 개 자를 줄 알았더니 뭐 계속 나오는데 이거? 와, 양이 어마어마해. 지난주에도 이거 잘랐는데 이게 또 생기네. 와, 이게 수확을 엄청 잘했나 보다.
2: 그중에서도 겨순 제거는 꼭 필요한 일. 영양분이 겨순 줄기로 분산되면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못하고 줄기 성장만 하게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는 겨순 제거를 수시로 해야 하죠.
3: 야, 씨. 장난 아니다.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거는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라도 귀찮아하지 않고 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아, 정말 여기 수확하면서 정말 잘했다. 끝까지 하나도 딴 거잖아요. 그래서 자를 때마다 아, 잘 땄네, 잘 땄네, 잘 땄네 하는 생각하면서 따고 있습니다.
2: 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엔 기득 씨처럼 초보 농부들이 많습니다.
3: 댓글아, 안녕. 잘 지냈어?
4: 오랜만입니다.
2: 이곳에서 딸기 농사를 시작한 택균 씨.
4: 저도 이제 딸기 끝나고 다음 작기 준비하느라고 육묘하고 있었거든요.
3: 아, 육묘.
4: 내년에 딸기 되려고 키우는 것들.
5: 딸기는 그냥 잘라갖고 하면은 그 다음에 딸기가 돼.
3: 그럼 그 형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5: 그렇죠. 자가복제예요. 바나나랑 똑같아요.
3: 괜찮네. 이 토마토 이런 거는 좀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좀 이렇게 태화하고 좀 그대로 안 되는데. 괜찮네.
5: 그래서 계속 요거 하느라고 농장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나저나 요거 뭐예요?
3: 아니, 너 좀 먹으라고.
5: 안 그래도 딸기만 밥 먹이느라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3: 아, 그래, 맛있게 먹어.
5: 해야 되는데.
3: 괜찮아요.
2: 이곳에 있는 농부들의 관심사와 고민은 비슷합니다. 자립을 앞둔 고민이죠.
5: 그러면 형님은 토마토 1년 짝게 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3: 일단 지금 많이 고민이야. 일단은 땅도 지금 솔직히 내가 좀 알아본 뭔지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5: 그렇죠.
3: 그래서 땅 좀 최근에 한번 좀 알아볼까. 지금 이제부터라도 좀 알아볼까 지금 서치를 하고 있고. 너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서?
5: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착을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땅이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있는 건 아닌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제주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 친척분 한 분이

0: 아, 여기 아직 풀려서 더 있고 싶은데.
1: 그러니까.
2: 군대로 치면 훈련소나 마찬가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음 같아선 쭉 있고 싶지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인데요.
1: 얼마 정도?
3: 한 1200평이 채 안 돼요. 왜냐하면 양쪽 도로 빠져나가고 두 필지를 사면 예, 예. 2300 몇십 평 나옵니다.
1: 이 땅은 괜찮은 땅이거든. 제가 배운 바로는. 예. 혹시 이런 땅들은 바로 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3: 지금 13만 원에 내놨는데 네. 제가 어제 확인을 하니까 네. 12만 5천 원까지 아... 지금 급하니까 팔겠다고 해요. 이러면 예. 빨리 결정을 해야죠.
2: 임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땐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땅 매매.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거기에 괜찮은 땅이 눈앞에 있으니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데요.
1: 뭔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땅이라도 좀 먼저 알아보고 또 이런 지원 사업들도 알아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조금 준비 좀 해야 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 땅 매매가만 생각하면 좋은 기회.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기득 씨가 찾은 곳. 오랜 멘토의 농장이라는데요.
1: 안녕하세요, 대표님.
4: 안녕. 오랜만이야?
1: 예. 이게 이번에 새로 키운 거예요?
2: 가희 씨가 기득 씨에게 스마트팜 농사를 권유한 후 기득 씨는 방울토마토계 1타 강사인 김태훈 농부의 산도농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1: 미스트는 좀 어떠세요?
4: 미스트는 초반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온도 올리려고 웬만하면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어. 미스트가 있는 경우는 되게 막 그 생산점 쪽이 완전히 좋거든. 네. 근데 사용하지 않은 곳은 약간 별로 안 좋아.
1: 저도 나중에 온실을 짓게 되면 정말 이렇게 봄철 우리나라 날씨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 장비라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태훈 씨 같은 농장을 만드는 게 기득 씨의 꿈.
1: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알다시피 핸드폰 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땅도 슬슬 이제 좀 알아봐야 되고 또 시설도 신중하게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너무 망설이지는 마.
1: 네, 알겠습니다.
4: 일단 계획서는 바로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내년 3반기 6월까지라면 내년 3반기까지 그 사업을 어떻게든 받아놓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올해 말까지는 일단 땅을 어떻게든 알아보고 네. 내년 초에 이제 그 패키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야.
1: 네.
4: 그걸 받아놓는 게 바로 시작해야지.
1: 네.
4: 또 내년 6월 끝나면 또 막 중간
1: 시간이 좀 시간이 뜨죠.
4: 네. 그 시간 없애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
1: 참 고민이에요, 지금.
4: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
1: 아, 맞네요.
4: 그러면은 결코 막 어려움 당하진 않거든.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
1: 네.
4: 그럼 잘할 것 같아. 네.
1: 감사합니다.
2: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기득 씨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언. 기득 씨도 좀 더 전투 태세를 갖추려 합니다.
5: 같은 경우는
1: 네, 예.
5: 이게 스마트팜 할 수 있는 자리가 다 한정이 돼 있어요. 다른 곳이 감기
1: 네.
5: 예, 짠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하수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덕이나 황산
1: 네.
5: 뭐 백구 정도
1: 네, 예.
5: 뭐 어떤 작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2: 중요한 건 땅의 활용성. 스마트팜 건설이 가능해야죠.
5: 필지 검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이쪽은 네. 좀 괜찮고요. 이 두 나온 필지가 이 검산동.
1: 가깝네요. 시내나?
5: 가깝죠.
1: 네.
5: 예, 이쪽에 땅이 나와 있는 게 이 두 필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 아, 한가운데도.
5: 예. 가격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좀 무난하지 않을까.
1: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5: 평당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5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두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네. 한 필지짜리는 가격이 좀 싸고요.
1: 네.
5: 원래 시세대로 나오고
1: 네.
5: 두 필지는 실제 없어요.
1: 그렇죠.
5: 많지 네. 않습니다. 네. 한 돈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1: 네.
5: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나왔다고.
1: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반듯하고
5: 네.
1: 또
5: 좋죠.
1: 마을과 가까워서 통신 그 가설이나 이런
5: 가설이나 다 되죠.
1: 돼 있고
5: 네. 이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바로 들어간 접근성도 좋습니다.
1: 네.
5: 시내하고도 가깝고요.
1: 한 2.5톤 차, 뭐 덤프트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5: 예, 예, 그렇죠. 충분히.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2: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0: 하면서 새로운 스마트팜 건설을 위한 적합한 땅을 찾고 초보 귀농인을 위한 대출, 지원 사업 등을 알아보고 있는 기득 씨. 가장이자 농부로 자립하려는 기득 씨를 챙기는 건 역시 장모님뿐입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재원이 왔어요.
2: 아, 모셨었네.
3: 재원이
2: 모셨었네.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4: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재원이 왔어요.
3: 분호 왜 이렇게 커?
4: 와. 아, 대박. 꾹 열어봐.
3: 이.
4: 완전 열어보라, 완전 열어보라.
2: 하이 사랑 장모님이라고.
3: 꼭꼭.
4: 너무 그냥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2: 일로 와. 그 밥 먹을까요?
0: 사위 사랑이 듬뿍 담긴 문어. 기득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여름 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위를 위해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힘을 합쳐 준비했다는데요.
4: 데카.
3: 와, 엄청 시원하잖아. 데카.
4: 근데 그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
0: 건강한 재료를 구해 오전 내내 요리에 힘쓰시고도 행여 사위 입에 안 맞을까 걱정하는 장모님.
2: 엄마, 엄마 들러 와요.
3: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5: 어우, 아이들은.
4: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라.
3: 빨라 좋네요, 정말.
2: 아, 진짜 맛있어.
6: 아빠.
4: 아빠. 아빠. 아빠. 엄청 더웠지, 공장에.
3: 네, 아, 오늘.
4: 어우, 어제 다 더워가지고.
3: 네.
4: 어우, 그냥 땀으로 그냥.
3: 148스나
4: 가격은 잘 나왔어.
3: 가격은 좀 기대만큼은 좀 못 나오긴 했는데
4: 요즘에 네. 수박 나고 참이 나고
3: 네.
0: 기득 씨 부부 편히 먹으라 손주까지 봐주시는 장모님은 역시 없어선 안 될 든든한 지원군.
3: 대박. 이번 작기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좀 많이 수확하실 때
2: 진짜.
3: 다른 데 도와주셔가지고 올해는 좀 풍성하게 좀 열매를 수확하지 않았나.
2: 맞아.
3: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장모님 사랑이 듬뿍 담긴 건강 밥상을 선물 받은 기득 씨. 푸짐한 상차림을 다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요.
2: 오빠가 하루 재원이를 오로지 봐보고 내가 토마토를 수확을 하는 게 어때?
3: 너 토마토 할 수 있겠어?
2: 왜? 왜 못해?
3: 장난 아니야.
2: 왜?
3: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2년 경험은 있어야.
2: 2년?
3: 그래도 최소 1년 경험이 있어야 그래도 좀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2: 밖에 뭐 맞는 거 같은데.
3: 맞다고?
2: 어. 비닐 소리 들린 거 같은데. 문 밖에. 뭐 시켰어?
3: 사실 얘기해.
2: 봐봐. 뭐 왔잖아.
3: 아, 네.
2: 왔잖아.
0: 야심한 시각. 집으로 뭐가 배달 온 걸까요?
3: 누나 사실
2: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3: 146박스잖아.
2: 아니 지금 그리고... 밥을 먹은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지 뭐 하는 거야?
3: 사실 나 오늘 나한테 이거 좀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오늘만큼은
2: 맨날...
3: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2: 아니
3: 나도 오늘
2: 지금 몇 시야? 몇 시인데 지금 이래?
3: 지금 10시 24분.
2: 어?
3: 아직 11시도 안 됐어.
2: 아니 애만 재우면 이렇게 뭘 시켜놔.
3: 아 난 좀 오늘 같은 날 좀 영.
2: 아니 왜 위로를 왜
3: 통닭 먹으면서 좀
2: 왜 위로를 맨날 치킨으로 얻으려고 그래.
3: 대화 좀 하고.
2: 하, 이것도 얼마야. 하, 요즘 진짜 치킨값도 올랐는데 지금 또 이것도 순살로 지켰어? 국산이야? 어머나 세상에.
3: 이거 오늘 좀 자기가 좀 미술 그 3만만 잘못
2: 콜라도 추가한 거잖아 이거 지금.
3: 사이즈 콜라잖아.
2: 사이즈 업했어 지금.
3: 이거 오늘 힘들었잖아.
2: 이게 뭐야?
3: 한번
2: 이걸 벌려면 토마토는 몇 개를 따야 돼.
0: 아내 몰래 시킨 치킨. 아무래도 건강식보단 치킨이 맛있죠.
3: 약간의 깜짝 파티 있어.
2: 왜 이게 깜짝 파티야?
3: 아니 갑자기 와서 맛있게 먹는 거지.
2: 이 말빨만 늘었어 사람이.
3: 아니 맛있게 먹자. 어? 먹어봐. 응? 먹어봐.
2: 맨날 먹어 그래.
3: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2: 아 됐어.

0: 뭐래?
1: 맛은 있네. 진짜 매주 이러는 거 진짜 좀 아니야.
0: 그냥 이제 줘.
1: 맛은 있네.
0: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1: 진짜 맛있어.
0: 맛집이네.
1: 맛은 있냐?
2: 2년간 주말 부부로 지내며 주문 음식에 길들여진 남편. 남편을 위해 매번 건강식을 요리하지만 아내 입에도 맛있는 건 치킨인가 본데요.
1: 아 진짜 이러지 마.
0: 아빠 이렇게.
1: 나 계속 다이어트 해준단 말이야.
0: 맛있으면.
1: 아 칼로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2: 이런 게 또 재미라면 재미죠. 다음날 어제의 야식 기운으로 힘을 낸 기득 씨. 오늘은 나 홀로 수확입니다. 인터넷 주문을 받은 꼭지 없는 토마토를 수확해 배송해야 한다는데요.
3: 바로 먹을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아, 꼭지 없이 판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차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당일 수확, 당일 발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선한 토마토를 드시면 소비자님도 아시거든요. 이게 언제쯤 따서 보냈는지.
2: 방울토마토의 꼭지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옛말.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경우 신선도와 꼭지의 달림은 관련이 없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습니다. 되려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다죠.
3: 택배가 들어가서 양식을 받고 가끔씩 중간에 두 개가 툭 튀어나온 경우가 수량하게 잘했는데 두 개네요. 보니까 중간에 두 개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주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체크하게 잘했네요. 이런다니까요. 이래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2: 나름 신경 쓴다고 하는데도 실수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택배 작업이 기득 씨에겐 아직까지 어렵기만 한데요. 꼭지 없는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면 수확 작업도 빨라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꼭지의 무게가 덜어져 더 많은 토마토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인기가 많다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인기 상품, 토마토즙입니다. 장모님이 해주신 토마토 주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가공을 시작한 토마토즙. 알이 작은 토마토를 가공업체에 맡겨서 제작했는데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3: 이게 여간 이게 성가신 일이 아닌데 또 해야죠. 해야 되고 또 제 토마토를 이렇게 얼음살이 또 구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2: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양은 수확해서 시장 경매 보낼 때와는 달리 택배를 직접 보내야 합니다.
4: 3kg짜리 드릴게요. 네. 15kg짜리. 네.
2: 송장 붙이는 마무리 작업까지 직접 해야 하지만 시시각각 변동하는 경매가와 달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죠.
3: 꽤나 무거운데?
2: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기득 씨에겐 작지만 소중한 판로입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안녕히 가세요. 네.
2: 기득 씨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이유. 바로 가족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한다는데요. 오늘 새 식구가 찾은 곳, 김제의 유명 관광지 벽골제입니다.
1: 여기가 벽골제야?
3: 내가 우리 처음 오지.
1: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처음 왔잖아.
3: 제가 잡기 마련이니까 좀 여유가 돼서 온 거야.
1: 그러니까 대박. 너무 진짜 자연적이네.
3: 그러니까.
1: 아 진짜 너무 좋다.
3: 너무 좋아.

0: 강화람 벽골자에서 즐기는 작은 여유.
1: 이 평야의 한가운데 이게 있을 줄은.
2: 이게 있다는 게 저기 소나무 봐봐. 나무가 진짜 이뻐.
1: 또 그늘도 적절하게 있어. 너무 좋은데?
3: 잠깐 엄마 아빠 보고 올게.
1: 지원아, 너 잠 자는 거 아빠가 안 건드릴게. 응. 이게 너한테 최선인 것 같다. 응. 여보, 쌍용 여기 있다, 쌍용.
2: 와, 대박.
1: 와, 대박.
2: 와, 진짜 커.
1: 대박. 야, 진짜 멋있다.
2: 우와, 아, 진짜.
1: 와, 너무 좋다.
2: 쌍용 맞네, 벽골제 쌍용.
1: 재원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2: 그니까, 재원이가 잘.
3: 하지만, 엄마, 아빠의 데이트.
0: 네.
1: 나 머리 좀 정리 좀 하고. 응.
2: 오빠가 그거 다섯 손가락 좀 펴줘.
1: 하나, 둘, 셋.
0: 한 번 더.
2: 약간 역광인데.
0: 사랑스러운 아들 재원이의 엄마 아빠로 사느라, 농부와 농부의 아내로 사느라 바빴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연인 시절로 돌아간 부부.
1: 한번 밀어봐.
2: 목룡이와 춘향이 된 느낌.
1: 여기서 지병서 보이게 한번 해봐.
2: 저 지병산이 보이게 해주라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1: 무서워?
2: 아니 진짜 무서워. 무서워.
1: 깼다.
3: 재원아.
1: 재원아. 재원아. 아빠. 엄마 아빠 혼자 놀았어? 오고고. 우와, 이거 어디야? 어디야? 일몰. 일몰.
2: 와.
1: 와.
2: 여기 무슨 길이야?
1: 함께 영원하길.
2: 우리
1: 우리 가족.
2: 우리 식구. 영원히 함께 영원하길
1: 바랍니다.
2: 와.
1: 너무 좋다.
2: 너무 좋아.
0: 일상 없는 생활에 파묻힌 남편을 위해 강단 있는 선택을 하고 내조해준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최고로 소중한 가족들이 있기에 멋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최고의 농부를 꿈꾸는 기득 씨.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붉게 익은 대추 방울토마토처럼 희망찬 내일이 올 거라 믿습니다.
2: 아빠한테
1: 왜 안 해?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0: 흥령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 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5: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6: 예?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6: 그래, 이 정도면 됐다.
5: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6: 황공하옵니다, 전하.
5: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6: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6: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5: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 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5: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5: 그럼 악학별좌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6: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갖고.
5: 정녕 그렇단 말이오.
6: 예, 전하.
5: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6: 예?
5: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소.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7: 예, 전하.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0: 초대가 마련되었어요.
1: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2: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소.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4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직접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하도 마음 둘 곳 없어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날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낼수록 님의 생각 뼛속에 드는구나.

0: 행가 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은 이오날 백발한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온들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나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너 금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소냐.
1: 걸 쓰고

영화에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타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영화도 클래식으로서의 영화는 아마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영화는 영혼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상미, 잠시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짜릿한 해방감,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대리만족까지 영화는 가장 사랑받는 대중문화입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했던 1970년, 80년대 암울했던 시기에는 파격적인 영상 언어로 시대의 민낯을 담아낸 작품들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리얼리즘의 탄생,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한국 영화사에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장호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이제 이장호 감독님 하면 이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잖아요. 경아, 오랜만에 함께 누워보는군. 아, 이게 이제 1974년도인가요? 그때 개봉했던 영화 별들의 고향에 나온 대사죠.
1: 우리 김현철 씨는 연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막 네. 힘을 줘가서 하는데 네. 신선희 씨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주 나른한 목소리로 경아 오래간만이고 같이 누워보는 거였는데
0: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우들이 이제 후반 작업을 할 때
1: 그렇죠. 후진호군이죠. 예.
0: 그렇게 이제 신성희 씨가 연기를 하셨고 목소리는 이강진
1: 성우 이강진 씨가
0: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0: 흥행작이었죠.
1: 네. 제 첫 번 데뷔작인데 네네. 최인호 작가의 별들의 고향이 신문소설로 조선일보에 네, 연재했었거든요. 예, 예. 그때부터 막 장안에 화제가 돼가지고 책이 뭐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 금방 슈퍼 베스트셀러가 됐죠. 아, 그 덕분에 영화 만드는 것도 쉽게 그 감독이 데뷔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0: 그럼요. 요즘에는
1: 제작자가 먼저 찾아와서 제작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아, 저는 인생의 네. 그 체인의 덕으로 지금까지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0: 아닙니다. 1974년도에 감독으로 데뷔하셨으니까 벌써 반세기를
1: 그렇습니다.
0: 걸으셨는데요.
1: 20대 후반에 영화를 만들었으니까요.
0: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나게 변화가 느껴집니다.
1: 많이 다르죠. 뭐. 지금 한국 영화 보면은 뭐라 그러죠? 낙원이죠, 낙원. 제가 조감독 시절에는 항상 신문에 한국 영화를 평하기를 할 수 없이 물고 또 넘어져야 되는데 한국에서 가장 뒤떨어진 거는 한국 영화하고 한국의 정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한국 영화는 뭐 아주 산업, 한국 경제가 발전하듯이 네. 따라서 발전하면서 산업화의 어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죠.
0: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네, 영화산업 활성화에 이제 힘쓰고 계신데요. 또 최근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네. 조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나이 먹으니까 네. 영화 후배들이 자꾸 대접해 주느라고 감투를 자꾸 씌우는데 사실은 돈도 안 주고
0: 돈 안 줍니까?
1: 그냥 이름만 겁시다라는 식이니까 네네네네. 별로 부담은 난 느끼진 네네네. 않아요.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성격상으로 봐서 세계에서 좀 그 희소가치가 있는 네. 그런 영화제. 네. 뮤지컬 영화제가 아니고 국제음악영화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악에 관련된 영화들의 대부분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영화고 그래서 은근히 자랑스럽기도 해요. 네, 네. 네. 그 청풍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인데 주변 환경도 아주 좋고 그래서 그 제천국제영화제 그 내세우는 문구가 참 재밌어요. 물 만난 물 만난 영화 바람 난 음악
0: 야, 물 만난 영화
1: 바람 난 음악
0: 그러니까 물 좋고 바람 좋은 그렇죠, 데라서 그렇죠, 네. 이장훈 감독님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필모그래피를 쭉 살펴봤더니 진짜 장르의 경계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1: 네, 많아요. 좀 그런 편입니다.
0: 청춘물부터 예, 흔히 에로 영화라고 하는 네. 상업 영화, 그다음에 진지한 작가주의 영화까지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러 장르에
1: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감독 데뷔한 후에 음악 기질이 좀 곤태감이 좀 많은 기질인데 했던 비슷한 작품을 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전편과 다른 작품을 또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늘 하다가 보면 결국은 경계를 넘어서 장르를 넘어서 네, 영화를 네, 네. 만들게 되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변덕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중간에 꼭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기가 온다든지 장애가 와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 동안에 충전 기간이 되는데 그때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별들의 고향은 철없이 영화가 뭔지 모르고 만들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영화 감독이라는 게 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다가 대마초 사건으로 활동을 무기한 정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못했거든요. 그때 심각했죠. 그래서 가만히 영화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자꾸 시사회 가서 보다 보니까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질 못하고 있네. 내가 겪은 현실은 이런데 영화의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화가 보여주는 한국 현실, 그다음 진짜 한국 현실
0: 따로 있었죠.
1: 따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했더니 군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한국 영화가 비참한 현실 리얼리즘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자꾸 북한으로 가서 악용당하거든. 남한의 현실이 이렇게 가난하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지 못하게 가난을 묘사한다든지 또 군인의 부패, 공무원 부패, 또 사회적 리더들의 부패를 그리지 못하게 하니까 영화가 그릴 수 있는 게 뭐 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런 영화가 되니까 현실을 그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 기회가 온다면 리얼리즘 회복을 해야겠다. 그렇게 만든 게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 그 영화가 의외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0: 흥행적이었습니다.
1: 인기가 있어가지고 흥행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절 찾아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영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감독들이 막 강하게 많이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2, 3년 있다가 우리는 10년 내야 겨우 감독을 했는데 뭐 재주들이 좋으니까 2, 3년 지나더니 영화 만들기 시작하는데
0: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1: 한국 영화의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리얼리즘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나는 일종의 뭐 블랙리스트라 그럴까요? 요 경계 인물이 됐어요. 너무 사회 비판에 앞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작자들이 자꾸 기피하게 되니까 대마초 걸렸을 때 고생한 생각이 나서 이거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무릎과 무릎 사이 만들면서 오우동 만들면서 다시 히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판이 들리잖아요. 그 예술 영화를 또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0: 맞습니다.
1: 자꾸 그렇게 번복하다가 내가 정작 제작을 하면서 이제 직접 제작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는 돈 벌 욕심이 앞서니까 흥행도 안 되고 영화 감독으로 자꾸 쇠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0: 1974년에 데뷔작인 별들의 고향을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아주 명작이 됐습니다.

0: 감독으로 데뷔하셨을 때 나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29이신 거 그러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어떻게 그 나이에 이제 감독으로 데뷔할 때가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아까 네. 서두에 얘기했듯이 친구를 잘 만나서 최인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다녔거든요.
0: 아, 그렇죠.
1: 최인호가 작품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서 쉽게 감독이 됐고 어제 내린 비까지 히트 치니까 기고만장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고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나 된설이 맞은 게 이제 그 대마초 사건입니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매맞을 때가 있구나. 근데 매맞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한테 충전이 되는 기간이더라고요. 갑자기 막

0: 뭐가 용서 좀 치면서 나도 모르게 아. 아침밥을 먹다가 야 영화 만들고 싶어 미치겠다 마누라한테 네. 그 얘기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에너지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 한국 영화 리얼즘 회복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아까 한 것처럼 아, 거기서 정신 차리면서 아 내가 이 시기에 심성이 삐뚤어지면 안 되겠다. 여령 선생이 그 최윤호하고 가까워가지고 최윤호가 날 데리고 여령 선생한테 자주 갔었는데 여령 선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여령 선생이 아, 그 이장호가 아주 좋은 거 발견했다고 소위 화장실론을 말씀하시는데 재래식 농촌의 재래식 화장실 들어가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 악취를 못 느낀다. 그런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들어가면은 악취가 느껴진다. 지금 이장호가 한국 영화의 악취를 모르다가 신선한 공기를 마신 거니까 그거를 다음 영화 만들 때 활용하라 그러더라고. 네. 그때 참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아 리얼리즘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바람 불어주는 날 만들었는데 그게 영향이 컸죠. 남의 영화를 보면서 배운 게 참 많거든요.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 왜 그 영화들이 뇌리 속에 많이 남아 있고 자전차 도적 길 뭐 이런 그 제목들도 기억이 나고 그 영향이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 속에서 나와서 많은 영화 화면을 만들었다고 저는 지금 회상하고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영화를 추구했고 또 거기서 사람들한테 내 영화가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한눈 팔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영화의 감옥에 갇혀서 일생 동안 다른 데 갈 수가 없었어요.
1: 4년간의 활동 정지 기간을 이제 지내고 나서 재기의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바람 불어 좋은
0: 네, 예.
1: 캐스팅이
0: 화려하죠. 네, 네.
1: 안성기, 김성찬, 이용호, 유진, 임혜진, 김영애 등등.
0: 또 최불암 선생, 네, 박원숙. 네, 네. 와.
1: 이게 시골에서 상경한 세 청년의
0: 세 명의 청년의 얘기죠. 네, 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0: 내가 이제 작품을 찾는 중인데 최일남 선생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네, 네. 최일남 선생의 중편 소설에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읽다가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도시의 이야기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농촌 청년들에서 너무 내가 무지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무작정 상경한 청년들이 서울 변두리 개발 지역에서 어떻게 고생하고 살면서 지네들의 우정을 지켜나가나라는 그 내용인데 아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했을 때 뭐 DJ, YS, JP 다 정치적으로 복권되면서 민주화의 봄이 온다 뭐 이랬을 때 근데 그때 내가 미국 시인인데 존 러스킨이라는 시인의 시집을 보다가 하나님이 날씨를 만들었을 때 다 사람을 위해서 좋은 날씨를 만드는 거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1: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0: 바람이 불어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그걸 읽다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말이 딱 생각났어요. 그것도 아마 어느 시에서 발견했을 텐데 그렇지 지금 민주화의 봄이 오고 보니까 바람이 막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제목이 어떤 우리 집단 사회의식에 뭘 건드린 것 같아요.

0: 제목만 갖고도 그때 사람들의 정서에 딱 빠져떨어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바람 불어 좋은 날은 이제 최일남 선생님의 원작 네. 우리들의 넝쿨을 영화로 그렇죠. 만드신 거고요. 별들의 고향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친구이신 최인호 선생님.
0: 최인호 예. 네.
1: 또 어둠의 자식들은 이초령 선생님의 맞아요. 작품이에요.
0: 예. 그 처음에는 그게 황석영 씨의 이름으로 소설이 나왔어요. 어둠의 자식들하면 황석영인데 네. 근데 나중에 계약을 하려고 내막을 보니까 황석영 씨가 네. 사실은 이건 내가 쓴 게 아니고 이철령이라는 이동철이라는 맞으면 현장에 윤락 여성들 앞서서 하는
1: 삐끼라고
0: 삐끼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데 펜프 같은 네네네. 역할 네. 그런 진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쓴 소설인데 무학이다 그 사람 학력이 없다 네, 네. 근데 그 자기가 그 소설을 읽어보고 이거 대단한 소설이다 해서 출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줬다. 그래서 이제 이철령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가지고 어둠의 자식들 3부작을 계약을 하고 그 3부작은 끝내 결국은 첫 작품 나가자마자 어둠의 자식들 나가자마자 정부에서
1: 못 나오게
0: 다시는 예. 이 제목을 못 쓴다. 그러니까 속편을 만들려 그러는데
1: 어쩌면 다시 투가 안 되는 거죠.
0: 예, 보이콧도 반려당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국영화진흥책으로 하도 제작을 안 하니까 기피하니까 제작사지 강제로 1년에 4편을 만들게 분기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에 4편을 만들어야지 외국 영화 수입할 수 있는 호텔 주니까
1: 영화사이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영화 제작들은 외국 영화를 들여와야만 이 저기 만회가 되는데 할 수 없이 한국 영화 제작을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더 비용을 절약하고 그 당시에 뭐냐면 필름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필름을 절반을 자르면 시네마스코프가 저절로 되니까 하여튼 나쁜 머리가 발전되는데 그거를 하프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프레임을 절반 나누는
1: 거.
0: 그러면 필름값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들죠. 않습니까? 예. 그 아주 돈 아끼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했는데 예. 그런 때에 한국 영화가 진흥책이 아니고 그건 더 후진책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영화 그만해야겠다, 영화 떠나야겠다. 그 정도면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엉터리로 만들어야겠다. 저절로 내가 갑자기 영화 안 만들겠다 그러면 제작자가
1: 왜
0: 고의적으로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위해서 영화를 망치자.
1: 엉터리로 이제.
0: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가짜 시나리오 써서 허가를 받고 제목도 바보선언이라는 엉터리 제목을 넣어서 영화를 망치려고 애를.
1: 바보선언이 그렇게 나온 거군요.
0: 그렇죠. 완전히 망치려고 애를 쓰고 해서 만든 게 바보선언인데 이게 엉뚱하게 실험영화처럼 돼가지고 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 망치려고 그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던 찰리 차플린의 슬랩스틱.
1: 네네네.
0: 그러니까 행동이 빠르게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건 네네네. 옛날엔 필름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촬영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손으로 돌리니까 네. 맞추지 못하고 했던 건데 그걸 영화에다가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치려고 한 거죠.
1: 근데 그게 또 그게
0: 편집하던 사람이 보더니 이번 영화는 아주 독특하다고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 형식이다 그러면서 한번 다시 보라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좀 엉뚱하고 이건 그냥 망치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수습하면서 네. 만들어가지고 바보선언이 됐어요.
1: 참 그 우여곡절이 많은 진짜 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의 작품 그 바보선언 첫 장면부터가 좀 파격적인데요. 네. 감독님께서 직접 나오셨죠.
0: 감명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망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습하려고 그래서 이제 변명거리로 영화 감독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영화다 해서 제일 첫 장면에 내가 옥상에서 떨어지죠.
1: 네.
0: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때 주제가가 나옵니다. 진명권이가 네. 창을 잘하거든요.
1: 그렇죠.
0: 국악이 예, 나오는 거예요. 예.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그게 나온다고.
2: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0: 이 영화가 네. 진짜 그렇게 파격적이고 이렇게 감독님 말씀처럼 망하려고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대중들에게 환호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1: 그러니까 그 영화 다 만든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네. 제작자가 흥행사들 잔뜩 데리고 와서 이장호가 오래간만에 봤는데 보여주는데 네. 영화 시작되는데 한 5분이 지나도 대사가 안 나와. 한국 영화는 처음부터 대사가 있는데 네. 대사가 안 나오고 어린애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자꾸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쯤 지나니까 문이 시사실 문이 자꾸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쓱 살짝 뒤돌아보니까 흥행사들이 다 나갔어. 이거 무슨 한국 영화 이렇게 된 거죠. 그 아. 다 끝났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모두 이제 느낌이 왔으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쓱 뒤돌아보니까 제작자가 고개를 팍 숙이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터지는 말이 야 깜짝하는 사이에 이장호가 영화를 완전히 망쳤구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영화는 창고로 들어가 버렸어. 창고로 들어갔는데 조감독들은 보기에 아깝거든. 예. 그러니까 조감독들이 자기 후배들, 영화과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보고 나서 이거 막 영화 아깝다고 그러면서 각 대학교마다 동호, 영화 동호회가 있었는데 그 동호회에서 시사회를 해달라 해서 자꾸 시사회를 몇 번 했어요. 네네. 대학가에 소문이 났어.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외국 영화를 붙였는데 흥행이 안 되거나 뭐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 다음 영화 기간 네네네. 사이에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네네네. 너무 좋은 영화를 붙이면 또 흥행이 길어지면 스케줄이 어긋나니까 한 일주일만 하고 끝날 영화를 찾다가 이걸 이제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 붙였는데 매진이 되기 시작하니까 한 달을 가니까 네. 뭐 방법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역주행한 거네요.
1: 그렇죠, 네. 역주행이죠.
0: 아 근데 말씀은 이렇게 웃으면서 유머러스럽게 하시지만 그 당시에 그 감독님 마음이 어땠을지가 참.
1: 아 모든 비극이라는 게 다 지나고 나면 희극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0: 네, 이제 감독님의 인생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감독님이 걸어오신 인생이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란만장하게끔 됐는데요.
1: 네, 좀 코믹하게 파란만장해요.
0: 근데 처음에 아 나는 영화를 해야 되겠다,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 계기는 어떤 겁니까?
1: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좀 열등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늘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게 아주 체질 속에 박혀서 열등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영화 검열관 출신인데 젊었을 때 네. 날 이렇게 맨날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지 뭐 하는 짓을 보니까 저 애가 잘못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넌 공부해야 소용없겠다. 근데 등록금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영화판에 가서 영화 일 같은 걸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영화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화 배우는 아니까 네. 아, 나 영화 배우를 만드시려고 그러는다. 기가 솔깃해가지고 좋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지인이니까 신상옥 감독님 처음에 유연복 감독님한테 얘기했대. 유연복 감독님이

0: 근데 그때 내가 신상옥 감독님 쭉 보면서 아, 참 잘생겼거든요. 저 사람이 배우 안 하고 감독을 예, 할까? 감독이라는 게 이제 뭐 한데 그 앞에서 내가 뭐 할래? 그럴 때 저 배우 하고 싶습니다. 아, 그거는 또 눈치 빨라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되더라고. 그래서 저 감독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상옥 감독이 아주 실망한 것처럼 하여튼 참 뭐 감독된다 그러지 시나리오 쓰는 놈 제대로 쓰는 놈이 필요한데 시나리오 쓰겠다는 놈은 없다고 그 소리를 했어요. 어쨌든 그 말 즉흥적으로 한 것 때문에 이제 연출부에 들어와서 아주 노동자가 된 거지 뭐 여기다 걸레 차고 망치 차고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1: 아버님이 검열관이셨기 때문에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원없이 보시지는 않았나요?
0: 그러니까 네. 그 아무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화 제목도 모르지 네. 스토리도 모르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보면 맨날 하는 요즘 아이들 하는 것처럼 저 나쁜 나라야 좋은 나라야 어느 편이야 뭐 이런
1: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0: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영화를 본 게 수없이 많이 본 거예요. 흑백 영화.
1: 네네.
0: 아,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체질화된 거. 그런 것이 결국은 내가 영화 감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고.
1: 그때는 아버님이 약간 배우 쪽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도.
0: 그렇지. 이제 아버지도 아마. 예. 신상옥 감독님 보여주면 아 그놈 마스크 좋다 하고 배우 시킬 줄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어쨌든 거기서 밀려나고 이게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내 좀 독특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중고등학교는 좋은 데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입시 되니까 얼마나 그 학생들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하고 네네네. 견주게 돼요. 너무 그 대학 입시에 대한 이 고민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어느 날 나도 참지 못해가지고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서 그 집에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이 잔뜩 있었는데 책을 뽑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으셨어요. 아, 예, 예.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광범위한데 대학 입시가 무슨 중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난 대학 입시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고 계속 소설 뽑아서 읽은 거예요. 톨스토이, 뚜르겐네프, 도스토옙스키 계속 발전해가면서 그다음에 또 독일 문학 프랑스 네네네. 문학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소설 읽은 것이 내 어렸을 때 잠재된 그 영화 단편들 이런 것들하고 합쳐가지고 영화 감독 생활의 어떤 에센스를 맛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맞습니다. 예. 근데 대학에서는 건축학을
0: 아주 건축 미술이 꿈이었죠, 저는.
1: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여기 모두 주고 싶다. 네. 이게 이제
0: 이게 대학 2학년 때 신필님 들어가면서부터 네네. 아마 이거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일기.
1: 예.
0: 꿈은 높고 훌륭한 사람은 되고 싶고 영화판에 들어가는데 영화판 현실은 전혀 그 내가 보기에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 같지 않고 절망 속에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일기죠.
1: 근데 그 이 읽어보면은 네. 대단히 예술적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왜냐면 중간에 삽화 같은 게 네. 직접 그리신 거죠.
0: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 나는 워낙 글씨가 악필이에요. 무슨 계약서를 써도 이게 얘가 성인이야 뭐 국민학생이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창피한 글씨인데 그거를 이 출판사에서 글씨 그 자체를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나가고 싶다 활자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야 이거 망신 아닙니까 했더니 아 그거 다른 사람이 대필하게 하겠다 네. 그런데 그 출판사 사장

0: 김정률이라고 영화판의 광고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태면이라는 출판사를 만들면서 이게 첫 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자기가 다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하고 나만 혼자 아는 소리가 있을까 봐 이만재라는 그 카피라이터를 네. 시켜서
1: 주석같이
0: 주석을 네. 달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좋다 그냥 나 진짜 모두 죽고 싶다 알았어요. 이게 뭐 인쇄를 봤습니까? 책 나오는 것도 처음이니까.
2: 아니 근데 저 표지에 써 있는데 이 책 열어보지 마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교류했던 이제 친구 중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친구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0: 그 신통하게 내 숙명인가 본데 네. 우선 최인호가 그렇죠.
2: 네네네.
0: 최인호 동생이 최용호인데 최용호 친구가 이장이고 야. 그렇게 파생돼서 이장일 통해서 뭐 송창식, 윤영중, 윤영주, 김세환이 뭐 이렇게 퍼져나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관악반이었어요.
2: 네.
0: 밴드고 색소폰을 불렀는데 네.
2: 나보다 모습 봤습니다,
0: 나보다 네. 늦게 들어온 정성조가 1년 늦게 들어왔는데 네. 그 나한테 이제 스케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아, 나한테 배우던 놈이 여름방학 지나고 났는데 딱 오더니 연주가 나보다 보통 앞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이 내 저리 싫으면 죽이다 말하지. 그래서 내가 연두학 감독서를. 근데 성조는 계속 네. 열심히 하더니 결국은
2: 그 길로 가셨습니다.
0: 전공을 하더라고. 그 정성조가 있고.
2: 네네네.
0: 그래서 영화 음악을 이장이가 별들의 고향을 하고 어제 내린 비를 정성조가 했죠.
2: 네네네. 정성조 쓰였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기까지 학창 시절 교류했던 친구들을 비롯해서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0: 우선 뭐 항상 내 이야기할 때 최인호가 빠질 수 없어요. 인호는 날 보면은 어떤 순수한 거는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철부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니까 사회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이 인호가 늘 날 보고 철부지 철부지 그랬는데 인호를 통해서 또 이어령 선생 만나면서 이어령 선생이 갖고 있는 어떤 학식이라든지 그런 뭐라 석학의 어떤 면모 그리고 인호가 항상 자기 책 제목을 소설 제목을 고를 때 인호도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네, 시에서 네, 네. 좋은 제목을 찾고 그러거든요. 어제 내린 비도 강은교 씨의 시에서 발견한 거고 그러니까 인호 영향을 받아서 또 시인들에 대해서 이제 저거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넓어지니까 제가 못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흡수하게 됐죠.
2: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상옥 감독님이나 최은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셨을 것 같은데.
0: 그럼요. 예.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나에게 지친 영향도 많지만 그 영화인이라는 게 뭔가 또 스타 부부 아닙니까?
2: 네.
0: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영화에 대한 긍지를 같은 영화인이라도 왜 탑이 되고 싶어하는 그 긍지는 두 사람한테서 얻은 거거든요. 최은희 선생님도 우리 저 결혼식에 주례까지 서주시고
2: 여자분.
0: 네, 네. 오. 신상옥 감독님한테 부탁했더니 신상옥 감독님이 자기는 일생 동안 주례 선 적이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최은희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최은희 선생이 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더 좋다 야. 저기 더 유명해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은희 선생님이 해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접촉이 많게 되잖아요. 그 밑에서 연출부 생활하고 최은희 선생님 또 아버지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좀 가족같이 지냈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 뭐라 그럴까 좀 모양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0: 겉모습은 영화인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느끼는 냄새나 신상옥 감독님한테 느끼는 냄새가
1: 별반 다르지 않아요.
0: 예. 나중에 왜 그럴까 했더니 신상옥 감독님 댁에서 한번 잔 적이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스틱이 있어요. 스틱이 아버지 거하고 똑같은 걸 쓰더라고요.
1: 예, 예.
0: 참 오래간만에 그걸 보고 예. 아, 이 냄새가 아버지 냄새가 신상옥 감독님한테 나는 게 이거구나.
1: 그 뽀마드의 전신인가요?
0: 뽀마드의 뽀마드를 이렇게 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저 셔츠 안에다가 스카프를
1: 스카프,
0: 하는 거.
1: 예.
0: 그것도 신상옥 감독이 아주 전매 특허인데 네, 아버지도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1: 예.
0: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상하게 신상옥 감독님 흉내를 내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님 밑에 있는 신필림의 남자들은 거의 신상옥 감독님 흉내를 냈는데
1: 예.
0: 그중에 내가 제일 비슷하게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영화 감독에게는 자신의 영화 철학을 대변하는 페르소나라 그러죠. 그게 있기 마련인데 오랫동안 함께온 그림자 같은 존재 영화 감독 이장호의 네. 페르소나는 누굴까요?
0: 여러 명 있죠.
1: 네.
0: 우선 제일 먼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안성기이고 그다음에 여배우로서는 저기 그 내 영화마다 나와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굉장히 연기력이 좋은 배우여야만 하는 데는 꼭 박원숙 씨를 쓰고
1: 네네.
0: 그다음에 김명곤
1: 네.
0: 그다음에 이보이 이보이는 아주 신선한 것과 다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1: 네네네.
0: 다리에 반했어요. 바보선언 이야기가 풀리는 게 이보이의 다리에서 풀렸어요. 어떤 얘기를 촬영할지 네네네. 모르고 시나리오 없이 나가서 네네. 촬영하는데 이대 앞에 가는데 육교가 이렇게 건너면 이제 이대로 들어가는데 네네. 육교 여학생들이 막 등교 시간에 막 오는데 밑에서 보니까 다리만 보이잖아요. 앞에서 다리에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이보이를 섞였어요. 그 예쁜 다리만 쫓아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내려오면서 등장하는 게 이보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보이에 대해서는 외모의 신선함과 그 예쁜 몸
1: 네네.
0: 그것 때문에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죠.
1: 인생 낭독인 오늘은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에서 선명한 발자국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장호 영화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지금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아직도 현장에서 뛰고 계십니다. 그동안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북한 인권 영화제를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영화제를 이끌고 오셨는데 지금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거기서 하는 일은 주로 뭔가요?
0: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영화인들을 위해서 한 2천 평을 그 상암동에 천담 산업센터라는데 2천 평이면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1: 대단하십니다.
0: 영화인들을 위한 프로덕션 존, 디렉터스 존,
1: 네.
0: 또 작가 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인 혜택을 굉장히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에 다 위원장한테 힘쓰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전부 심사원 중심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나 같은 놈이 해야지 이게 진짜 잘 유지되겠다. 왜냐면
1: 예, 예, 예.
0: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1: 오히려. 예. 특히 올해는 지난 6월에 열린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에 이어서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
0: 예.
1: 조직 위원장도 맡으셨습니다. 18년 동안 이렇게 당연직으로 제청시장을 맡아오던 조직위원장을 처음으로 전문 영화인한테 맡긴 건데요.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기대도 크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0: 사실은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 영화제를 치르고 나서 예산이 굉장히 삭감됐거든요. 삭감되면서 당연직 시장,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아, 나 이거 안 맡겠다. 영화인이 맡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색하다가 제일 그래도 반항 안 하고 무난한 이장호가 이제 선택된 건데, 그건 저는 즐겁게 내 팔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맡아서 합니다.
1: 감독님은 원래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제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오페라 연출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가 더 이제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올해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아마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습하는 어떤 임무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굉장히 아마 방대하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태까지 청풍호수 주변에서 시작한 영화제인데 작년에는 제천 시내로 들어가서 의림지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공연도 많고 굉장히 화려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수습하는데 다시 겸손히 청풍호수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하면서 방법이 없다. 제천음악영화제가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화계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걸 돈으로 확장할 생각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이걸 만들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한국 영화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부터 다시 만들면서 겸손하고 알찬 걸로 가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축소하니까 예산이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가능하게 된 거죠.

0: 변영주 감독은 어렸을 때 어제 내린 비를 보고 영화 감독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후배 감독이나 배우들, 영화계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셨는데요. 젊은 후배들한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다면.
1: 네. 이건 좀 엄숙하게 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영화계가 지금 부닥친 난관이 많거든요. 우선 제일 문제는 산업화로 선진국이 됐는데 뜻밖의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극장에 관객이 오지 않고 그러면서 틈타서 뭐가 또 생겼냐면 넷플릭스라든지

0: OTT가 네,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극장을 기피했던 관객들에게 쪽으로 옮기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운동장이 달라진 거죠. 이랬을 때 영화 젊은 영화 감독들은 그러지 않아도 그 전에 이미 상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제작자보다 먼저 앞서서 돈에 대한 저기를 욕심을 보였거든요. 네. 우리 때는 A급 감독하면은 상업 영화를 만드는 걸 좀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독들은 적극적으로 더 앞장서니까 OTT에 쏠리면서 영화 경향이 폭력적이거나 맞습니다. 아주 선정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때 본래의 영화의 모습은 점점 더 후퇴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오래된 클래식으로서밖에 창고에만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독립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부터 적은 예산으로도 극장용으로 만들어서 관객을 회복할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나 천재 감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롭게 늙은 감독이 이거를 감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저는 새로운 시도로 자꾸 저예산 영화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영화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희망적인 거는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음악에서는 클래식이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이 심포니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알려주고 있고 또 라디오 전성기가 지나고 텔레비전 나오고 다 위기를 있지만 아직도 라디오는 라디오대로 생명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영화도 일시적인 어떤 그 파도가 넘쳐오고 뭐 홍수가 나곤 하긴 하지만 영화도 클래식으로서의 영화는 아마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히트에 매몰되거나 산업적으로 장사 속에 위기나 불만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메가폰을 잡고 연출하셨던 작품이 2014년에 발표된 시선이었어요. 네. 네. 장편 영화로서는 이제 20번째쯤 되는데. 네. 감독님의 다음 작품, 뭐 그것이 뭐가 됐든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0: 다큐멘터리를 지금 기획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오랜 저는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내 숙명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위기가 기회고
1: 인생에 겪으셨지 않습니까?
0: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활동이 좀 더디게 되니까 느낀 게 우리가 왜 이 역사성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졌나 그래서 한국의 역사의 건국 이후의 그 역사 속에 잘못 전달된 네. 것들을 바로잡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 내가 늘 뭉클뭉클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를 할 때마다 느낌이 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사 속에 가장 힘준 부분이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익택 씨가 그걸 발견했어요. 네. 본 핵심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다음에 무궁화 삼천리 이거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이건 다짐이야. 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여 여 다짐하자. 네. 그거를 생각했을 때 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의 대한민국의 약속을 이걸 왜 제목으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보우만의 약속.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열심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1: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0: 아마 금년 말까지 완성을 시킨 다음에 네, 네. 이제 초벌 완성이죠. 다듬고 다듬고.

0: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개봉을 준비해야 되고. 예.
1: 꼭 보겠습니다.
0: 새롭게 각오를 하고 나니까 만들고 싶은 영화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해요.
1: 다시 한번 데뷔를. 네. 네. 네. 데뷔 때 그 감동을. 네.
0: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적은 예산으로 극장에서 보는 이런 영화도 나올 수가 있구나. 네, 네. 라는 걸 좀
1: 알아줬으면 좋겠다.
0: 알려주고 네. 싶어요. 제가 태어나서 한국 사회는 계속 변화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 아마 태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다양한 영화가 나오게 되고 지금도 저는 만들고 싶은 영화가 역시 장르의 변화를 욕심을 갖고 있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한 번도 다큐멘터리를 못 만드는 게 일종의 한처럼 돼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한 편 만들고 뮤지컬 영화를 한번 시도하고 싶고 세 번째가 아주 정통적인 그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내자는데 요즘 내 인생의 스토리를 따로 만들 것 없이 뮤지컬로 하면은 두 개가 시간도 바쁜데 두 개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인생낭독인 오늘은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태동시킨 이정호 감독님과 함께했는데요. 격없이 진짜 유쾌하고 솔직하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마치 감독님의 영화처럼 웃음 뒤에 번뜩이는 풍자와 진지한 성찰이 담겨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처럼 건강하신 모습으로 새로운 작품 시사회에서 호탕한 그 웃음소리 또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실은 영화보다 더 극적일 때가 많아서 스스로 매기는 별점에 따라 행복 지수가 달라지곤 합니다. 편집도 재방송도 없는 인생이라는 무대, 물론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은데요. 모든 일이 다 처음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는 게 아닐까요? 깊은 예술 철학과 폭넓은 인생 이야기로 오감이 풍성해지는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악이 공존하는 문화의 역설 진행을 맡게 된 김일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할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죠. 한 분 한 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를 하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남다르십니다.
3: 안녕하세요. KBS 개그맨 홍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홍헌 씨.
4: 네.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 가잘이라고 합니다.
0: 아, 가잘 씨 반갑습니다. 아~ 이란에서 오셨어요. 네. 예. 네. 이란 또 한국과 굉장히 또 교류가 남다른 국가거든요. 서울에 또 이제 테헤란로도 있고.
4: 맞아, 테헤란은 저도 서울로 있어요. 오.
0: 아, 그 이란에도 서울로가 따로 있어요?
4: 있죠. 세종대학교까지도 있어요.
0: 세종대학교도 있고? 네. 가까운 나라예요.
4: 그렇죠.
0: 가깝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문화의 역설 함께하게 됐고요. 심지어 또 역사 썰을 듣게 됐습니다. 혹시 세 분은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좀 있으세요?
1: 저 같은 경우는 역사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애청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판소리를 전공하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또 전통에 대해 깊이 또 알아야 되니까 역사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0: 아무래도 네. 판소리에 또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다 고스란히 묻어 있죠.
1: 맞습니다.
0: 홍원 씨는 또 모르겠습니다. 개그맨 또 하셔가지고.
2: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0: 아, 편견인가요?
2: 예, 제게 네. 역사는 뭐 심장이다. 아, 뗄래야 뗄 수 없다. 심장. 이 문화의 역설도 예. 제가 패널로 뗄 수가 없다.
0: 예. 아, 예.
2: 이런 선전포고를 드립니다.
0: 아, 본인 어필을 굉장히 세게 하시네요. 아, 역사는 나의 심장이다.
2: 심장이다.
0: 예.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은 홍원 씨가 예전에 예. 유재석 닮은꼴로 아, 예. 안경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2: 아 맞습니다.
0: 국민 MC 닮은꼴로
2: 예, 예.
0: 나오셨었죠.
2: 결혼하고 지금 10kg가 쪄서 아이고. 지금 좀 현지형 느낌이죠.
0: 먹방.
4: 먹방.
0: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자 씨는 어떠세요? 우리 또 한국의 역사 좀.
4: 저는 되게 좋아하죠. 왜냐면 저도 되게 어른 나이에 19살 때 한국에 오게 됐고 그때 막상 일도 하고 학교도 다녀봤고 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 다 연결이 됐어요. 역사랑. 그래서 아, 역사를 배워야 됐구나.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0: 예, 맞습니다. 오, 이 정도로 실은 한국어도 능숙하다는 예, 거는 우리의 문화도 네, 많이 받아들이신 거고 예. 문화가 곧 그 나라의 또 역사 아니겠습니까?
4: 그렇죠. 문화를 받아들여야 역사를 다 받아들여야 되죠.
0: 얼마나 진정성이 있어요?
2: 예, 뜨거워집니다.
0: 심장이라는 얘기보다 훨씬 진정성이 있어요.
2: 아, 한국 배울게요. 우린 남매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분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저희가 체크를 했으니까 오늘의 역설을 들려주실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지 바로 소개해드리죠. 교수님 나와주세요.

0: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뭐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또 동양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2: 예, 박재희 교수님. 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동양 철학을 또 공부하고 계시고요.
1: 네, 네. 네. 여기 오니까 우리 또 제자 저한테 직접

0: 강의를 듣던 네. 그땐 1학년 학생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요즘은 네. 뭐 너무 유명해져갖고 소리꾼 하면은 이봉근 아주, 예. 아주 뭐 기억에 확 남는 제자입니다.
2: 아 정말 기억에 남으세요? 거의 한 10여 년 전 일이에요.
1: 네 맞아요.
0: 네 뭐 일단은 그때는 지금보다 굉장히 수줍어했던 것 같아요.
1: 네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네,
0: 수줍어했고 또 겸손하고 또 이제 소리에 대한 또 기본적인 네. 실력은 출중했고 이미
2: 제자에 대한 칭찬이 네. 굉장히 남다르신 것 같은데 아니 학점 얼마나 받으셨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1: 저 A+ 받았습니다.
0: 오~ 아, 아니, 확실히 기억해요.
1: 제 선생님 수업이 진짜 좀 인기 강의였던 이유가 예. 이게 보통 그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은 그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 어렵고 한자 어렵다. 예. 많은 한자를 또 외워야 되고 그런데 이 한자에 대해서 이해도를 쉽게 해주시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판소리를 하다 보니까 판소리에 있는 가사, 사설을 또 이렇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수업 내용 중에 그런 풀어내는 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던.
2: 이야,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굉장히 훈훈하네요. 야.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자 사랑이 또 남다르신 우리 박재희 교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역설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0: 아, 뭐 일단 역설이란 뜻은 아시죠?
2: 예?
0: 아, 뭐 역설하면 역설이란 뜻이 뭔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 심지어 얘기한다는 뜻도 있고 실은 저희는 이제 썰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썰! 예.
0: 썰! 이렇게. 그러니까 역자가 힘역자, 힘주어서 뭔가 풀어보는 이야기 예. 아니면 역사할 때 역은 역사를 통해서 풀어보는 이야기
2: 그게.
0: 근데 또 거꾸로 역자, 역설은 예. 뭔가 거꾸로 치고 들어가서 원류를 찾는 이야기
2: 예. 아, 교수님께서 역시 저희 프로그램 명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0: 네, 그래서 어쨌든
2: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0: 힘주어서 예. 정말 역사를 통해서 정말 거꾸로 원류를 찾아가서 마치 연어가 네. 원래 태어난 그 원천으로 회귀하듯이 한번 우리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들의 근원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여기 멤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마음에 드세요?
0: 소리꾼,
2: 예.
0: 제주꾼,
2: 제주꾼.
0: 모리꾼,
2: 예, 모리꾼.
0: 구경꾼.
3: 오, 라인이.
2: 이렇게 쇼미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0: 네. 예. 근데 이 꾼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나도 막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네. 야, 이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탁 드는데요.
2: 예, 이야기꾼. 예.
0: 이야기꾼. 좋다.
2: 기가 막히다. 정말 더 기대가 되네요, 진짜.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예. 역설, 거꾸로 한번 치고 들어갈 주제가 뭐냐? 유행가 시 시가 유행가예요.
2: 시도 유행가.
3: 시도 유행가라고요?
0: 그 유행가를 보면 네. 그 시 사람들의 정서를 읽어낼 수 있대도요.
2: 기대는 거예요.
0: 2,500년 지나면 BTS의 버터가 시경에 들어간대도.
2: 그러니까 이해가 쉽네요.
3: 예, 쏙쏙 박히는데.
0: 그리고 2,500년 전 저 시를 읊었던 어느 남자나 지금 여기에서 저 시를 공감하는 어떤 남자나 네. 그 남자의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형질이 변경된 게 없다.
2: 그러네요. 아?
0: 유행가 좋아해요?
2: 아, 그럼요.
0: 뭐 유행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3: 그렇죠.
0: 예. 유행가의 뜻이 뭔지 알죠?
2: 많은 사람들이 예. 널리 이렇게 좀 즐겨 부르는.
0: 뭐 한자로 제가 풀어보면 이게 물 흐를 유자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입과 귀에서 퍼져서 유행하는 노래를 유행가라 부르고 마치 그 바람과 같다 그래서 그걸 바람풍자의 유행가 유자를 잡쳐서 풍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의 뜻이 뭐냐? 네. 유행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가슴 속에 정말 그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공감될 이룬 그러한 문화 장르를 풍류라고 하는데 그 유행가 얘기를 한번 좀 풀어서 거꾸로 치고 돌아가서 도대체 유행가가 어디에서 온 거고 그 의미가 뭡니까? 라는 주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관심 있어요?
4: 너무 좋아요.
0: 아, 그래요?
4: 너무 좋아요.
3: 궁금해요.
0: 우리 제주꾼.
3: 예.
0: 혹시 좋아하는 유행가나 뭐 학창 시절 많이 불렀던.
3: 저는 또 이제 G.O.D 세대거든요.
2: 아, G.O.D.
4: G.O.D.
3: 어머님께. 어머님은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그러면 눈물샘을 툭 터뜨려. 예.
0: 아직도 감상이 좀 남아 있구나. 예. 요즘 아이들은 뭐 엄마는 싫어해 원래 짜장면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뜻을 알고 있다는 건 아직도 이제 좀 예. MZ 세대는 벗어난 사람들이 아닌가.
3: 그렇습니다.
0: 예. 우리 사장님은
2: 전 뭐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요즘 딱 그 겨울에 어울리는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이거 이 노래 아시죠 교수님?
0: 모릅니다.
1: 추억 속의 노래.
2: 야, 이거 벨소리를
1: 그렇죠. 땅땅땅.
3: 물려 퍼지죠. 명동이라든지.
2: 아, 기가 막 이 노래 나와야 아 명동. 이제 12월이구나.
3: 알아요? 그렇죠.
4: 어, 저
0: 그러니까 G.O.D까지는 내 알아요.
3: 예, 네, G.O.D는 아시죠. 어,
0: G.O.D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랑 얘기뿐만이 아니라 네. 인간과 부모와 자식 얘기들부터 아니면 나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쪽 가면 좀 사랑 얘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제가 희미해요.
2: 아, 근데 모든 유행가가 또 사랑을 담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0: 많죠, 주제 예. 중에. 우리 저 이범근 씨는?
1: 저희는 유행가라고 하면은 뭐 춘향가네 사랑가? 정도.
0: 아, 그러니까 뭐 유행가가 한 500년 뭐 이런 거. 네.
2: 미리 오너라.
1: 어, 놀자. 그렇죠.
0: 그것도 유행가죠.
2: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민중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바람처럼 물처럼 흐르던 그런 노래를 다 유행가라 그러면 사랑가 역시 엄청나게 유행했던 유행가입니다. 야, 우리 가자 선생님은.
2: 아니, 궁금해지네 진짜. 네.
5: 뭐 이란에서 있었을 때는 딱 좋아하는 거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막 한국에 와서 시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책 많이 사가지고 책을 많이 독서하고 많이 읽게 됐어요.
2: 예,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유행가요?
0: 아니, 핵심을 집었어요. 아, 여기서 지금 단어 하나 고른 게 있죠. 시.
2: 시.
0: 시. 시가 유행가예요.
2: 응? 어? 아, 시도 유행가.
3: 시도 유행가.
0: 시도 유행가가 아니라 시가 유행가예요.
2: 시가 유행가.
0: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그겁니다. 유행가의 원류를 쫓아가다 보면 마지막 만나는 그 최초의 발화점이 시였어요.
2: 야, 가잘 예습하고 왔네.
3: 네, 어떻게 이렇게 돼?
2: 아니, 이게 시를. 근데 미스터투 얘기하고 있고.
1: 그렇죠. 지옥 얘기하고. 저는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0: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은 문학 장르 중에 뭐 소설이니 시니 이렇게 이제 따로 띄워왔지만 네. 원래 한 2500년쯤 올라가면 그 민중들이 바람처럼 물결처럼 불렀던 그 풍류의 그 노래 가락의 가사가 시예요. 그러니까 시를 만들고 그 시에 맞춰 운율을 얹힌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거를 나중에 정리한 게 시예요. 시의 원류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2: 예.
0: 그래서 유행가의 가장 높은 발화점에 있는 책이 시경이란 책 들어보셨어요? 시경?
2: 시경.
3: 시경.
2: 들어봤죠.
0: 아, 들어봤죠. 근데 예. 네, 좀 무겁다. 경자 들어가면 일간 뭐 성경, 불경, 시경 하면
3: 예.
0: 유행가 맞아? 클래식 아니야?
3: 그런 느낌 좀 들어요.
0: 예. 네. 근데 이제 원래 시경의 경자는 후대 사람들이 좀 유행가를 폼나게 데코레이션 하려고 붙인 거예요. 아, 원래는 시 뒤에 경이 없었어요.
2: 아, 그 당시에는 그냥 시.
0: 그냥 시예요. 그냥 노래 시. 가사. 그래서 우리가 왜 유교 경전이라 그러잖아요.
2: 예.
0: 그래서 포북스 사서가 있죠.
5: 네.
0: 아, 우리 A플러스 맞은 우리 봉근이 다 기억하겠죠?
1: 아니요.
3: 보여주세요.
1: 아니요. 저
0: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네. 뭐 이 정도는 다 들어보셨죠?
1: 네. 그렇죠.
0: 그다음에 삼경이라고 있잖아요.
2: 예.
0: 그 삼경의 역경, 주역이죠? 네. 서경. 그다음이 시경이란 말이죠.
5: 시경.
0: 그래서 우리 이걸 사서 삼경이라 그러고 적어도 조선시대에 고시패스하려면 반드시 다 떼어야 할 책 중에 하나가 이 사서 삼경. 일곱 권이죠. 아, 뭐 고시 안 볼 사람은 전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 저희 안 볼 거니까. 네. 아, 다행이네. 아,
0: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유행가라는 게 그 원류점에는 참 인간들의 이야기인 시경에 그 있는 노래 가사가 원천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2: 오, 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런 노래들도 결국에 따라가다 보면 시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5: 시경부터.
2: 그 시경은 역사적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0: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따지면 25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5,600년 전에 뭐 생각이 나나? 그때가 저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소크라테스쯤? 또 뭐 부처님이 태어나기 좀 전인가요?
2: 예.
0: 예수님 태어나기 한 5,600년 전에 이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들이 중원이라 그러죠.
2: 네.
0: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 위나라, 정나라, 뭐 제나라, 진나라 그 수없이 많은 어떤 컨트리, 나라들의 그 대중 사람들이 이렇게 왜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이 참 많았을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0: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채집을 했어요. 그 노래 가사를 다 채집을 해서 한 3천 개의 노래 가사를 모집을 한 거라.
5: 3천 개.
0: 그 중에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요즘 말하면 이제 경쟁을 시킨 거죠.
3: 네.
0: 어떤 게 이 시대에 가장 유행가야? 그래서 남은 게 305개의 노래 가사가 남았어요.
5: 305개.
0: 그걸 우리는 시경이라고 부릅니다.
5: 시경.
2: 305개를.
0: 근데 어쨌든 그 시경 안에도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장르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유행가. 팝퓰라송이죠. 팝송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걸 국풍이라고 불러요. 국풍.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라국자의 바람풍자. 옛날 오공시

0: 대학생들 모아서 축제했던 게 국풍 81이라 그 국풍이라는 나라의 바람이란 뜻이 나온 게 시경의 그 풍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가 우아하다는 뜻의 아, 우아할 아자, 악이라 그러죠 우리가.
1: 네.
0: 그 아라는 그 노블한 굉장히 고상한 시를 또 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행가의 차원은 풍이고 조금 높은 클래시컬한 건 아고 또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하나가 더 있는데 찬송가.
2: 찬송가.
0: 그래서 송이라고 그래. 송. 우리가 찬송할 때 송자.
3: 예.
0: 뭐 우리가 어느 어떤 위대한 분을 이렇게 왜 기릴 때 송을 올리잖아요.
3: 네.
0: 제사 지내면서 우리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엄청난 그 기도문 같은 노래. 그걸 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제사 지낼 때 부르는 굉장히 그 신과 만나는 음악의 가사죠. 자, 그러니까 시경의 305편을 분류해 보면 유행가 가사가 160개가 실려 있고 클래식한 우아라짜 악이라 그러죠.
2: 네.
0: 그게 105개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조상에게 올리는 그 시가 40개가 실려 있어서 총 305개다.
3: 그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유행가가 가장 많은 거예요.
3: 유행가 그만큼.
0: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요즘 문학 장르에서 뛰어져 나온 독립 문학 장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든 연회를 하든 아니면은 사랑하는 님을 그리든 떠나간 님을 원망하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게 시고
2: 네.
0: 우리 카자리 얘기했듯이 그 시가 바로 노래의 가사고 거기 곡조는 없어졌어요. 왜? 그냥 노래 가사집만 남아있지 이 오선보 이런 건 없는 거죠.
2: 네.
0: 그래서 노래 가사만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는 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 자, 이제는 어쨌든 우리 유행가의 가장 끝, 시작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군요.
0: 근데 시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아, 공자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다듬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산시라고 얘기해요. 공자가 305개의 시경에 나오는 노래 가사를 산시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리고 특히 공자는 이 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시경을 안 읽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지 마라.
3: 그 정도로 기본이었고요.
0: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유행가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라. 야, 이걸 모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다. 왜? 감정의 삭막함이 이루어진다.
1: 와, 장난이지.
3: BTS 모름 얘기를 하지 마.
0: 버터라는 이.
3: 아시네, 역시.
0: 난 뭐 BTS 팬 남입니다.
3: 시경부터 해갖고 버터까지 아실 정도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0: 퍼미션 투 댄스인가? 뭐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고. 아니, 왜냐하면 이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뭐 조선시대에 와서 악이니 소각이 옛날에는 다 그게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에요. 2500년 지나면 BTS의 버터가 시경에 들어간대도.
3: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해가 쉽네요.
2: 예, 쏙쏙
4: 맞아요.
3: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던 게.
0: 그러니까 유행가라는 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공간과 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유행가에 고스란히 배어 있잖아요.

0: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시경 안에서 좀 노래로서 또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일단 그러면 한번 우리 시경의 내용을 뭐 한 편이라도 보고 가야 뭐 느낌이 일잖아요.
2: 네.
1: 어느 책이든 첫 페이지 첫 구절이 중요해.
2: 맞아요.
1: 그래서 시경의 첫 노래 가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네. 그거 갖고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보자고요.
3: 네네.
1: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이거는 뭐 공자님이 이 시를 산시하면서 예. 이제 편집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어떤 게 대표 선수지? 뭘 제일 먼저 이게 딱 선발대로 내보내자 하다가 꺼낸 장이 관관저구라는 관저장이에요.
2: 오.
1: 제목은 없어요. 근데 시작이 관관저구 이렇게 시작해서 앞에 관관의 관과 저구의 저를 합쳐서 저걸 관저장이다.
3: 관저장.
2: 관저장.
1: 우리가 시경 공부하는데 시경의 첫 편 노래 가사 제목이 뭐예요 하면 관저장이에요.

0: 뭐라고 정도는 해야. 화살이 그 얘기하면 다 죽어. 왜 우리나라 사람 99.9% 몰라.
1: 진짜 몰라.
2: 처음 들어봐요.
1: 처음 들어봅니다.
0: 근대적 관조장을 우리가 한번 저 노래 가사 1절 2절 있으니까. 네. 근데 저걸 보면은 관관저부여 제하지주로다 요조숙녀여 군자허구로다. 어. 자 여기서 뭔가 탁 꽂히는 단어 요조숙녀라는 말.
2: 요조숙녀? 야, 그 표현이 지금 시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0: 시경, 국풍, 유행가 가사 1편 1장.
2: 요조숙녀가?
3: 이게 첫 만들어진 가사. 예.
2: 와. 예. 아니 우리 가잘 요조숙녀잖아요.
0: 요조숙녀란 말 아세요?
4: 들어봤어요.
0: 어떤 뜻으로 들어봤어요?
4: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서 뭐 몇 번 틀어봐긴 하는데.
0: 아 우리 가자는 참 요조숙녀야.
4: 네. 약간,
0: 아, 인정하는 모양이다. 숙녀, 숙녀라는 말. Ladies and gentlemen.
4: 맞아.
0: 숙녀란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숙녀, 레이드냐? 네. 요조한 숙녀라는 거야.
2: 와 저기서 나온 표현이구나.
0: 그래서 요조숙녀의 뜻은 참 아름다운 숙녀, 아가씨란 뜻이에요.
1: 아름다운 아가씨.
0: 아 그러니까 시경의 첫 편은 바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못 잊어서 부르는 사랑의 세레나데야.
3: 오, 세레나데였구나.
0: 아리아 일종의 아리아.
4: 아리아.
2: 사랑이 빠지면 안 돼. 네. 사랑이 빠지면 안 돼.
0: 아, 얼마나 아픈지 끝까지 들어볼래요? 네. 참치 행채여 들쭉날쭉한 저 나물들들이여 좌우유지로다 여기저기 나물꽃이 피어 있구나. 요조숙녀여 아리따운 저 아가씨여 오매구지로다. 오매 불망할 때 오매. 네. 여기서 나옵니다. 깰 옷자에 잠잘 맺자 자나 깨나. 오매 사복이라 자나 깨나 그대 생각하고 그리움 나니 유제유제라 아 내님은 먼 곳에.
2: 아우 야 구구절절 정말.
3: 구슬퍼.
2: 그러니까.
0: 이게 네. 얼마나 구슬퍼요. 네. 요조 숙녀인데 오매 불망이나 아. 이게 깨 있을 때도 그 여자 생각. 잠잘 때도 그 여자의 생각. 너무 가슴 아파. 근데 굳이 부득이야. 만나고 싶지만 부득 cannot. 만날 수가 없어. 뭔가 경계가 있는 거죠. 장애가. 아, 노래는 원래 장애가 있어야 돼.
2: 그렇지.
0: 예. 사랑했어요. 우린 만났어요. 그럼 뭐 재미없잖아. 예.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뭐 이런 춘향전이 좋은 게 뭐야. 장애란 말이야.
3: 그렇죠.
2: 변사 또.
3: 그렇죠.
0: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 로미오와 줄리엣, 네. 하, 트리스탄과 이 이졸데라는 그 유명한 그 켈트족의 이런 사랑 이야기도 다 장애예요. 그 유행가라는 건 어떠한 넘지 못할 장벽을 노래할 때 유행가의 맛이 살아나.
1: 맞아, 그래야 더 그게 살죠.
0: 우리 엄마는 짜장면을 싫다 하셨어. 사실은 먹을 수 있으면 노래가 안 되지.
1: 그렇죠. 엄마 에이스에 맨날 시켜드렸어, 안 산다고.
0: 근데 나는 네. 싫다고 나한테 주셨어. 난 그걸 몰랐었어.
2: 교수님이 하시니까 무슨 향가 간다.
0: 향가 간다. 미안. 그 계속 가봅시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전반측한다. 아. 뭐 요조숙녀 오매불망 전전반측. 이게 시경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밤새 이리 뒤척.
3: 철이
0: 뒤척. 철이 뒤척. 뒤척을 보셨어요?
5: 잠 못 들고. 아니.
3: 그치.
4: 아.
3: 전화 안 받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4: 사랑요? 안 해봐서 그래요.
0: 안 해봐서 전전반칙을 아직.
2: 거짓말.
3: 안 해봤다고?
4: 아유. 진짜요?
0: 그런데 그 다음 3절이, 유행가에 3절이 있어요. 3절. 네. 3절이 뭐냐면, 아, 요조 숙녀여, 금슬 우지로다. 금슬이 좋다. 비파금자, 비파슬자.
3: 이것도 여기서 나왔구나.
0: 금슬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저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와 만나서 비파와 검은처럼 잘 어울리네. 검은 것처럼. 금슬 좋다.
1: 역시 나온
0: 그 다음이 요조숙녀여 종고락지로다. 저 아리따운 아가씨여 종소리 북소리 어울리듯 화합이 잘 되는 줄. 아.

0: 지경이 나오는 이 첫 번째 노래 유행가 한번 느낌 좀.
1: 아니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흔히 쓰는 표현들이 저게 지금 다 담겨 있잖아요. 부부간에 네, 부부간에 금슬 좋다.
2: 아, 맞아요.
1: 요조숙녀.
0: 여자. 천전반지.
3: 천전반지.
2: 오매불마.
0: 오매불마.
2: 저 때부터.
0: 예. 그러니까 2500년이 흘렀지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무리 뭐 AI 시대가 되고 뭐 네. 아무리 세상이 초인류 사회가 돼도 결국 2500년 전 저 시를 읊었던 어느 남자나 지금 여기에서 저 시를 공감하는 어떤 남자나 네. 그 남자의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형질이 변

0: 변경된 게 없다.
1: 그러네. 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못 보면 그냥 안타까워하고
0: 보고 싶어서. 네. 우리가 마치 라틴어 헬라어 하듯이 죽은 언어를 지금 본 거예요.
1: 근데 전혀 지금 살아 있어요.
0: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이봉근 소리꾼이 난 저거 갖고 노래 한번 요조숙녀라는 어떤 노래 하나 작곡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 중국 사람도 못한 우리가 최초로 시경의 첫 구절을 K-POP으로 만드는 노래가 될 수도 있다. 오. 오.
2: 어, 만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이거 미션이야 이거. 자, 공자가 저거를 일장으로 딱 편집하고 저 노래에 대한 평론을 쓴 게 있어. 뭐라고 썼을까요?
3: 평론?
0: 시경에 나오는 관저장은 하면서 여덟 글자로 편집을 해요. 참 사랑의 기쁨이 넘치지만 그 기쁨이 넘쳐서 음란하지 않구나. 락이 부름. 애절한 그 남녀간의 세련화대가 있지만 상처받지 않는 애절함이구나. 에이불상. 락이 부름 에이불상이라는 말을
2: 써요. 알죠, 알죠.
0: 기쁨이 지나쳐서 음란해지지 않고 슬픔이 지나쳐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감정의 밸런스라고 아. 평가한 평론이 바로 저 노래예요. 근데 내가 이건 하나 더 보고 갑시다.
1: 예.
0: 정치 얘기하는 노래 하나 듣고 싶지 않아요?
1: 정치 노래요? 정치. 자, 좋아요. 사랑 얘기 말고 이번에 사랑 정치 얘기 노래도 있어요.
0: 아, 이놈의 정치 이게 뭐야?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이게 석서라는
1: 예.
0: 큰지라는 얘기에서 큰지.
4: 큰지. 아.
0: 쥐라고 하는 존재를 빗대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들 뜯어먹는 놈. 굉장히 그 아주 비판적인 노래예요. 대충 이래요. 석서 석서요 무식 아소로다. 저놈의 큰지야 큰지야 우리가 심은 기장 먹지 마라. 삼세관 역헌을 3년 동안 너한테 꼼짝없이 봉사할 건을 마가 근거로다. 어찌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가. 크니 벌써 나는 너를 떠나 떠나리라. 적피 락토라. 락토라 한 말 아세요? 락토?
4: 락토.
5: 즐거울 락.
0: 즐거울 락자 땅토자.
1: 오.
0: 해피랜드. 락토 락토 유토피아.
2: 네.
0: 저 시가 마지막 구절. 나는 떠날 거야 저 행복한 땅으로.
2: 어때? 와.
0: 이민 갈 거란 얘기예요.
3: 적피 락토. 적피 락토.
0: 3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세금 꼬박 바쳤더니만 지금 와서 또 뜯어가? 나 너 떠날 거야. 이젠 너의 너 밑에서 안 있겠어. 하면서 석서 석서. 우리가 왜 클석자에 쥐서자라 그러는데 큰지야 큰지야 우리 곡식 먹지 마라. 이런 노래를 쫙 불러요. 이런 저런 혹시 유행가 없어요?
4: 이란에서도 마찬가지에서 약간 옛날에는 정부랑 뭐 싸울 때 아니면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그런 시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1: 그치.
0: 독립운동할 때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는 일단 저항 노래들이 움직였죠.
2: 그쵸.
0: 이 암흑기를 어떻게든 일본의 침략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새야 새야 울지 마라 뭐 이런 민요들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런 노래들 속에서는 정말 우리 녹두를 우리가 키워놨는데 왜 니들이 앉아서 그 녹두꽃을 펴먹냐 뭐 이런 침탈한 일본에 대한 저항적 느낌이 나왔고 또 아니면 6.25 전쟁 뒤에는 뭐 피난하면서 느꼈던 그 피난의 가요들 철수하면서 흥남부두의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경제 번영기에는 또 뭐 새벽 종이 울렸는데 혹시 알아요?
2: 잘 말했죠.
0: 네. 이거 알아 이거?
1: 새마을
0: 노래. 네. 뭐 이런 것도 유행가죠. 일전 관에서 만든 유행가지만 어쨌든 그 당시 농촌에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 닦고 또 치슬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그러니까 이게 유행가라는 게 단순히 뭐 인간의 감정도 있지만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감정의 표출 또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의견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청원 같은 거죠.
1: 예, 국민청원 거죠.
0: 국민청원, 국민청원 같은 거라 일종의 언론 기능도 한 거라
1: 예.
0: 그래서 옛날에 국가의 관리들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1: 예. 아,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왜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면 아이들한테 노래를 막 시키잖아요.
2: 서동요.
0: 서동요.
1: 그렇죠. 그래서 뭐 사또나 혹은 뭐 원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게 만들고 이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역사 드라마에서.
2: 시경은 그 중국의 유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행가는 뭐 따로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행가도 있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0: 우리의 정서를 담은 민요들. 이 민요 역시도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1: 예.
0: 뭐 이런 주로 이제 남녀 간의 문제 또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한 풍자 또 아니면 이 가혹한 정치에 대한 저항정신 또 아니면 친구들 간의 의리 얘기

0: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아주 직접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1: 아, 민우의 특징이 다이렉트한 거예요. 네. 은유가 없이 네. 대중가요는 네. 나 너를 사랑했어요. 근데 왜 나를 뿌리쳐요? 네. 이렇게 다이렉트한 게 민요고
2: 돌려말 하지 않네요. 네.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민요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도시국가마다의 민요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노래 가사도 다르고 우리 한반도도 예를 들어서 뭐 경서도 민요, 네. 경서도 소리라 그러죠.
0: 그쵸.
1: 그러니까 경기도, 네. 그 다음에 저 황해도 쪽 저쪽은 이제 우리 서도 소리라고도 얘기하고 저 동부 소리도 있죠. 왜 저 뭐 강원도 뭐 저 산골부터 평안도 이쪽에. 그 다음에 저 남도에 가면은 동편제, 서편제 나누는 네. 전라도라든지 경상남도 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민요가 이렇게 지역에 따라 나누고 그리고 또 뭐에 따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 습관하고 또 연결이 돼요.
3: 그래서 사투리가 있으니까. 아,
1: 사투리. 네. 이봉구 씨가 민요는 좀 많이 알지 않나?
0: 아까 전에 이제 황해도 쪽에 하면 서도민요라고
1: 서도민요. 예,
0: 말씀하셨는데 보통 민요라는 게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특히나 이제 소리의 성향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맥이 이렇게 높고 고저가 많을수록 그 소리의 목도 변하거든요. 예. 기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전에 사슬남봉가라고 하는 소리가 막 왜 생겼나 왜 생겼나요 다지 곱게도 약간 기교가 이렇게 산맥을 이루듯이 이렇게
1: 뾰족뾰족한
3: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느낌이구나.
0: 요 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서도민요는 그런 느낌이고 경기민요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1: 양반이다.
0: 예. 아 이거는 예. 굉장히 약간 깍쟁이 같은 아~ 약간 그런 느낌 있죠.
3: 똑부러지는 느낌이 뭔가 있네.
0: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소리 하면 약간 저희 이제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는 그 평야지대다 보니까 소리가 완만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도아리랑이랑 이런 게 다 전라도 쪽 민요인데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다 밑으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아라리가 낫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주도 민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파도가 막 이렇게 치다 보니까 네. 오돌독이 저에게 출연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른 민요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3: 지형적인 특성을 그쵸. 거기 민요에 담고 있는 거래요. 근데 우리 민요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은 과자 씨 또 이란에서 오셨으니까
4: 그렇죠.
3: 이란에서도 뭔가 좀 대표할 만한 민요격의 노래들이 있을까요?
4: 뭐 이란도 마찬가지로 있죠. 예를 들자고 하면 이란에서 저 이름 카자리잖아요. 원래 시에서도 카자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3: 예.
4: 그거 무슨 뜻이냐면 그 카자리 사슴이라는 뜻인데 시에서 약간 그 카자리 되게 예쁘다. 눈이 약간 사슴처럼 생겼다 라는 뜻이고 아니면 약간 사랑 게 아름다움 아니면 이별의 고통 그런 뜻이라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왔고 라디프라는 단어도 있는데
3: 라디프
4: 무슨 뜻이냐면 약간 작가들이 그거로 약간 가사 쓸 때 되게 많이 쓰고 그것도 약간 이란 음악 문화에 대해 알려드리는 정보예요.
1: 그 카자리 사슴이란 뜻이고 예. 그 사슴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구나.
4: 맞아요.
1: 그리고 라디프라는 것도 일종의 노래 가사에서 많이 나오는 일종의 단어들이네요.
4: 맞아요.
1: 그러니까 마찬가지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뭐 가장 많이 보는 사슴 보면 꽃사슴 예뻐.
5: 예.
1: 뭐 아니면 사랑하는 인과 비유한다든지.
5: 사슴 같은 눈망울.
1: 사슴 같은 눈망울 뭐 보고 싶으나 볼 수가 없네.
5: 예.
1: 그 우리가 이제 민요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한데 여간 민요라는 게 유행가라는 게 어쩌면 굉장히 문화의 정점일 수도 있다.
5: 그럼요.
1: 그러니까 무슨 뭐. 뭐 고상한 몇 사람들의 귀족들이 즐기는 그런 고상한 음악도 참 훌륭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민요나 유행가 같은 이런 민중들의 이야기들 역시도 난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를 설명하는 문화 코드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행가를 쫓아가면 민요가 나오고 민요가 쫓아가면 향가 같은 게 나오고 더 쭉 흘러가면 시경이라고 하는 2500년 전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 나온다라고 좀 일단 역설로 좀 들어가고 싶다.
4: 네? 네. 되게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큐선님이 민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1: 아 제가 좋아하는 민요?
3: 네, 제가 좋아하는 거 궁금하다.

0: 아라리가
1: 아라니
2: 여기서 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라리 자체가 우리의 언어야.
3: 예. 아라리
2: 그게 아라리. 뭔 뜻이냐 묻지 마.
3: 아 그냥 느낌으로 가는 거
2: 아플 때도 아라리고
3: 좋을 때도
2: 아라리. 좋을 때도 아라리고 슬플 때도 아라리고 여기서 자꾸 뭐 아라리가 뭐예요 뭐 아리랑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뭐 누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걸 만든 발화점에 가서 뭔 뜻으로 아라리로 했냐라고 물을 수도 없고
4: 아, 근데 예전에 우리는 그런 얘기 했고요 아리랑이랑 쓰리랑을 누가 낳냐 아리가 낳았다
5: 아리랑 예.
4: 뭐 우리끼리 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근거 없는 얘기죠
3: 교수님 표정이
2: 나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4: 아리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1: 예.
4: 아라리가 낫대잖아요
1: 예.
4: 예. 엄마가 아라리 아닙니까 예. 교수님
2: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반영된 게 그야말로 유행가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민요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바라보면 아 저게 단순히 무슨 뭐 어느 아티스트가 그냥 뭐 책상에서 쓴 노래 가사가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저기에 집적이 됐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면 민요가 달라지고 유행가가 다시 보인다.
3: 예, 유행가를 통해 지금의 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좀 있을까요?
2: 교훈을 내가 교훈이란 말을 싫어해.
3: 아, 그래요?
2: 뭐 가르침, 뭐 훈계. 이거 잘못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3: 아, 꼰대가 아니시네요.
2: 우리가 보통에 굳이 얘기하자면, 예. 그럼 어떤 우리가 거기서 어떤 뭐라 요즘 그걸 뭐라 하지? 인사이트.
5: 인사이트. 예.
2: 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 이런 정도로 터치를 한다면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시경을 읽으면 생각이 참 진실해진대.
4: 생각이 진실.
3: 생각이 진실해진대.
2: 아, 이 느낌. 한자로는 세 글자. 사무사.
5: 사무사
2: 들어봤어요? 생각할 사 없을 물 사악할 사 사무사 그 사람의 생각에 사악함이 없어진다.
3: 오, 아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2: 동양 미학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 사무사 정신이에요.
3: 사무사 정신.
2: Think 이 우리의 생각이 사악함이 없어지고 좀 더 성실해지고 진실돼진다는 그 유행가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인사이트가 그거라.
5: 와.
2: 그러니까
5: 의미가 깊구나.
2: 우리 의미가 알겠어요?
5: 네.
2: 그동안 우리는 일종의 진짜 나를 버려두고 가짜 나를 자꾸만 갖고 나의 페르소나가 본래 나가 있지만 가짜의 부캐를 갖고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3: 네.
2: 근데 이런 유행가나 이런 민요를 들으면 그 사람의 참 나를 볼 수 있는 거지. 오리지널 페르소나를 볼 수 있는 거야. 뭐 어떠한 미사 여구도 중요하고
3: 네.
2: 또 어떠한 클래식컬한 뭐 은유나 어떤 멋진 수사학도 중요하지만 그냥 민요나 유행가처럼 내 감정을 그냥 진실하게 나 너 좋아해. 그러나 만날 수 없어 참 슬퍼. 그래도 난 견뎌낼 거야. 뭐 이런 생각에 사악함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속마음을 진실되게 던질 수 있는 그 사무사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민요나 유행가나 이런 시를 통해서 얻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더라고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를 해요.
4: 지금 이쯤에서 이 분위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또 곡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봉근 씨.
2: 아, 기대해.
1: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임제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 시인이 지었던 북천이 말딱거늘이라고 하는 시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김소월. 김소월 시인의 예전의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시를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너무 차이 나는 두 시인의 어떤 정서를 꿰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4: 이 자리에 앉아서 저에게 잠깐 들려줬지만 이제는 제대로 무대를
3: 기대됩니다.
4: 이봉근 씨의 무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 박재희 교수님과 함께한 문화의 역설 예.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다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시경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에서 오는 그 중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 시경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재밌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2: 네. 그래서 또 교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사악한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1: 싹 사라졌어.
2: 예. 맑습니다. 여기는 지금 청정합니다. 예. 예.
0: 근데 아마 이제 여길 나가자마자 또 새로운 생각들이 금방 또 들어올 수 있어요.
2: 예. 잠깐이죠.
0: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예. 오래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민요를 사랑하고 우리 노래를 사랑하면 됩니다.
4: 예. 외국인이지만 약간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뭐 학교에서 뭐 역사 수업에서 맨날 멍들였어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때가 제가 왜 이해가 못했죠? 약간 설명을 진짜 잘하시니까
3: 뭐 사슴이 이해했으면 잘한 거네. 아, 그렇죠.
0: 예. 오늘 정말 가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오늘
3: 나의
0: 역설 예. 예,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3: 예, 뭐 저도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주제로 제가 얘기해 보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역설이란 주제란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게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국악방송이니까 나는 이 주제가 토론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이봉구 씨 노래 들으면서 참 감격스러운 게 적어도 몇십 년 전 나한테 강의를 들었던 제자가 야 성장했구나. 정말 임재의 시와 소울의 시를 저렇게 이 시대의 정서에 맞춰서 음유를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또 다른 우리 어떤 그 계승이란 차원에서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유행가와 현재의 정서가 잘 연결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0: 예, 맞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아주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문화의 역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역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좋은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1: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2: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0: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1: 어? 달님?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위 새 친구가 풍미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미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0: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2: 그래 그래.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하도 마음 둘 곳 없어 울며 불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날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낼수록 임의 생각 뼛속에 드는구나.

산저산 꽃이 피면 산림 풍경 어른들 만자천옹 그림 평풍 행가 전무 좋은 풍요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춘일은 이오날 백발한신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할 줄 아는 봄을 반겨온들 쓸데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나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소냐 아 에이 아 걸 쓰고

나나나디디다라 나나나디로디 나나나디로디 나나나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려는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열정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소리. 청춘의 열정이 오롯이 새겨진 여정 속에 그들은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0: 신주 염천미 크게 이름
1: 오조
0: 구본섭. 오조 구본섭.
2: 이거는 선풀이 있고요. 이건
3: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선 어느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산리 역사대장정의 입소식 현장. 1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총 3차에 걸친 치열한 선발 전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64명의 합격자들입니다.
4: 이게 티?
5: 예. 그거 군대 다시 들어온 느낌이 아니에요?
4: 너무 색깔이 군대다.
5: 여기부터 1층에서 딱 옷 입고서 이제 싸제복 이제 벗고 있어요.
6: 건물 때 쓰면 안 돼. 사물함이야.
4: 이거 뭐예요?
3: 3주에 배정된 하동민 학생은 이번 여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데요.
7: 연습은 많이 했어요?
8: 연습이요? 열심히 했죠. 잘 될지 모르겠지만
7: 팀원들이 다른 조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따로 연습을 또 해야 되겠네요?
8: 그죠. 예, 몰래 해야죠. 뭐 친구들 뭐 잘 때 뭐 몰래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제가 내일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뭐 얘들아 그냥 이해해라 하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3: 이 특별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상은은 사조에 배정됐습니다.
7: 옆에 있는 건 뭐예요?
9: 아, 이거 장구요.
7: 장구?
9: 네.
7: 가져오느라고 힘들었겠네.
9: 그냥 맨날 하는 거라서 익숙해야 돼요.
7: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9: 그냥 일단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준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운동도 틈틈이 해놨고.
3: 앞으로 8박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참가자들의 입소가 완료됐습니다. 출신 지역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청춘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10: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서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지식과 이제 어떤 청산리 대첩이라는 저희 일제 강점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어떤 그런 대승이잖아요. 그런 걸 몸과 눈으로 직접 겪어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0: 백두산을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가봐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아까 버스에서 그 말씀하시길 뭐 덕을 3대가 덕을 쌓아야 맑은 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백두산 꼭 가고 싶어요.
10: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3: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올해로 13번째 닻을 올렸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항일 독립선열의 민족혼을 젊은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11: 여러 차례 작게는 3회, 많게는 5회, 6회, 7회까지 이 대장정 인솔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지금까지 그래왔다 이번 대장정도 아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요즘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될 역사의 힘으로 세계화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청춘들. 독립투사의 혼이 담긴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이날의 입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장정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좌진 장군의 묘를 찾았는데요.
11: 청년 횃불을 밝혀오니 부디 저희의 장도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장군님에 대한 존앙심을 실천에 옮기고 헌모의 정은 가슴에 각인하겠습니다.
3: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이 묘소는 1930년 장군이 공산 청년 단원인 박상실에게 피살된 후 유해를 모셔와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좌진 장군 앞에 모여 뜻깊은 여정의 출발을 알린 참가자들. 이제 이들은 청산리 역사대장정 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0: 모든 참가자의 승선 완료. 배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중국 동강항에 입성하게 됩니다.
1: 이게 운명조끼 착용하는 거기 써 있어. 그거 다 읽어주고 비상구 나가는 것도 외워주고.
0: 출발의 설렘은 잠시 접어두고 조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 대장정의 일정 동안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저희는 지금 저희 조별 과제였던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과 민족사적 의의에 대해서 네, 그 다른 대원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나눠서 활동을 전개했다.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 3부가 활동을 한 거라서.
4: 저희 신민부는 간도사의 통틀어서예요.
3: 이거는
5: 굉장히 많은 독립단체들이 여러
0: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를 넘어 또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 이것이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바라는 진정한 역사 교육의 시작입니다.
6: 산심화 대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충분 조건은 뭐야?
7: 저는 그 우리 대원들이 역사에 대한 그 학습 또는 어떤 그 지역에서 내가 본 그런 팩트에 대한 환기 또는 뭐 옛날에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에 대한 복습,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학도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느끼고 깨우치고.
8: 하들아, 뭐 하는 거야?
9: 아, 뭐 그렇게 말하고
8: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시지는 못했어 지금.
10: 항상 가자.
0: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찾아온 선상의 밤. 일정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찾아 나선 동민. 상은이도 챙겨왔던 장구를 꺼내 들고 따라 나섭니다.
11: 하늘은 능형이라.
8: 한번 해보자.
0: 밤바다의 어둠 속 배 한 켠에 모여 느닷없이 펼쳐놓는 국악 한마당.
8: 확실히 여자가 불러서 그런지 약간 국가 느낌은 아닌데.
9: 내가 연습하고
8: 있었지. 되게 서정적이네. 아, 뭔가 이게 4분의 4 바뀌면서 선율이.
0: 아닌 밤중에 국악 한마당을 선보이는 이들은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4학년이 된 동민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대장정의 여정 위에 우리의 소리를 더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소리는 수십 년 전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군가,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0: 젊은 국악인들의 꿈이 커가는 경기도 안성의 한 대학교. 대장정을 한 달이 앞둔 시기 학생들의 하루가 분주합니다. 여름방학 전 치러진 기말고사가 한창이네요. 대장정에 참여한 소리꾼 능경의 차례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국악 아이돌 중 막내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민요 소리에 이끌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소녀는 어느덧 경기 민요를 전공하는 소리꾼이 됐습니다.
1: 많이 좋아졌는데 단 숨 차든요.
0: 생애 가장 뜻깊은 여름을 계획하고 있는 능경의 무대. 기말고사 결과가 좋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과연 능경이는 시험 결과에 만족하게 될까요?
2: 항상 시험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연습 때만큼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앞에 있으면 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긴장하고 떨려서.
0: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곳은 실습실입니다. 한국 국악계의 실력파 신예로 꼽히는 국악 아이돌은 올여름 내 이곳에 모여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멤버를 소개해볼까요? 가장 먼저 구성진 목소리, 경기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능경, 판소리계 아이돌을 꿈꾸는 고수 상은, 폭넓은 음색을 뽐내는 해금 여신 하늘, 그리고 이번 청산리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대금신동 동민까지 청산리를 빛낼 국악 아이돌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3: 진짜.
4: 자, 얘들아, 이게 뭐냐? 독립군 가곡집이야. 이게 김좌진 장군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어? 요거 우리가 국악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3: 가서 부르면 좋겠다.
4: 어?
3: 가서 부르면 되겠다.
4: 그지, 그거지. 제가 그 악보 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연히 링크를 타고 제가 독립군과 보존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독립군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작사 작곡이 나와있는데 김좌진 장군님 작사 이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일단 다운받아서 봤는데,
0: 이번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참가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국악 연주를 해보자는 동민의 제안에 친구들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0: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지 자료를 모으던 중 독립군가인 승리의 행진곡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1: 이번에 참사님 가면서 요걸 해서
0: 다름 아닌 김자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인 독립군가였기 때문이죠.

0: 있고 예, 저 뭐냐 예 지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봤자 우리 선율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코드 따고 솔직히 우리가 뭐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선생님이 계셔요. 한번 찾아가서 서울 가는 김에 찾아뵈서 한번 편곡을 편곡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든가 뭐 선생님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찾아가서 보는 거야.
1: 다음 네. 언제 갈까? 좋아 가자 가면 되잖아.
2: 제가 야인시대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펴놓고 장구 한번 쳐보죠. 아무리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해야죠.
3: 일단 해금과 대금 자체 소리 자체가 한국 음악기에는 이렇게 애절함이 묻어있어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그래서 소리랑 같이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될 거예요.
4: 대금과 해금, 장구와 소리 네 명의 열정을 더해 채워질 승리의 행진곡.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불리던 일본군의 행진곡 멜로디를 국악의 소리로 연주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대장정 출정까지 약 한 달여 남은 시점, 이들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요?

0: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의 남산을 찾은 아이들. 한국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를 찾았습니다.
1: 네, 저희 원래 4명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사정이 생겨서 네. 이 곡을 저희가 한번 연주를 해봤는데 네. 너무 이렇게 편곡이 안 되는 거라 좀 딱딱하고 해서 좀 선생님께 자문...
0: 4명의 국악 신예들이 풀지 못한 숙제.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봅니다.
2: 그냥 이대로 그냥 악보대로 연주를 그냥 하셨던 거예요?
3: 네.
1: 네. 네.
2: 그러면 뭐 대금이랑 해금도 같이 같은 선율로 그냥 연주를 하셨고
1: 네. 네.
2: 그리고 판소리하는 친구는 노래를 불렀었다.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0: 인터넷에서 얻게 된 악보 한 장에서 시작된 꿈. 국악 신예들이 품어온 무모하지만 소중한 소망은 그 절실한 마음과 함께 흘러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2: 그런 대립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연주한 것들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네네. 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0: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박한 소리가 흐릅니다. 이 꾸밈 없는 소리는 국악 베테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1: 아니 이게 네. 대금으로 연주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저희도 되게 처음에 이게 서양 음계잖아요. 네네. 저도 대금을 연주해서 알지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아 정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되게 느낌 있는 연주였는데
2: 되게 순수한데 뭔가 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곡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3: 거침없이 위아래로
0: 여름 내 준비해온 공연을 마치고 국악 선후배 간에 시작된 편곡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3: 사실 저는 처음에 봤고 그 플랫조의 음악이 아닌 샵조의 음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대로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1: 지금 연주하는 악기는 무슨?
3: 이거는 제가 C샵하고 D4인데 제 껴서 한 거고요. 네, 이제 D키가 제가 없어서 좀 제껴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2: 군가는 이렇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어떤 연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가에서 그 이면적인

0: 어떤 아픔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들은 있기 때문에 네.
1: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
2: 당시 유행하던 일본 곡에 가사를 올린 투박한 독립투사의 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3: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독립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곡이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어떤 음악인지 또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 이 곡의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4: 재밌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고 있어요. 또 선율적으로 멜로디 자체는 서양적이지만 이제 그 구조를 너무 서양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과 그런 선율들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독립전쟁.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직접 노랫말을 붙인 독립군과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이 곡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넘게 독립군가를 발굴해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수집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다 내가 수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가사는 김자진 장군이 작사한 건데 곡은 보니까 일본 곡이더라고.
0: 만주벌판을 달리던 독립투사. 광복 이후 독립군가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박노일 선생, 그리고 그의 아내 곽영숙 회장. 이들은 1974년 독립군가 보존회를 설립하고 전국을 누비며 생존한 독립군이 기억하고 있는 항일 민족 노래를 발굴해왔습니다.
1: 일본 타나카 수상이 그때 망언을 해서 한일 합방에 대한 합류화를 하는 망언을 해서 이제 광복군들이 굉장히 붕괴해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으로 쳐들어가서 막 일장기도 찍고 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종로경찰서로 연행이 됐었는데 가서 저녁들을 식사를 하시고 노래를 광복군가, 독립군가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끝까지 부르는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가를 수집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8월, 그해 8월 15일에 신문 기사도 있지만 13곡 수집했어요. 8월 15일까지. 이제 생존 기사들 연락해서 광복군 동기회라고 또 광복회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독립군가를 아시는 분한테는 이제 녹음을 그때 녹음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악보에다 또 그려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악보에 그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일단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나둘 곡을 수집해가지고
2: 푸른도 다녀오는 것들 춤을 추었었고 우거진 산곡에 맑은
0: 1976년 남편 박노일 선생이 별세한 후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독립군가 보존회를 운영해오며 노병들이 부르는 군가를 녹음기에 담은 뒤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독립군 가곡집 광복의 메아리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은 승리의 행진곡 또한 세상과 만나게 됐죠. 당시 유행하던 일본 군가 군함 행진곡에 김자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었습니다.
1: 외국 곡에다 붙인 것도 있죠. 꼭 일본 곡만이 아니고. 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광복군 아리랑 광복군 일일이야 이런 건 한국 민요에다 붙여서 또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작곡가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0: 1940년대 광복군 시대에 와서는 광복군 자신들이 작사 작곡해서요. 전부 우리 광복군들이 작곡한 거예요. 1920년대만 해도 곡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1: 이후 독립군가 보존회의 활동은 꽤 큰 규모의 행사인 독립군가 부르기 대회까지 이어지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군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보존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졌고 대회 또한 1990년대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독립군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50년에 걸쳐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들이 부르던 노래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노래로서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에게 알려서 선열들의 수국 선열들의 어를 기리고 그리고 책을 구해보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게 게재됐는데 올부터 안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1: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아 불려졌던 독립투사의 혼, 독립군가. 민족의 노래이자 그 자체가 독립운동사인 이 노래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독립군가 보존회의 바람이 김자진 장군의 승리의 행진곡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춘에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0: 흔쾌히 후배들의 부탁을 수락해준 국악계의 선배들. 첫 만남 후 오랜 기간의 편곡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만주벌판에 울려 퍼졌던 노래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됐을까요?
1: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절 돼 있는 거 있죠. 노래 들어오는 거. 노래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게 노래가 살 수 있도록 조금 볼륨 조절해 주시고.
2: 그렇다고 너무 죽진 말고.
1: 가볼까요?

0: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놀랐어요?
0: 소름끼쳤어. 중간에 기나리랑
1: 맞아. 부끄러워.
0: 아니요, 완전 잘했어.
1: 기나리랑 알아주시니 감사하네. 못 알아들으시고.
2: 일단 뭐 저는 그때 하는 게 없었거든요.
3: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2: 뭐 하는 게 없었는데 뭐가 또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동민이한테 한번 알려줘.
4: 딱딱하고 투박하던 군가의 외투를 벗고 아련한 국악곡으로 재탄생된 승리의 행진곡. 생각보다 멋진 선물을 받은 국악의 신예들은 선율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며 우리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5: 이제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래가 들어가고 박자가 들어가면서 그 국립군 행렬이 가까이 왔다가 노래가 부르면 다 같이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시 가면서 약간 뒷모습이 약간 아련하게 남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즉위 후 22년간 왕위를 지키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 그의 생애를 기록한 위대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장군총이 위치해 있습니다.
1: 고구려의 정기가 느껴집니다.
0: 만주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위대한 힘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아이들.
2: 웅장하고 옛날의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옛날에 이 자리가 원래 고구려의 자리였는데 중국으로 편입돼서 이런 저희의 유물을 보려고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0: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한 장수왕의 능. 위대한 역사의 유물이지만 벌판에 방치돼 있고 곳곳에 훼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유산 앞에선 아이들의 마음에도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2: 사실 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감도 안 났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책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몸소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대장정의 일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고구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밤기차를 타고 이동한 대원들. 청산리 역사대장정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버스로 이동 중. 오늘의 목적지는 모두가 기대하던 그곳, 바로 백두산입니다.
1: 저렇게 생겼어. 상상으로서
2: 엄청 넓고 깨끗하고 맑을 것 같아요.
3: 상상이 동물이 나올 정도로 파랗고 맑고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자욱한데 너무 깨끗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요.
0: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의 정상. 과연 아이들은 맑게 갠 천지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4: 자, 여기서부터는 집차를 이용을 할 겁니다. 소지품 다 챙기고 내리세요.
0: 레디. 백두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지프차로 옮겨 타고 20분간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흐려지는 하늘. 결국 빗방울까지 비치기 시작하네요. 백두산 정상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데요. 구저진 날씨에 결국 우비까지 챙겨 입습니다.
5: 우저 나왔어요?
6: 네.
5: 우저 나왔어요?
6: 네.
7: 8시부터 출발할게요. 네. 8시부터 출발할게요.
0: 맑은 날씨로 백두산 천지를 훤히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며칠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기상 사정에 따라 정상 출입 자체가 통제되기 일쑤라니. 비록 비가 흩뿌리는 궂은 날씨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청춘과 마주하게 된 백두산의 천지. 민족의 정기, 그 뿌리가 되는 이곳. 한반도의 끝자락에선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땅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반도를 오롯이 거쳐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청산리 역사 대장정. 그동안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1: 독립군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0: 8박 9일의 여정 동안 독립선열의 발자취,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여정. 그 중심에서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21일 6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치러진 독립전쟁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만주의 청산리에서 2,500명의 독립군이 5만 명의 일본군을 대파해 독립투쟁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뤄낸 전쟁. 그 주인공이 백야 김자진 장군입니다.

주권을 침탈당한 통안의 아픔을 딛고 독립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3대 승첩으로 기록된 청산리 전투.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직접 만든 가사로 완성된 바로 그 노래 승리의 행진곡이 90여 년이 지난 후 우리의 소리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국악 아이돌의 공연이 역사의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0: 가지.
1: 멋있기도 하고 일단 저희 조원 상은 오빠가 맨날 개구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정말 진지한 모습을 거의 처음으로 봤는데 그냥 되게 멋있었어요.
2: 이상하게 되게 슬펐어요. 근데 되게 잘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네.
3: 이전에 여기 청산 역사대장 하기 전에 국악이라는 음악을 알았어요?
2: 네, 저는 많았어요. 근데 나 앞에서는 처음으로 봤어요. 예, 네, 좀 특이, 되게 추억에 남는 기억이에요. 오늘 처음 배웠어요.
4: 머나먼 중국 땅에서 독립의 의지를 온몸으로 태웠던 독립투사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이 더해졌습니다.

0: 대장정 일정의 막바지. 대원들이 잠시 짬을 내 들른 곳은 중국 해림시에 위치한 조선족 실험소학교. 독립투사인 동시에 활발한 교육가였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세운 많은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참가자들과 매년 만남의 시간을 갖고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는 소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국악의 신예들의 방문은 더욱 뜻깊었을 것 같은데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언니 오빠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소학교 어린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 화이팅!
3: 아, 귀여워.

0: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보인 근사한 연주. 언니 오빠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1: 열차에 잡는 법.
0: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 김에 막간 국악 강습에 나섰습니다.
2: 거꾸로 잡으시는 겁니까?
3: 열차를 지금 거꾸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게 겉모습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겉모습 쪽으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겉모습 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0: 그동안 교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구국정신과 애국혼을 계승한다는 김자진 장군의 교육 이념을 이어가며 꾸준히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곳.
4: 당연히 그것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 그 때로는 애들이 이제 한국이 어디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이 알고, 네, 그 다음 아 우리 모국이구나 이것도 알고 또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과 먼 북쪽의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어린 동포를 보니 여정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힘이 솟습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의 힘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합니다.

0: 중국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한 731부대 유적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을 준비하며 국적을 불문하고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희생시킨 일제의 만행이 재현된 장소입니다. 전염병에 균을 투여하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얼려 죽이는 등 실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이 기록돼 있습니다.
1: 이렇게 와서 현실로 보아서 이렇게 남은 이런 물건들이랑 현실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진짜 일제 만행을 진짜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그들이 꼭 반성하는 모습을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0: 1980년대 초에 발견된 731부대 관련 문서. 중국은 그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생체 실험을 감행했던 이곳에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2: 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으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글자 세 글자만 남겨져 있다는 게

0: 속상한 것 같아.
1: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 글이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끔찍한 역사가 젊음의 눈에, 가슴에 생생한 이야기로 새겨집니다. 이번 청산리 역사대장정에는 특별한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이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에게 권총을 발사했고 세 발을 명중시킵니다. 이후 치러진 여섯 차례의 재판 후 안중근 의사에게는 사형이 판결됩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소망에서 안중근 의사의 염원까지 8박 9일간 쉼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서 이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나와 다른 강한 역사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1: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차가운 지성으로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한 것이 청산리 대장정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그 빛나는 을을 그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나와 과거를 잇는 튼튼한 연결 끈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러 가는 건데 돈을 들여가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고 강을 건너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막상 여기 참여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아 이렇게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우리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저 독립 열사님들의 그런 발자취와 숨결을 저희가 느끼면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0: 8박 9일의 시간, 총 5,400여 킬로미터의 여정. 걸으면 걸을수록 젊음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춘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 역사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의 그런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유, 집마!
0: 땅 위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 그 위에 더해진 우리의 소리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1: 저희가 정말 힘을 키워서 이 땅을 다 사버릴 정도로 정말 저희가 이 청년 횃불 대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특별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슴에 품게 된 역사의 소중함. 새로운 나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청춘들.
3: 저도 이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0: 모든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4: 이런 역사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고 계속 이제 저희 청년 횃불같이 14기, 19기 계속 나와서 이런 역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계속 막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상이나 정치 이런 걸 떠나서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겠구나.
6: 앞으로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밑거름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내면을 길들이는 방법인 자기 암시에 대해 명상을 해보고 우리의 허리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무엇인지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훌륭하다. 이 말은 무일푼에서 미국 50대 부자에 오른 한 사업가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위해 매일 아침 외우라고 했던 주문인데요. 매일 아침 걱정이나 투정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긍정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보는 겁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횡격막과 늑골을 수련하여 복부 단련에 좋은 우디아나 반다입니다. 양손은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놓습니다. 복부의 앞쪽 근육을 강하게 수축하여 가능한 깊게 호흡을 내쉽니다. 이때 가슴도 강하게 수축합니다. 그 다음 늑골을 들어 올려주면서 가짜 들숨을 마시는 식으로 공기를 폐에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횡격막은 올라가고 복부는 압축되면서 오목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숨을 멈추고 있기 어렵다면 목과 어깨를 이완한 다음 늑골을 풀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복부의 압력이 천천히 없어지도록 합니다.

등과 허리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고양이 자세와 소자세입니다. 두 자세는 함께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굽어진 등이 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마시는 호흡에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손과 발등, 무릎을 누르면서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바닥 밀고 가슴 들고 꼬리뼈를 위로 내쉬는 호흡에 배꼽을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봅니다. 세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마시고

내쉬고 둘 마시고 내쉬고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이번에는 좌우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이때 주의점은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허벅지가 수직으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때 오른팔로 바닥을 잘 지지하는 겁니다. 천천히 내쉰 상태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오른쪽 허리 측면에 이완을 느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무릎을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봅니다. 마찬가지로 왼팔로 바닥을 잘 지지합니다. 시선은 오른쪽을 틀어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이때 왼쪽

왼쪽 허리와 왼쪽 중둔근까지 이완하던 걸 느껴봅니다. 자,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무릎을 꿇고 돌아옵니다. 굳은 상체를 움직이는 만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뻣뻣하게 굳은 등을 스트레칭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일상에서 허리나 등에 뻐근함을 느낄 때마다 자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어깨 넓이로 바닥을 짚습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무릎이 두 주먹 간격 정도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어깨 밑에다가 둡니다. 턱을 밀고 꼬리뼈를 쭉 끌어올리면서 가슴을 펴준 상태 요추를 바닥으로 천천히 끌어내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를 수축하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보시며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주고 고개를 깊이 숙여봅니다. 오른손을 바닥을 지탱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시선은 왼쪽을 통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바라봅니다.

등 뒤로 맞잡은 양손은 팽팽히 당겨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과 이어진 어깨 근육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고무카사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많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목 운동으로 목과 어깨를 풀어준 후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엉덩이 좌우로 틀어서 좌골이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돌아오고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 측면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으로 기울여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으로 돌아오고 양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엄지손으로 턱을 천천히 밀어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돌아온 상태,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경추가 천천히 이완되도록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자, 이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쪽 목 뒤쪽 측면이 이완되는 걸 느껴봅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 15도로 틀어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목 뒤쪽 이완되도록 천천히 당겨봅니다.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고개 조금 더 당겨보면서 이완합니다. 자, 돌아옵니다. 두 손을 위로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한 바퀴 또는 두 바퀴 돌려봅니다.

좋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이번에는 도무카사나 팔을 등 뒤로 맞잡는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손을 맞잡게 된다면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들고 오른쪽 어깨 뒤쪽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을 천천히 늘려봅니다. 혹시 등 뒤로 손을 맞잡기 어렵다면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반대로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당겨서 겨드랑이와 삼두근을 천천히 이완하도록 노력해봅니다. 반대로 특히 회전근개가 약한 분들에게 이 자세를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어깨가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자, 풀어주면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뭉침이 자주 발생하면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이래 어깨나 목 주변 근육이 자주 뭉치신다고 느끼셨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이 동작을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과 어깨의 이완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안쪽 당기고 왼발을 포개짐 없이 반듯하게 앞에다가 둡니다. 왼쪽 머리 측면에 대고 천천히 당기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턱을 천천히 당기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15도 간격 살짝 틀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머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오른손을 천천히 머리 뒤로 온 상태에서 왼손을 밑에서 위로 손을 맞잡으려고 모아봅니다. 왼손을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을 밑에서 위로 맞잡고 가슴을 펴봅니다.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을 길러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다누라산화와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활 자세로도 불리는 다누라산화는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쥡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손을 가슴 앞에 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발끝이 좌우로 툭 호흡을 편안하게 전동합니다. 손 가슴 상체를 일으키고 이어서 등부터 어깨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해줘 뻣뻣함은 줄어들고 척추의 활력을 키워주는 파르스바 다누라산화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차올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때 주의점은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호흡이 다 끝났다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면서 몸을 다시 일으켜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들어 올리면서 호흡합니다. 내쉬고 다리 풀고 손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합니다. 굽은 어깨를 열어주고 부드러운 허리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고 상체 라인을 다듬기에도 좋으니 꾸준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을 바닥에 천천히 눕혀봅니다. 가슴을 바닥에, 손등을 바닥에 놓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줍니다. 오른발을 쥐고 왼발 접으면서 왼손으로 왼발을 줍니다. 가슴을 들고 턱을 밀어내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다리를 밀어서 어깨도 당겨보고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허리를 천천히 뒤로 젖혀봅니다.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몸을 천천히 바닥으로 낮춥니다. 손등 바닥, 오른발 접고 오른손으로 발을 줍니다. 왼발 접고 왼손으로 발을 주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턱을 밀고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다리를 위로 천천히 채우려 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밀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무릎과 두 발을 모아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이어갑니다.

이완시켜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드라 마첸드라사나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이완하고 척추의 피로감을 풀어줘 허리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이때 등 뒤로 내려놓은 손은 왼손을 바닥으로 쭉 쓸어낸다는 느낌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밀어냅니다. 내쉴 때마다 왼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쓸어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회전시켜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회전하고 시선은 45도 측면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두세 차례 이어가 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발을 바꿔서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 유지, 왼발 접고 오른발 접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접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서 다리, 발을 그대로 쥐면서 왼손으로 허리 측면을 대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두 다리를 앞으로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발 접고 왼발 접고 자세를 풀어줍니다. 허리 건강을 지키는 것 외에도 복부를 수축해 비트는 동작은 소화기관을 자극해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만큼 자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왼쪽 다리를 허벅지 오른쪽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감싸면서 오른손은 바닥을 짚고 내쉴 때마다 왼팔로 무릎을 감싸면서 상체를 천천히 틀어봅니다. 조금 더 강한 자세 연결해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네.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근데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트려주는 역할을 해요.
2: 매주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한지 만드는 일을 했으니 지네도 힘들어서 해야지.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 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또 어깨 여기 또 이 손 메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에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무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무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매듭이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에 정말 매듭이 안 달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널리 애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다른 춤과는 확실하게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조상들의 혼이라던가 뭐 한국인 특유의 혼?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계속 무용을 하다 보면 되게 경건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현대 무용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통 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되게 색달라서 꼭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1: 시작! 하나, 아, 둘, 셋, 넷, 넷.

0: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볼게요.
1: 2번, 3번, 얼, 4번.
0: 2번, 3번, 얼, 4번.
2: 준비하세요. 맨 처음에. 그리고 우리 치마 잡는 거 있잖아. 치마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 치마에 가려져서 조금 안 보여야 돼요. 요렇게까지. 속바지가 너무 이렇게 덜렁 보이지 않게. 안에 속치마는 그대로 두고 겉에 색깔 있는 치마만 살짝 잡아서 요렇게 올려야 돼.
3: 선수 오른손 하나, 아, 둘, 셋, 넷, 올라오세요.
4: 한국무용을 하면서 집중과 인내를 배우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의 정신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세상을 살아갈 지혜들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용할 때는 저희 학교의 유일무이한 한국무용 동아리로 일단 개교하자마자 있었던 되게 유서가 깊은 동아리예요.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큰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또 저희가 북한 이탈자 주민 자선 공연이라던가 또 노인분들이 계시는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봉사 공연을 주로 하고 있어요. 한국무용이 일단 한국에서밖에 없는 춤이잖아요. 확실히 한국무용이 다른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한 춤과는 되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0: 올리고 감고 해볼까?
5: 네, 돌아.
0: 내려갈 때 귀 뒤로 약간 스치는 듯이 이렇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듯이
6: 학교 생활하고 수행 평가도 많고 그래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들 시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모여서 연습한 게 동작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아름다운 움직임이 되었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4: 하면 되게 옛날 사람들이 하던 거? 또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직접 제가 해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할수록 되게 저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았고 또 이걸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시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Vamos a ver.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 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죄송합니다.
1: 어, 괜찮아요.
2: 저기요.
0: 기억하세요.
3: 어? 이거 실화야?
0: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서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랜만이다, 공손아.
1: 네가 어떻게...
0: 네 딸 데리러 온 거니?
1: 야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2: 우리 단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1: 가자.
3: 아, 안 된다니까!
0: 정년이 지금 내 제자고 우리 고급단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는 못 끌고 가. 당사자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면 안 맞겠지만.
3: 쥐는 나갈 생각이 없는디요.
0: 정년이 데려가고 싶으면 나랑 얘기해. 아님 네 딸 앞에서 우리 지난 세월 구구절절 다 얘기할까? 뭐해? 들어가.